빼에 깃들이네. 견딜 수 없어라. 달빛 조와 하얀 밤, 온갖 벌레들 담장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니.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매미가 낮 시간에는 소나무 껍데기로 연잎으로 다니며 앉아 노래하는데 달빛 흰 밤이면 온갖 벌레 소리와 함께 섞여 시끄럽게 울어대니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낮 시간에 숲속에서 듣는 매미 소리는 나름 운치가 있지만 다산도 조용한 밤에 정적을 깨뜨리는 매미 소리에는 좀 힘들었나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이 여름 한낮 숲속 매미 소리 같은 청량한 악기 태평소 소리 준비했습니다. 태평소와 장구가 함께 연주하는 대취타 암영으로 무령지곡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태평소, 이세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취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태평소, 이세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취타의 여타 다른 가락이 곁들여진 음악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대취타의 원래 편성에는 장구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가락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구가 장단을 함께하는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다산 정약용의 더위시키는 8가지 소서 8사 중에 나오는 동림청선 이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라는 시의 운자를 이용해서 다시 지은 칠원율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산이 1824년에 쓴 시입니다.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이 숲속 매미소리라서 상상만으로도 좋은데요. 한여름 조용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죠. 또 어린 시절 방학이면 찾아갔던 친척 집에서 보낸 여름 한나절 풍경이 함께 생각나서 무언가 그리워지고 아련해지는 소리이기도 하죠. 다산은 독립청선의 시의 운자를 이용해서 다시 칠원율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후반부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이 참 낭만적인데요. 푸른 구름과 붉은 아침 햇살이 강 하늘에 가득할 때 일만자 긴긴 소리를 매미 하나가 일으키네.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매미 소리라는 건데요. 시 후반부에 가서는 처음에는 쓸쓸하게 소나무 껍데기에 붙어 있다가 때로는 서서히 연잎배에 깃들이네. 견딜 수 없어라. 달빛 좋아 하얀 밤. 온갖 벌레들 담장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니. 이 매미가 아침에는 일만자 긴긴 소리를 일으키는데 달 밝은 밤이 되면 담장 주위에서 울어대는 온갖 벌레 소리와 어우러지니 견딜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 소리를 다산이 견딜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매미가 그 벌레 소리를 견디기 힘들어 했다는 건지 시 속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매미 소리가 무르익어가는 여름 풍경을 더해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여밀락 합주 들려드립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밀라 갑주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전통음악의 올곧은 전승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연주단체인데요. 매월 한 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전통음악을 아끼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다산의 소서팔사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보뜰마을님께서 다산 선생의 소서팔사 이야기를 우렁찬 매미 소리를 들으며 경청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왜 반팔 반바지 복식이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전 팔 부위부터 땀이 나서 긴팔 옷은커녕 손목시계도 못 찹니다. 오늘도 매미 소리 배경으로 태평소 가락에 흠뻑 취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땀이 많이 나시는군요. 조선시대에 그 요즘에도 그 모시 한복 그런 거 입을 때 대나무로 만든 걸 팔 사이에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게 아마 반팔보다 훨씬 더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한번 끼고 다녀도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고요. 또 1007님 출석합니다 하셨습니다. 출석률이 언제나 좋은 두 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한수문입니다.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되어 임자는 창밖에 불면서 뿌리 구하죠.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이런 시를 노래합니다.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되어. 이 새우는 간을 세자 씁니다. 가는 비를 말하죠. 임 자는 창밖에 불면서 뿌리 과저. 뿌리 과저의 과저는 뭐뭐 하고 싶다 하는 의미인데요. 뿌리고 싶다 하는 뜻이죠.

한숨이 바람이 되고 눈물이 가는 비가 돼서 이미 자는 창밖에 뿌리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나를 잊고 깊이 잠이 들어 있으니 그걸 깨워볼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한숨은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되어 임자는 창밖에 불면서 뿌리고 하죠.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참 섬세한 마음이죠. 임 생각으로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샌 주인공의 노래입니다. 한숨이 바람이 되고 눈물이 가는 비 돼서 임이 잠든 창밖에 불면서 뿌리고 싶다 했는데요. 자신을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두거 한숨은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음악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악정제의 하나죠. 몽금척 반주음악입니다. 몽금척, 꿈몽, 쇠금, 자척자를 써서 표기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담아 놓은 정제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아왔다는 건데요. 금척, 이 금으로 된 잔은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성계에게 신인이 와서 금척을 받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건데요. 문무를 겸비하고 덕망과 지식이 있으니 백성의 희망이라 하면서 금척을 이성계에게 줬고 이성계가 그걸 받아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건 천명을 받은 것이다 하는 신화가 탄생된 겁니다. 그 신화는 바로 이성계와 정도전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겠죠. 당학정제 몽금척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하늘의 뜻을 받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궁중정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악정제 하나, 몽금척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81년 5월 18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무렵에는 정악단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고요.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대였고요. 요즘 녹음 상태랑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제초실님께서 시원한 계곡물 사진 그리고 붉은 백일홍 사진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어요.

제일 좋은 피서는 계곡물의 미역감기입니다. 어제 잠깐 시간 내서 바라산 휴양림 계곡에서 미역 감았습니다. 백일홍 여름꽃을 손자가 태양과 장미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꽃을 보고 태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귀여운 손자가 수영 강습하는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아주 귀엽고 재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요즘 계곡물에 발만 담궈도 시원한데 미역 감았다고 하시니 부럽네요. 저도 주말에 가끔 탁족을 하는데요. 여름에만 만끽할 수 있는 호사죠. 이 여름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평시조 한 수 준비했는데요. 평시조는 40석자에서 45자 되는 우리 시조시에 일정한 선율을 얹어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5박과 8박이 교대하는 그런 음악인데요. 시조창을 부르기 시작했던 전통에 대해서는 석북 신광수의 관서악보에 나오는 시 기록에 있습니다. 일반 시조 배장단은 레자 장한 이세춘이라 이런 구절인데요. 시조의 장단을 배열한 이는 장한, 이 장한은 한양을 말하죠. 한양에서 온 이세춘이다. 바로 그 구절이 있어서 시조시의 선율을 얹어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 조선 후기 무렵이고 이세춘이란 이에 의해 시작됐다는 걸 이 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평시조는 조선 후기에 청구영원이란 가집을 남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천택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흰 구름 푸른 내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풍에 물든 단풍 봄꽃 독은 더 좋아라 천공이 나를 위하여 뇌빛을 꾸며내도다. 이런 시조시입니다. 가을바람에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좋다고 노래하는데요. 요즘 한참 더운 무렵이라서 봄꽃도 없고 가을바람에 물든 단풍도 없지만 흰 구름만은 이 여름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시조 흰 구름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흰 구름 푸른 내는 골고리 잠겼는 뒤 추풍에 물든 단풍 봄꽃도군 더 좋아라. 천공이 나를 위하여 물빛을 꾸며내도다. 평시조 흰 구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흰 구름 푸른 내 가을바람 단풍 이런 단어만으로도 시원해지네요. 또 하늘이 나를 위해 산의 빛깔을 꾸며냈다 하고 보는 그런 시선도 참 특별하죠. 조선 후기의 가집 청구영원의 저자 김천택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박종기류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박종기는 19세기 후반에 탄생한 인물인데요. 1879년에 태어나서 1941년 무렵까지 사셨습니다.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종기의 대금산조의 출현은 이후 우리나라 대금계의 중요한 인물인 한범수, 한주환, 서용석, 이생강 이런 분들의 대금산조로 이어지는 길을 트여놓았습니다. 이 대금산조의 융성기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신 건데요. 대금산조의 첫 출발 무렵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산조 박종기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원한 대금 소리가 몸을 서늘하게 해주네요. 박종기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숲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대금산조 들으니까 더더욱 그러시죠. 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탈춤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봉산탈춤 반주음악인데요. 봉산탈춤의 봉산은 황해도 봉산군을 말하고요. 이 봉산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탈춤이 봉산탈춤입니다. 이 춤은 해서지방의 탈춤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춤사위가 활발한 편에 속합니다. 봉산탈춤 반주음악은 기본적으로 사면육각편성의 음악인데요. 연불, 타령, 굿거리 등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전체 7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상좌춤, 팔목중춤, 사당춤, 노장춤, 사자춤, 양반춤, 미알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2과장의 천목, 천목은 첫째 목중을 말합니다. 천목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봉산탈춤 중에서 제2과장 팔목중춤의 첫목, 첫째 목중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춤 반주음악을 들을 때 항상 느끼지만 춤 없이 음악으로만 듣는 거라서 무대 위에서 어떤 춤 동작이 펼쳐지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언젠가 직접 봉산탈춤을 추는 현장을 찾으셔서 음악과 함께 역동적인 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대풍류 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이 음악도 춤 반주 음악이긴 한데요. 이 대풍류는 주로 무용 반주에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면육각 편성의 음악입니다. 이 대풍류를 대표하는 음악이 사면영산회상이 있죠. 그리고 연불풍류, 취타풍류를 들 수 있습니다. 사면영산회상은 관악영산회상을 말하고요. 연불풍류는 긴 연불부터 타령 굿거리 당악까지 연주하는 음악, 취타풍류는 취타부터 별곡 타령까지 연주하는 음악이죠. 이 모든 음악이 대풍류에 속하는데요. 오늘은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하는 연불풍류, 주로 민속 무용 반주음악으로 연주되는 음악이죠. 연불풍류 준비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긴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한 대풍류범주에 속하는 음악이죠. 연불풍류 들으셨는데요. 긴연불로 시작해서 타령, 굳거리, 당악, 그리고 마무리가락, 굳거리 장단 들으셨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3연6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만 들으신 대로 같은 편성으로 하지만 규모를 훨씬 키웠고요. 여기에 낮은 음역대를 연주하는 저음악기 아쟁을 포함시켜서 저음력을 보강했고요. 풍성한 음향으로 키운 원래 춤반주 음악을 이처럼 대규모 감상용 음악으로 만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국악원 민속악단에서 이처럼 대규모 합주를 할 수 있는 기악곡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노선에 포함된 곡의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서도미뇨 산연불 준비했습니다. 산연불은 긴 연불을 말하는데요. 황해도 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곡이라서 해주 산연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심가토리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연불이란 이름이 제목에 있어서 이게 불교 음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목은 후렴구의 아미타불이란 노랫말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고요. 실제는 연정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산연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어젯밤에 꿈 좋더니 임에게서 편지 왔소. 그 편지 받아들고 가슴 위에 얹었더니 인철지 한 장이 무겁겠소마는 가슴이 답답하여 못 살겠네. 임의 편지 내용이 무엇이길래 가슴이 답답한지 그 내용이 노랫말 속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임을 보지 못해 답답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서도미녀 산녀환불 들으셨는데요. 유지숙의 소리 최경만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흥보 제비 노정기를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충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몰이 방자 그늘 흥보 제비가 본포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우룡을 넘어 부산 파파 환마곡에 가.

사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 오고 풍속이 하얀 만만세 지금 강일어 경상도란 함양이요. 전라도나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분매

흥보제비가 앞으로 흥분의 집에 복을 몰고 올 보은표 박씨를 흥보 부부 앞에 떨어뜨려 놓고 날아갔네요. 흥보가 중에 흥보제비 노정기,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음악 들으면서 가을 바람에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좋다 하는 내용이 나온 시조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요즘 계절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노래 속 풍경만으로도 가을 바람에 붉게 물든 단풍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은빛으로 빛나는 흰 눈도 만들어낼 수 있죠. 비록 우리 두 발은 찜통 더위 속 여름에 머물러 있지만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차츰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 속 풍경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 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후덥지근한 교실의 여름과 절정의 여름. 레몬향이 넘실거리는 첫사랑의 맛이나 햇살을 받아 연한 갈색으로 빛나던 네 머리카락. 돌아갈 수는 없어도 펼치면 어제처럼 생생한 낡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단편 필름들. 말미암아 절정의 청춘. 대산 청소년 문학상 중등부 시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한 유지원 학생의 시 첫사랑 여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여름은 평생 마음에 남아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안종도의 피아노 그리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리랑 포에틱크 듣고 왔습니다. 첫사랑은 어느 계절의 경험에도 설레지만요. 유독 여름에 빗대 묘사되곤 합니다. 아마도 새학기가 지나 어느 정도 서로가 익숙해지고 사랑이란 감정을 깨닫는 시기이기 때문일까요? 이번 여름도 첫사랑을 닮은 설렘 가득한 시간으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문장들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가의 여름 코너에서는 음악가의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여름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국악방송 덩덕쿵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보기와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여름의 문장들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이의 연주입니다. 7월 꿈꾸는 바다.

여름의 문장들. 찬란하다. 마법의 문장 여름이었다를 사용하고 싶은 어느 천변. 유유히 강물을 타는 거위들이 부드러운 흰색을 자랑한다. 사랑을 고백하기 직전에 달아오르는 두 뺨의 불금이 물에 비친 그 어떤 빛으로도 가릴 수 없다. 단지 지나치도록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보폭에 눈치를 주며 어리숙한 마음을 맞추어 보고 있다. 빙빙 돌려 말하는 것도 이제 그만. 지금부터는 정확해질래. 정확한 사랑을 말할래. 좋아해. 그러자 세상은 한순간에 멈추고 두 사람의 온기만이 대기를 덮는다. 첫사랑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다음 날의 부끄러움이 벌써 밀려오고 있다. 여름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사랑이 더욱 반짝이는 계절. 그만큼 상처도 더 선명해지는 계절. 그렇다고 생의 찬란을 포기할 수는 없다.

백조자리. 사람의 분위기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나는 그가 근사하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알아볼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알맞다 싶을 정도로 적당함의 선을 넘는 법 없이 조금 작은 목소리, 조금 느슨한 마음가짐 같은 것이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는 하늘 보는 것을 좋아해서 종종 오늘은 하늘을 더 자주 보게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백조자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를 통해서였다. 10대 시절 그는 별자리의 경로를 조사하는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 동네의 가장 높은 고개로 올라갔다고 했다. 백조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는지 듣는 동안 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심심하게 들리는지,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한 사람을 어떤 장면 속으로 데려가는지에 대해 놀라고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장면의 총합 같은 것이 그 사람 고유의 느낌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고 알고 싶어졌다. 사람은 왜 어떤 장면을 잊고 어떤 장면을 간직하게 되는 것인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나 심심한 장면들을 간직했다가 아무렇지 않게 꺼내드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였으면 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여름의 문장들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 중에서 찬란하다와 백조자리에 대한 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찬란하다에 이어 전해드린 곡은 수프얀 스티븐스가 노래한 영화 Call Me By Your Name OST 중에서 Mystery of Love 들려드렸고요. 백조자리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박지하의 연주 First Buzz였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찬란하다라는 글이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죠. 마법의 문장 여름이었다를 사용하고 싶은 어느 천변. 여름이었다가 왜 마법의 문장이지 싶었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때 온라인에서 이 문장이 유행했다고 해요. 아무 글이나 쓴 뒤에 그 뒤에 여름이었다를 붙이면 감성적으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일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을 하러 출근하는 길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여름이었다. 조금 낭만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여름은 우리 기억을 몽환적으로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음악으로 여름의 정취를 더해볼까요? 음악가의 여름 코너 이어집니다.

0: 만나봅니다. 오늘도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석님의 추천 음악 함께 들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저희가 어제는 재즈로 다시 태어난 음악이라는 주제로 재즈로 편곡이 된 그리고 즉흥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런 음악들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에스닉한 그런 곡
1: 민속음악
0: 민속음악 네. 예, 그런 걸 들려주신다고 소개를 잠깐 했는데 그 배경을 좀 상상해보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윤성 피아니스트님은 아르헨티나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또 탱고, 보사노바, 재즈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1: 네, 되게 인터레스팅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제 자신도요.
0: 네.
1: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화권에서 다양한 그런 음악들을 흡입하면서 다양한 장르를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저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듣고 리서치하고 배우는 것이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도구가 아닐까 생각돼서
0: 네.
1: 제가 원해서 여러 나라에 산 거는 아니지만 운이 좋게 여러 나라에 살면서 많은 음악을 다양하게 배웠던 거는 진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0: 네. 그래서 그런 우리 조윤성 피아니스트님이 소개해 줄 그 플레이리스트라서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첫 번째 곡은 아르헨티나 정통 탱고 곡입니다. 아스토로 피아솔라는 좀 진보 성향의 탱고 예. 작곡가이고요.
0: 네.
1: 첫 곡으로 들으실 이 작곡가는 오라시오 살간이라는 작곡가인데 굉장히 전통 학파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전통 탱고를 계속 보여주는, 계승시키는 그런 작곡가이고 아돈 아구스틴 바르디라는 타이틀로 이 곡을 만들었는데
0: 네.
1: 아구스틴 바르디한테 헌정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들어보시면은 현대 탱고 아스토로 피아솔라의 그런 느낌보다 더 공격적이고요.
0: 아, 그래요?
1: 그리고 더 정렬적이고요. 더 악기를 진짜 악기가 상처가 날 정도로
0: 그런 강렬한
1: 그런 강렬하게 연주하는 게 음원을 통해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녹음을 한 곡입니다.
0: 네.
1: 이렇게 열정적인 곡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연주가 되고 편곡된 곡이죠.
0: 그러면 이 곡이 이제 원작자는
1: 오라시오 살간.
0: 오라시오 살간이고
1: 그리고 연주자는 레오 유타코비치.
0: 네.
1: 편곡도 이 사람이 했습니다.
0: 그 오라시오 살간이 거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죠.
1: 예. 많은 탱고 곡을 작곡했고요. 춤곡, 가사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써서 보통 이제 아르헨티나에 여행하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0: 네.
1: 부에노스아이레스 딱 내려서 택시 타고 시내 들어가면 틀면 이 사람 음악이 나와요.
0: 아, 그럴까요?
1: 그 정도로.
0: 그 정도로.
1: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TV를 탁 켜서 뭐 일기예보 같은 거 나오면요, 이 사람 음악이 나와요.
0: 예, 국민 작곡가 이런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거장으로 불리는 분이다. 아, 전통 탱고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1: 네네.
0: 네, 그러면 음악을 좀 들어보고 네, 감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리오 유타코비치의 아돈 아구스틴 바르디.

0: 리오 유타코비치의 아돈 아구스틴 바르디였습니다. 이거 소개해 주실 때 악기를 뭐 부수는 것처럼 정말 네. 그런 강렬함 느낄 수 네, 있다고 했는데 네. 진짜 그러네요.
1: 네. 악기가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예. 보통 기존에 있는 바이올린이나 그런 피아노 이런 첼로 뭐. 것들 새로운 연주 방식을 좀 찾아낸 것 같습니다.
0: 정말 정열적인 탱고 음악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별이가 있나? 이 전통 탱고라 음악이라는 것이 그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지리아비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파코 데 루시아가 작곡했고요. 파코 데 루시아는 스페인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입니다. 지리아은
0: 발음 좀 어렵네요.
1: 네.
0: 지리아.
1: 예. 이게 페르시아어예요.
0: 네.
1: 페르시아에 굉장히 존경하는 시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지리아비라는 시인이 있는데
0: 네.
1: 스페인 기타 플라멩코 연주자가 왜 이 사람 하필이면 그 많은 인물 중에 페르시아 시인, 음유 시인을 만들었을까 생각해본다면은
0: 네.
1: 이슬람 페르시아가 같은 그 지대 때는 같은 영토였잖아요.
0: 그렇죠.
1: 스페인이 200년 동안 아랍 문화권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남부 가 보면은 모든 도시 이름이 아랍 이름이에요.
0: 네.
1: 그라나다, 알람브라 쭉까지 쭉 대부분의 길 이름이 뭐 꼬르도바 이런 그런 스타일의 이름이 아니라 뭐 까르카이센트, 사티바르 이런 네. 식으로 아랍 이름이에요. 200년 동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랍 영향권이 있고 음악마저도 약간 이슬람 음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0: 네.
1: 그때는 뭐 전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 같이 공존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문화 교류를 하면서
0: 네.
1: 그 이후에 서서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유적 음악 흔적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게 플라멩코 음악입니다. 그래서 플라멩코 음악을 들으시면은 어떻게 보면 아랍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근데 실제로 스페인 북부하고 네. 남부하고 음악이 완전 달라요. 북부 쪽은 페데리코 몬보 같은 그런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고 이 남쪽의 음악은 파코 데 루시아처럼 아랍 계열의 되게 이국적인 그런 감성이 묻어나오는 곡인데
0: 네.
1: 파코 데 루시아가 이 사람을 언급해서 한 이유는 스페인 플라멩코 음악이 아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걸 토대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이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 것 같습니다.
0: 와. 공연하실 때 이제 지금 이제 들어볼 이 곡을 아까 지리압이었죠?
1: 네.
0: 네. 이거 연주하신 적도 있으시다고요?
1: 연주 자주 합니다. 연주하고
0: 네.
1: 그 8월 다음 달에도 연주
0: 이 곡을 하시나요?
1: 네, 이 곡을 연주합니다.
0: 오, 네. 피아노 한 대로?
1: 피아노 그리고 제 미국의 동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아랍 핸드 퍼커션 전문가예요.
0: 네.
1: 크리스 와빗이라는
0: 네.
1: 분인데 이분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쪽에 악기를 들고 와서 연주를 해요. 그래서 플루트, 피아노, 그리고 기타, 퍼커션 이렇게 콰텟으로 연주합니다.
0: 네. 오, 우리 조윤성 피아니스트께서 하시는 지리압은 또 어떨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기회가 되신다면 8월에 뭐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공연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우리는 파코 데 루시아의 지리압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파코 데 루시아의 지리압 함께 듣고 왔습니다. 와, 이 플라멩고 음악을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전에 그 표현해 주셨잖아요. 사막에서 낙타가 막 뛰어가는 그런 네, 느낌이지 네, 네. 않냐고.
1: 캐러반 낙타떼들과 말들이 뛰어가는 모습.
0: 그런
1: 사막
0: 맞습니다.
1: 위에.
0: 그런 게 연상되는 곡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뭔가 정말 서로 다른 문화권에 융합이 잘 된 것 같은 그런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여행 가는 것 같네요. 진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 그럼 다른 곳으로 여행을 또 떠나볼까요?
1: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대단하죠. 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어떤 곡 들으면서?
1: 이집트 사하라 사막으로 갈까요? 다음 곡은 네. 팝 아티스트가 노래를 해서 알려진 곡인데 네. 스틴이 이 노래를 했어요.
0: 아, 그런가요?
1: 네. Tea in the Sahara라는 곡인데 되게 예. 유명한 곡입니다.
0: 네.
1: 영국 가수이죠. 스팅이 이 곡을 불렀고 이 곡이 영화에도 소개됐어요. English Patient.
0: 네, 그 유명한
1: 그 장면에 나오는 그 허벌판 석양 이런 뜨거운 그런 황무지 이런 네. 데서 이 배경으로 나올 때 이 음악이 나오는 진짜 이 낭만스러운 느낌이 사막 그 한 가운데 위에서 연출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상상력인 것 같아요.
0: 네, 이 제목 자체도 Tea in the Sahara이잖아요.
1: 네. 네, 네, 네.
0: 차와 진짜 연관이 되어서 뭐 그런 느낌을 주는 재즈곡인 건가요?
1: 차와 연관시킬 수도 있겠죠. 왜냐면 유목민들이 실크로드를 넘을 때 차를 항상 가져다녔다고 하니 아마 그것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더운 날씨에는 음식 뷔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차로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차 문화가 또 발달했을 수도 있고요.
0: 그러네요. 네.
1: 그 사람들은 차하고 야크라든지 말, 낙타의 우유를 이렇게 섞어서 마셨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0: 네, 네. 이 저기 연주자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1: 네, 터키 예. 연주자고요. 시몬 샤힌이라는 사람이고 터키 전통악기 아우드라고 아마 OUD인데 어떻게 얘기하는 발음하는지 모르겠으나 약간 그 터키 기타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0: 네.
1: 어떻게 보면 약간 만돌린보다 좀 큰 사이즈이고 둥그런 기타이기도 하고요.
0: 네.
1: 기타보다는 울림이 더 높은 레지스터인 것 같아요. 그 사막에서 들려야 하니까 소리가 좀 강렬해야 되겠죠.
0: 네.
1: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같이 연주한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팝송이지만 아주 터키 음악, 민속 음악에 가깝게 편곡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팝송 전혀 팝송처럼 들리지 않는 곡입니다.
0: 오히려 민속 음악처럼 들리는 이 음악에 퍼커션으로 참여한 연주자하고도 함께 작업을 하신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1: 네, 저의 그 다음 앨범 나올 그 앨범에 연주를
0: 참여하셨어요?
1: 참여했습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1: 그리고 이분도 다음 달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저와 같이 연주할 계획입니다.
0: 그렇군요. 자, 시몬 샤힌 그리고 퀀타라의 Tea in the Sahara 듣고 오겠습니다.

0: 시몬 샤힌과 퀀타라의 티 인 더 사하라 듣고 왔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요. 역시나 지금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 사막의 광활함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도 있지만 그 막막함과 고독함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티

0: 한 잔으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또 와. 여유로움. 네.
1: 낭만. 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오늘 음악가의 여름 코너는 재즈 피아니스트 조윤성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이국적 음악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사하라까지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0: 아, 이번에는 미국 그 모타운 대표적인 작곡가죠. 스티비 원더 네. 곡을 소개하겠는데요.
1: 네.
0: 일본에 되게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예요. 토쿠라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는데 트럼펫과 플루겔혼을 연주하는데
1: 플루겔혼? 네. 네.
0: 트럼펫 좀 작은 사이즈고 플루겔혼은 트럼펫보다 좀 사이즈가 커요. 그리고 더 멜로하고 따뜻한 소리를 내요. 이분은 이 곡에서는 플루겔혼을 연주를 하고 그리고 노래도 합니다. 근데 트럼펫 연주자인데 사실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요.
1: 네.
0: 그리고 일본인이지만 영어 딕션을 마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우와 진짜 미국 사람보다 더 R&B적으로 노래를 하네. 굉장히 깜짝 놀랄만한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되게 절제되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그런 편곡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1: 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1: 제목이?
0: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1: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토쿠라는 트럼펫과 플루겔론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를 하고 또 여기에 또 보컬로도 R&B로 또 소화를 했다고 하니까 네, 네.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지금 그 아까 트럼펫과 플루겔론은 약간 그 음색의 차이가 그럼
0: 음색의
1: 있나요?
0: 차이가 있어요.
1: 예.
0: 네. 트럼펫이 좀 날카로운 송곳이라면은 플루겔혼은 약간
1: 좀 더 부드러운
0: 뭉툭한 그런 느낌의
1: 네.
0: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되게 소프트하고 고음 악기지만 플루겔혼은 되게 따뜻하게 들려옵니다.
1: 자, 그러면 방금 소개해 주신 곡을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들어보고 내일 선곡도 짧게 예고해 주시죠.
0: 네, 내일 들으실 곡은 저의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만든 앨범 중에 수록된 곡
1: 네.
0: 그리고 저의 동료가 연주한 곡
1: 네.
0: 그걸 모아봤습니다.
1: 네, 선생님의 사연이 더해진 특별한 음악들
0: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들
1: 네, 내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악방송 여름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에서 준비한 음악가의 여름 내일도 우리 조윤성 피아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선곡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마지막 곡으로 토쿠의 오버조이드 함께 듣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어떤 하루가 최악의 날이었다 하더라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가장 좋았던 일을 가만히 떠올리면 그럭저럭 괜찮았던 날로 조금은 괜찮게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푹푹 찌는 더위와 때때로 무섭게 쏟아지던 빗줄기 지치고 기복이 컸던 달이지만요. 저물어가는 이 무렵에 문득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모처럼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서 실컷 울고 웃었던 저녁이라든가 생일 때 아이가 감동 어린 편지를 써줬다든가 그 작은 기쁨 하나를 품는 순간 별것 아닌 것 같던 한 달 전체가 풍요롭고 아름답게 기억될 겁니다. 내 마음속 가장 좋은 따뜻한 기억 하나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성녀의 노래로 열두 달이 다 좋아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김성녀의 노래로 열두 달이 다 좋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영디바라기님께서 저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가 있어서 열두 달이 다 좋고 행복해요 라고 하트 다섯 개 함께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달이 가장 좋으세요? 오늘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유난히 좋아하는 달도 있고 아니면 시작은 좀 시원치 않더라도 거의 이제 달이 끝나갈 무렵에 좋은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마무리를 좋게 해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꽤 자주 지나간 날들을 전부 실패했거나 무의미했던 시간으로 너무 쉽게 단정짓곤 해요. 열흘 동안 아홉 날이 평탄했고 단 하루가 힘들었을 뿐인데도요. 그 하루가 전체를 좀 물들이는 경향이 있죠. 이번 한 달도 지치기만 했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마음에도 잔상이 남는 법이라서 힘든 기억만 자꾸 되새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바탕마저도 그 빛깔로 물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의 끝자락에는 일부러라도 좋은 기억을 꺼내보는 거예요.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카페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거나 그냥 인사만 나누던 동료였는데 의외로 말이 잘 통하는 경험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냥 이 청량한 여름 느낌이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렇게 좋은 기억들, 좋은 이미지들 떠올리다 보면 하루가 그리고 한 달이 썩 괜찮았구나. 이렇게 좋게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별로인 기억은 접어두고요. 즐거운 일들은 수시로 떠올리고요. 그게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쪼록 좋은 것들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좋은 생각만 하기로 해요.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해피니스 전해드리죠.

이슬기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해피니스 전해드렸어요. 이 행복감이 여러분께도 전달이 잘 됐을까요? 사실 안 좋은 생각 하자치면 끝도 없죠. 아, 오늘도 어제랑 다름없이 평범하고 매일 반찬거리 뭐 먹을까 고민하고 더위에 지쳐서 힘들고 그런데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별일 없어서 다행이고 매일 새로운 반찬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즐겁고 더우니까 물놀이해서 즐겁고 아, 이렇게 생각하면 아,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능력, 이것도 능력이잖아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마음 여러분 좀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마무리, 한 달의 마무리. 아, 이번 하루, 오늘 하루, 이번 달, 한 달 괜찮았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싶네요.

6642님께서 기온은 30도 위로 점점 오르고 더위 속 동네 앞 강가에서 물놀이 했던 추억 되새겨 보니까 마음은 조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여름 한낮 솜부채 바람처럼 시원한 음악 마루입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정말. 옛날에 내가 진짜 즐거웠던 기억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늘 저는 생각하는 거지만 인간의 가장 훌륭한 능력 중 하나는 뭔가를 떠올리고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좋았던 경험들 떠올리면 생생하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또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 이 능력을 우리가 최대치로 활용해보자고요. 김인설님께서 오늘도 함께해요 하고 찾아와 주시고 영디바라기님께서 어제 오후 내내 음악이 흐르는 마루 덕분에 즐거우셨다고 오늘도 행복하게 영디님 그리고 제작진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영디바라기님께 오늘 하루 무탈하게 또 지치지 않게 일하시라고 응원 보내드릴게요. 그 기운 좀 팍팍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 심리 전문가인 정유진 글 그림의 아이의 친구 관계를 다루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잘 놀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관계에는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조언이 담겨 있는데요. 아이를 위한 글이지만 어른에게도 와닿는 깊이 있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벽창호의 숨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문자는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평안도 지역의 구수로 무당이 신을 청할 때 비는 곡을 재해석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비나수 플러스에 들을 텐데요. 비나수는 빌다, 기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나쁜 기운과는 이별하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자는 정화와 축원의 에너지를 담아서 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곡 전해드리죠.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비나수 플러스 들어봅니다.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비나수 플러스 전해드렸어요. 여러분께 음악으로 좋은 기운만 팍팍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받으셨죠? 에너지 충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도 힘찬 기운 느끼게 해드릴 텐데요. 태평소 능계 준비해봤어요. 능계는 태평소의 전통 가락 가운데 하나죠. 꿋꿋하고 능청거리면서 기운찬 에너지가 느껴지는 선율입니다. 태평소의 호방한 연주 만나보시죠. 김성엽의 태평소 연주로 태평소 능계 듣고 올게요.

간혹 찾지?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실전에서 쓰지 못할까? 요즘 아이들은 사회성 정보를 많이 접한다. 부모에게 배우고 그림책에서 읽고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막상 친구가 내 물건을 뺏거나 거절당하는 위기의 순간이 되면 아이들은 배운 걸 전혀 쓰지 못한다. 밖에서 친구에게 치이고 온 아이에게 우리는 쉽게 조언한다. 하지 말라고 해. 너도 똑같이 놀려. 더 단호하게 말해야지. 그런데 이런 조언들이 부모에겐 쉬워도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다. 뒤따를 리스크와 관계의 서먹함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용기를 내 정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내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미안해, 내 실수야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삐걱거리는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미는 책임감. 이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사과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나는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최고 수준의 자기 통제력이다.

내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미안해, 내 실수야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삐걱거리는 관계를 되돌리기 위해 기꺼이 먼저 손을 내미는 책임감. 이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다. 사과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나는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최고 수준의 자기 통제력이다. 아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다. 하지만 넘치는 의무감이 때로는 아이가 성장할 기회까지 지워버리곤 한다. 아이가 해볼 수 있는 몫까지 부모가 대신 해결해버리면 아이는 보호는 받을지언정 스스로 일어설 힘은 기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에 건강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아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격려하고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너머의 지점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으로, 아이가 친구에게 쓰길 바라는 건강한 대처들을 우리 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몸소 보여주었으면 한다. 잘못 앞에서는 용기 있고, 원하는 것 앞에서는 정중하며, 거절의 순간에는 배려 깊고, 물의 앞에서는

한솔잎의 허밍과 연주로 찬미의 봄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유진 글 그림의 아이의 친구 관계를 다루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정유진 작가는 TV 아동 상담 프로그램에 자문을 하기도 한 아동 심리 전문가예요. 친구 관계에서 상처받고 온 아이를 보면 부모 마음은 타들어가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섣불리 대신 나설 수도 없는 게 또 아이들 세계잖아요. 당장 써먹을 법한 명쾌한 답을 일러줘도 아이 입장에서는 또 그로 인한 서먹함, 그걸로 인한 결과를 또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용기 내지 못하는 법이에요. 어쩌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당장 상황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 일어서는 단단한 마음일 텐데요. 아이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용기 낼 수 있도록 믿어주고 언제든 돌아와서 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는 일. 세심하게 지켜봐주고 깊이 공감해주는 것.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유진 작가의 아이의 친구 관계를 다루다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연을 소유하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곡 강물과 나는 준비했는데요. 나태주의 시를 솔솔이 노래하고 연주한 곡 지금 만나보시죠.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강물과 나는 듣고 오셨어요. 자연과 친구가 된다는 것 생각해보면 구름도 꽃도 바람도 그냥 마음을 온전히 열어두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이 음악 들으면서 해봤는데요. 이런 자연과의 친구도 그렇고 진짜 그 상대가 있는 친구와의 관계도 마음을 여는 게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어서 놀이터의 연주로 친구 듣고 올게요.

친구 듣고 오셨어요. 놀이터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너영 나영 준비했어요. 라난의 노래 권우근의 퍼커션 연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

박진하 외 여러분의 소리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민요 연가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민요 한강수 타령부터 천안삼거리, 농부가, 너영나영, 강원도 아리랑, 뱀노래까지 흥겨운 민요로 2부의 문을 열어봤어요. 이렇게 여러 민요를 엮어서 들으니까 몇 배는 더 즐겁네요. 생활 속의 노래, 삶의 노래 흥얼거리시면서 하루의 즐거움을 더해보셨으면 좋겠어요. 0750님께서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시고 영디바라기님께서 아 영디님 매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매일 만나는 만큼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친함?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라도 이렇게 안 만나면 좀 아쉬운 것 같은 이제 그런 사이 맞죠 우리. 중독성 있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이렇게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봐야죠.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벽창호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참여해 주세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지

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 많이

해금 연주로 듣는 아리랑도 참 좋네요. 남영주의 해금 연주로 제2아리랑 전해드렸어요. 지금 한참 휴가철이잖아요. 여름 휴가철 앞두고 해외여행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는 못 가더라도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면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현지 맛집 정보까지 다 제공이 되던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나라가 가진 문화와 금기를 미리 살피는 일일 거예요. 무심코 한 행동이 뜻밖의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태국의 사원에서는요. 어깨나 무릎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입장이 금지되고요.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는 귀엽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건 금기라고 합니다. 머리를 영혼이 머무는 곳, 거룩한 곳으로 여기기 때문이래요. 그리스에서는 상대를 향해서 손바닥을 쫙 펼치는 손짓이 욕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또 이탈리아 로마의 그 유명한 스페인 계단 있잖아요. 이곳은 유적 보호를 위해서 잠시 앉아서 쉬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론으로는 이렇게 잘 아는데,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정작 갈 일이 없네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옛말처럼요. 낯선 땅의 문화를 존중하고 주의사항을 미리 챙기는 작은 배려가 중요할 겁니다. 예쁜 아이들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오시죠.

정말 당장 계곡이나 시원한 바다로 떠나야 할 것만 같은 바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곡이었어요. 예쁜 아이들의 노래로 여행을 떠나요 전해드렸습니다. 양영호 작곡의 경계라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국악과 서양 음악의 다른 음악의 리듬과 선율의 경계를 풀어가는 연주곡이에요. 양영호의 피아노, 이지혜의 가야금, 이소라의 해금, 이화연의 대아쟁, 양재춘의 장구 연주로 경계 전해드릴게요.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1: 마루야, 아 마침 잘 만났다. 담배 있으면 하나만 줄래? 에이, 저 금연한 지가 언젠데요. 선배님도 건강 생각해서 이제 좀 끊으세요. 아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 야, 우리 할아버지는 말이야 하루 두 갑씩 피우시고도 천수를 들으셨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아 그러지 말고 이따가 시원하게 한 잔 어때? 와, 지난주에 의사 선생님이 선배님 보고 절대 금주하라고 했다면서요. 가끔 한 잔씩 마시는 건 약주야. 보약이라고. 소독도 싹 되고 말이야. 술 마시고 동네 한 바퀴 열심히 뛰면 되지. 와, 진짜 못 말려.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들어, 후배 말도 안 들어. 어쩜 이렇게 꽉 막힌 벽창호 같을까? 아우, 됐어요. 나가요.

의사 선생님의 경고도, 후배 마루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귓등으로 흘려듣는 고집불통 음악이 선배 이야기. 듣기만 해도 답답한 게 무슨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주변에 이런 분들 꼭 있죠. 말로는 못 당하는. 이렇게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벽창호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벽과 창호를 뜻하는 건가? 작은 창문이 난 벽처럼 꽉 막혔다는 뜻인가? 하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말은 소에서 유래했어요. 원래 표현은 벽창우였는데요. 벽창은 험준한 산간오지였던 평안북도 압록강변의 벽동과 창성이라는 지역을 뜻합니다. 이 지역의 소들은 워낙 몸집이 크고 억센데다 고집과 힘이 어찌나 어마어마한지 한번 성질을 부리면 사람이 도무지 길들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크고 힘이 세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지역의 소를 탐내서 자기 고장으로 몰고 가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데려가질 못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 고집만 피우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벽창우 같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꽉 막힌 벽의 이미지가 더해져서 오늘날의 벽창호로 발음이 변하게 된 것이죠. 흔히 황소고집이라거나 쇠심줄 같다라는 말을 쓰듯 벽창호 역시 소의 무시무시한 고집에서 나온 우리 조상들의 재미있는 비유였다는 것. 이젠 아셨죠?

전영랑의 노래 누모리의 연주로 서서히 식어갔다 전해드렸는데요. 감정이 식어감을 그린 곡이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고요. 감정이 식으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지 않나요? 그러기 전에 고집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고집이 세고 완고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벽창호라고 하죠. 자, 오늘은 평안도 벽동과 창성의 억센 소 벽창호에서 유래한 재미있는 이야기 전해드렸어요. 이처럼 우리말에는요, 소의 고집을 비유한 표현들이 꽤 많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우이독경, 소 귀에 경이 있기도 있고요. 억지를 잘 부리고 남에게 잘 굽히지 않는 사람을 순 우리말로 목고지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고집불통, 그리고 또 독불장군 이런 말들도 떠오르죠. 자신의 가치관과 소신을 지키는 건 뭐 훌륭한 덕목이지만 타인의 진심 어린 조언마저도 귀를 닫고 막아버리는 건 그저 타인을 지치게 만드는 벽창호일 뿐입니다.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마음과 목소리에도 좀 유연하게 귀를 기울이는 넉넉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벽창호 이야기로 함께 해봤습니다. 소울이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소통할 소, 답답할 울, 그래서 소울.

이라고 하는데 답답한 마음을 풀어 헤친다라는 뜻이에요. 가야금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지친 몸과 마음을 소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움의 음악 성주해 가야금 연주로 소울 전해드립니다.

지움의 음악, 성주회 가야금 연주로 소울 듣고 오셨습니다. 노선택과 소울소스 그리고 김유리의 노래와 연주 다음 곡으로 만나볼게요. 정들고 싶네 전해드리죠.

노선택과 소울소스 김유리의 노래와 연주로 정들고 싶네 전해드렸어요. 2300님께서 1부에서 해금 연주로 전해드린 JR이랑을 참 아리게 들으셨나 봐요. 전해지는 그대로 그렇게 느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연주로 여민 끝곡으로 남기겠습니다.

얼마 전에 익숙한 멜로디가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귀벌레 현상 얘기했었잖아요. 아, 저는 요 며칠 귓가에 그 노래가 맴돌았어요. 해당화가 곱게 핀 바닷가에서 나 혼자 건너라면 수평선 멀리 갈매기 한두 쌍이 가물거리네. 물결마저 잔잔한 바닷가에서. 찾아보니까요, 제목이 바닷가에서였어요. 왜 이 노래일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붉은 해당화가 피어난 잔잔한 여름 바다 풍경이 그리운 게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리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노래로 툭 튀어나온 거죠. 날은 덥지만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이 여름인가 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우리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마워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국악원의 대표 관현악 공연이 이번엔 공주를 찾아갑니다. 오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 문예회관 대공연

극장에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관현악 공연 축제가 펼쳐집니다. 무대는 친숙한 곡인 양방원의 프론티어로 힘차게 문을 엽니다. 이어 서도 소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바람과 나무와 땅의 시, 생황의 신비로운 음색을 만날 수 있는 환상적,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 중류를 새롭게 풀어낸 협주곡까지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판노름에선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이 한데 어우러져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낼 예정인데요. 올여름 공주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함께 우리 음악이 전하는 웅장한 감동과 뜨거운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관악기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DSM 아트홀에선 라이브 공연 플랫폼 포커스 인 라이브 서울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포커스 인 라이브는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과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라이브 시리즈인데요. 이번 서울 공연은 그 첫 번째 무대로 피리 밴드 저클과 특별 게스트 소리꾼 염경관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먼저 피리 밴드 저클은 피리와 태평소 등 한국 전통 관악기만으로 구성된 독특한 밴드입니다. 전통 음악이 가진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오늘의 감각과 에너지를 더해 색다른 사운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렬한 관악기의 울림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전통을 현재의 언어로 재해석한 신선한 무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특별 게스트로 소리꾼 염경관이 함께합니다. 어린 시절 판소리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염경관은 전통 국악 무대뿐 아니라 방송과 다양한 공연을 넘나들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전통 관악기의 새로운 매력과 젊은 국악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면 포커스 인 라이브 서울에서 특별한 여름 오후 함께 보시죠. 춤은 말이 없어도 이야기를 전하죠. 이번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8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선 윤미라의 신전통춤전 무악지우 춤과 음악의 벗이 펼쳐집니다. 무악지우는 오랜 문헌과 구술자료, 고서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인데요.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춤과 음악, 영상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색다른 무대를 완성합니다. 특히 신윤복의 풍속화와 고분벽화, 옛 유물 속 전통 악기에서 영감을 받아 무대를 구성한 점도 흥미로운데요. 비파와 공우, 생황, 거문고, 향발과 소고 등 다양한 전통 악기가 춤과 어우러지며 악기마다 지닌 고유한 매력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8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파정 전통춤의 정기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파정 전통춤에는 한성준, 한영숙, 박재희 명무에서 홍지영 무용가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계보를 바탕으로 우리 춤의 원형과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화려한 기교보다 춤이 품고 있는 선과 호흡,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미학을 깊이 있게 전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이번 무대에서도 전통춤이 지닌 깊이와 품격을 오롯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품은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춤이 가진 아름다운 선과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이 무려 40.3도까지 치솟았다고 하네요. 와 엄청납니다 진짜.
1: 부산도 122년 만에 최고 기온을 찍었고 영남 지역은 지금 폭염과 가뭄 때문에 미량 댐은 저수지 바닥이 드러날 지경이라고 하네요.
0: 그리고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남 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영향을 받은 것도 이것도 이제 좀 불안한데 포항에서는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 네.
0: 영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진짜로. 그리고 지금 초강력 태풍 돌핀도 북상 중이라고 하죠. 태풍이 좀 비라도 좀 적절하게만 뿌려주면 좋겠는데요.
0: 그야말로 이번 여름 진짜 다사 단안합니다.
1: 아이고.
0: 자 오늘 내일이면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이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7월 마무리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하시죠. 함께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 김율희 소울소스의 동해바다 듣고 왔습니다.
1: 아,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분들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죠. 40도를 넘나드는 지금 판국이라서 우리의 몸도 체온 조절을 위해서 지금 막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6186님께서 두 분 검정 우산 가져오셨나요? 오늘 그 우산 쓰고 외출했는데 좀 낫더라고요 하셨는데
1: 양산도 쓰고 양산 네. 없으면 우산도 쓰고 좀 가려야죠 진짜.
0: 저는 항상 우산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쓰고 다닙니다. 네. 훨씬 시원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고 지금 훈둥우미님이 신고합니다. 흐흐 8시 반에 입원 10시에 수술 11시에 입원실 12시에 흰죽 이후에 낮잠 완료 후에 라디오 앞으로 했습니다.
0: 수술 잘 받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하셨구나 수술을.
0: 아 다행입니다.
1: 잘 끝나신 것 같아요 지금.
0: 그렇죠.
1: 그래요 지금 편안하게 좀 누워 계시면서 회복하시면서 편안하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꿀자두님께서도 다행입니다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1: 그러게요.
0: 다행이네요. 일단 절제술을 하셨으니까 당분간은 이제 소리는
1: 그죠.
0: 못하실 것 같고
1: 관리 잘 네. 무리하지 마시고 네.
0: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바로 청국장에 참여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1: 감사하게도
0: 네. 세상에 잘 조리하셔가지고 또 소리로 만날 수 있는 날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요즘 그 막 덥고 온열질환도 많고 막 이래서 머리가 좀 멍하다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이제 뭐 폭염으로 무너진 이런 컨디션을 지키려면은 일단 수분 섭취 잘 해두셔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수분 섭취가 더위로 떨어진 뇌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0: 어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에어컨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진짜.
0: 그리고 만약에 냉장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시원한 정수기가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버텼을까.
1: 그러네.
0: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1: 그러면 이런 얘기 어떨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내 돈으로 에어컨을 샀을 때
0: 네.
1: 그때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도 좋고
0: 그쵸.
1: 눈물 나고 좀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뭔가를 딱 장만했을 때 아 진짜 뿌듯하다 이거 진짜 잘 샀다 내 돈 내 산 네. 했던 그런 기억들 있으시면 오늘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0: 꼭 뭐 이 네. 여름에 필요한 게 아니어도 되죠.
1: 네네네.
0: 네, 살면서 이거 샀는데 아 사길 정말 잘했다.
1: 맞아요.
0: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에어컨이 물론 1위일 것 같고요.
1: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럴 것 같고.
0: 네, 이거 살 때 뿌듯했다. 잘 샀다고 생각한 것들 문자로 네. 받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아 이거 참 잘 샀어 하는 아이템들 네. 문자로 기다려보겠습니다.
1: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0: 무더네 무더니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이런 날씨에도 짜증 안 내고 무던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 없이도.
1: 쉽지 않죠.
0: 그렇죠.
1: 네. 사람은 어쨌든 환경의 동물인지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에어컨이 있고요. 우리에게 냉장고가 있고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아, 이거 사고 나서 참 뿌듯했다. 사길 정말 잘했다 하는 것들, 아이템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아유, 말해 뭐해요 하시면서 5269님께서 7월 현재는 무조건 에어컨입니다. 저도 에어컨을 좀 늦게 샀어요. 재작년에 샀는데. 재작년에요. 12개월 할부지만 식구들 시원해하는 거 보니 좋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7월에도 씽씽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0: 아, 맞아. 지금은 에어컨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1: 필수템이죠. 예, 예, 예. 저는 이제 에어컨은 뭐 산 지 오래됐으니까 에어컨 청소했을 때 뿌듯하더라고요.
0: 아.
1: 좀 비싸긴 한데
0: 예, 예.
1: 올여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청소를 딱 하고 나니까
0: 예.
1: 정말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0: 잘했어요 진짜.
1: 묵은 때를 싹 씻겨내는 필요하죠. 기분.
0: 예. 청소 안 하면 그 곰팡이를 다 우리가 마시는 거니까.
1: 그 이제 전문가 와가지고 다 분리부터 하잖아요.
0: 네네.
1: 아, 내 장난 아니고 내가 보고 진짜 항상 클 때도 말린다고 노력하고 했는데
0: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와, 엄청나더라고요.
0: 안 돼요.

0: 유산균 선물을 네. 5269님께 드립니다.
1: 잘 드시기 바랍니다. 7943님께서 와 집이 너무 더워서 도서관에 가고 있는데요. 땀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투 덕분에 즐겁게 웃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손 선풍기예요. 더위를 잘 타서 분홍색 손 선풍기로 땀을 식히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효과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야 네. 일단은 집에 있기는 좀 그렇고 해서 네. 언제나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리고 책도 볼 수 있는 도서관으로 지금 피신 그러게요. 하고 계시네요.
0: 에어컨 보급률이 뭐 90%를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네네네. 있어도 못 쓰시는 분들도
1: 간혹
0: 예, 많이 계시고요.
1: 그러니까요.
0: 특히 독거노인들. 아예 에어컨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날씨는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그렇습니다. 날씨예요. 에. 그리고 손 선풍기,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모터가 열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에. 그다음부터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1: 온풍기야 온풍기.
0: 온풍기 돼버려요. 한 몇 개 여유가 되시면 몇 개 이제 구매를 해놓고 돌려 쓰시면 좋겠죠.
1: 9841님께서 요즘요 선풍기도요 거의 에어컨 수준으로 잘 나와요 하시면서 가족들이 열이 많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은 다들 냉감 선풍기를 들고 다닙니다. 아주 잘 샀어요. 냉감 선풍기는
0: 저도
1: 있어요?
0: 이거 광고로는 본 적 있는데
1: 검색해
0: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약간 저는 보면서 선풍기. 의심하긴 했었는데 효과가 그래. 있는 것 같네요.
1: 신문물이네.
0: 그리고 그건 봤어요. 물을 분사하면서 불어주는 손 선풍기. 물을 분사해줘요. 약간 미스트처럼. 그러면 약간 시원한 감이 더 들겠죠. 하지만 물이 또 너무 많이 분비되면 습해진다 그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요즘에 신문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아 냉감 선풍기 이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0: 뭐요? 뭐 찾으셨어요?
1: 아니 뭐 검색하니까 좀 나오긴 하는데. 예. 아무튼 선물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꽈배기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냉감 패드랑 이불을 샀어요. 더워서 이불을 거의 안 덮지만. 냉감 패드로 깔고 슬쩍 덮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냉감 패드? 뭐 시원해지는 네. 뭐 그런 게 있나 보네요.
0: 네 재질 자체가 좀 시원해요.
1: 땀이 안 차는 네. 그런 걸로.
0: 근데 효과 있어요. 저희 아들에게도 그 패드 깔아줬는데 네네네. 거기서 잘 자요.
1: 그래 그래. 애기들은 또 땀띠 나면은 막 아파하니까 네. 필요한 것 같아요.
0: 필요합니다. 3452님 아, 요 문자는 저도 아주 공감됩니다. 저는 사고 나서 너무 좋았던 건 건조기입니다. 너무너무너무 잘했어요. 빨래 냄새 안 나고요. 건조 시간 단축,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정말 시간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은지요. 뽀송한 여름 되세요.
1: 아, 건조기 한번 사신 분들은 진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0: 아, 없이는 못 살아요.
1: 아, 그 정도로.
0: 네, 건조기 정말 좋아요. 건조기 또 있네요. 8530님 내돈내산 건조기입니다. 장마 때 밖에 빨래 널지 않고 건조기에 말리니까 정말 좋아요. 신세계가 따로 없어요. 작은 거로 샀는데 만족합니다 하셨어요. 작든 크든 이 건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잘못하면 옷감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건조기에 말린 빨래를 다 꺼낼 때의 그
1: 깨끗한 냄새.
0: 먼지도 싹 예, 없애주고 굉장히 쾌적해요.
1: 7943님께서 내년에는 저도 에어컨을 꼭 구입해야겠습니다. 여섯 명의 예쁜 식구들 무더위에 선풍기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더위에 그러니까 집에 에어컨은 안 하셨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지금 일단 선풍기로 버티고 계신다는 건데
0: 내년에는 하겠다 에어컨을 구입하겠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6인 가구가 사는데 에어컨 없이 버티신 거예요.
1: 일단은 고생 많으시네.
0: 와
1: 밤에도 저 열대야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텐데.
0: 그러니까요. 낮에야 뭐 다 이제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하니까 그런다 치지만. 열대야에 잠자는 그 고충.
1: 그렇죠. 잘 자야 또 그 다음날 생활이 좀 편하긴 한데. 네.
0: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이건 진짜 더위를 식힐 수가 없죠.
1: 그렇지. 내년에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네. 경기가 좋아져야 될 텐데.
1: 6565님께서 저는 가정용 미싱이에요. 재봉틀을 구입해놓고 옷 수선이나 유행이 지난 옷들을 리폼해서 입으니까 늘 새옷 같습니다 하시면서
0: 그렇다면서요.

0: 저도 이런 재능이 있으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
1: 재봉틀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은 그냥 생산자 되는 맞아. 거잖아요.
0: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네. 리폼 딱 해가지고 입으시고.
1: 아 너무 멋진 능력이십니다.
0: 진짜.
1: 네. 6017님 다 땡땡이라고 조금 비싼 헤어드라이기가 있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머리 말릴 때도 좋고요. 스타일링도 쉽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0: 헤어드라이기.
1: 아,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브랜드. 좋은 헤어드라이기 쓰면 만족도가 올라가죠.
0: 그 청소기 나오는 그 회사.
1: 그 회사.
0: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1: 다이땡.
0: 아,
1: 네. 저도 다이땡도 이제 와이프가 있어서 하나 있고, 저는 그거보다는 헤어드라이기는 무조건 바람 센 거.
0: 네.
1: 그거 진짜 저희 집에 하나 있는데 비싼 거 아닌데 진짜 세요.
0: 만족도가
1: 미용실에서 쓰는 정도에
0: 그래요?
1: 머리 확 말리면 머리 확 씹어가십니다. 아, 이 정도는 돼야 시원하게 말리지.
0: 네.
1: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방투어 공연 갈 때
0: 모텔에 있는
1: 모텔에서
0: 거
1: 모텔에서
0: 그 벽에 붙어있는 거
1: 세워라. 어휴 못 쓰겠어 진짜 답답해가지고.
0: 맞아.
1: 막 속이 터져요.
0: 아, 맞아.
1: 네.
0: 4389님께서 얼굴 주름을 펴주는 디바이스가 좋습니다. 괄사는 내 손으로 해야 되지만 기기로 쓱쓱하면 화장품 잘 먹히고 주름도 괜히 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리딩을 못하죠.
0: 무슨 무슨 내용인지
1: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에. 디바이스 좋다. 디바이스 밖에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0: 그러니까 그런 디바이스가 기기, 뭐예요? 기기가 있다는 건
1: 괄사?
0: 괄사는 무슨 말이에요?
1: 괄사.
0: 디바이스는 알고는 있는데
1: 이게 피부 미용 기기예요.
0: 아, 기기 이름이에요.
1: 와, 진짜 1도 몰랐습니다.
0: 처음 들어보네.
1: 아, 이게 실제로 이게 주름을 펴줍니까? 진짜 이게
0: 진짜요?
1: 도움이 되나?
0: 펴져요?
1: 와, 그렇구나.
0: 아,
1: 리프팅이 된다고요?
0: 아, 그래.
1: 대단합니다.
0: 모르는 세상이 있었어요.
1: 그러게요.
0: 그러면 진짜 이런 얼굴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진짜 네. 꼭 구매하시겠다, 진짜.
1: 그러게요.
0: 만족도가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더 예뻐지고 네. 그러는 거니까.
1: 일단 화장이 잘 먹힌다. 이건 정말 뭐 안 살 수가 없죠.
0: 그렇구나.
1: 우리는 이제 화장은 안 하지만 네. 분장은 봤잖아요.
0: 가끔 이제 공연 때.
1: 네. 네. 혹은 이제 우리가 가끔 분장할 때가 있고. 그럼 느낌 오지 않아요? 잘 먹는다. 오늘은 좀 뜨는데 잘 안 먹네. 할 때 있잖아요.
0: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1: 먹죠, 다. 서한 씨는 다 먹죠.
0: 그냥 바르는 순간.
1: 예. 네.
0: 꾸역꾸역.
1: 뭐 치워버려요. 네. 떡 선물 4389님께 드립니다.
0: 네.
1: 아 이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겠네요.
0: 지금 이 문장을 이해한 남자분들이 많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근데 남성분들도 미용에 관심 갖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0: 알겠습니다.
1: 다 우리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1: 네.
0: 김주리 밴드의 노마드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주리 밴드의 노마드 듣고 왔습니다.
1: 네. 미용기기 여성분들 중에서도 저도 잘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야 이거 정말 잘 샀다 하는 것들. 3077님 자동 안마기입니다. 온몸이 쑤셔올 때 아내에게 안마를 부탁했더니 그걸 핑계로 저를 막 북어패듯이 패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아들에게 부탁했더니 저를 눕혀놓고 아예 지근지근 밟더라고요. 용돈 적다며 투덜투덜 대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러다 이놈을 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나긋나긋 어깨와 등도 만져주듯 보듬어줍니다. 이젠 안마해줄까 하며 다가오는 아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복수열전도 아니고 내 사랑 안마기 없으면 어찌 살까 싶네요.
0: 그래도 되게 친구 같은 아버지시네.
1: 그러니까요. 네,
0: 좀 되게 편안한 남편이시고. 그렇지만 북어패듯이 빼면 무서울 것 같긴 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 안마기 정말 좋죠. 저도 뭐. 너무 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집에 어디 둘 데가 없어가지고.
0: 맞아요. 거의 방 한 칸을 거의 네. 차지하니까.
1: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못 사고 있는데 살 수 있으면 사야죠.
0: 사거나 아니면 렌탈 하거나 뭐
1: 렌탈도 있고
0: 해보고 싶긴 한데
1: 맞아요.
0: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1: 맞아요. 가격도 좀 많이 비쌉니다.
0: 좀 부럽습니다.
1: 네. 네.
0: 잘 사용하십시오. 오하나치리님께서 우리 부부는 커피 머신을 산 거 너무너무 내 돈 내 산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행복을 주는 커피 한 잔에 만족합니다.
1: 아 이거 진짜 좋아요.
0: 요즘 뭐 너무 네. 잘 나와가지고.
1: 예. 네. 저는 집에서 이제 캡슐

0: 머신을 쓰고 있는데 네네. 그냥 뭐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맞아. 따뜻한 시원한 커피가 딱 나오니까
1: 사실 커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카페에 가는 게 그 커피 향
0: 맞아요.
1: 싹 나오는 그 느낌이 좋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집에 아침에 이런 커피 향이 쫙 돌면 확실히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0: 그래서 뭐 여유만 있다면 사실 머신도 물론 좋지만 네. 직접 이렇게 좀 갈고 뭔가 좀 내리고 핸드 드립으로 뭐 이러면 더 행복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뒤치다거리가 좀 힘들지만
1: 네.
0: 0914님
1: 네.
0: SNS 보니까 다들 소금이며 후추를 자동으로 갈아서 뿌려주는 그 무슨 통을 쓰더라고요.
1: 수동이 아니라
0: 소소하게 저도 한번 사서 써봤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1: 자동이 있어요. 있어요?
0: 네. 엥 하면서 이제 가르면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신기하네 진짜.
0: 아니면 이제 또 후추통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1: 저희 집
0: 맛도 있어요.
1: 수동으로만 쓰고 있어가지고.
0: 맞아요. 뭐 후추를 엄청 뿌릴 것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조금만 하니까.
0: 맞아요.
1: 5914님께서 에어컨 사기 전에 제습기랑 선풍기 살 때도 참 좋았었어요. 둘이 같이 돌려주면 쾌적하죠? 하시면서.
0: 네.
1: 그죠.
0: 습도만 좀 잡혀도.
1: 네.
0: 대신 이제 제습기는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나오니까. 제품이 네. 대부분이죠. 네. 요즘에 그러지 않은 제습기도 있다고는 하던데.
1: 그래요?
0: 그래서 저는 제습기가 있는데도 에어컨만 쓰게 되더라고요.
1: 아무래도 좀 더우니까.
0: 맞아요.
1: 4831님께서 어릴 적에 대나무 쪼개가지고 식구 수대로 부채 만들어서 하나씩 들고 여름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오. 참고로 제 고향이 담양이에요.
2: 와.
1: 많이 담양에 또 널려 있으니까
0: 대나무가
1: 그게 또 놀이가 되겠네요 진짜.
2: 와.
1: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니까
0: 멋지시다.
1: 진짜
0: 부채를 직접 만든다. 이야 너무 멋집니다.
1: 김영희님께서 날씨가 너무 더워요. 시원한 음악으로 좀 부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훈둥오매님께서도 오늘 같은 여름에는 제철 음악은 대금산조가 너무 듣고 싶다고 시원하게 대금산조 한 곡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네 빨리 잘 회복하시라고
0: 회차하시라고
1: 네, 바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원한철의 대금입니다. 원장연유 대금산조 자진몰이 부분 듣고 오겠습니다.

0: 원한철의 대금으로 원장연료 대금산조 자진몰입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7082님께서도 덕분에 대금산조 잘 들었습니다. 아는 대금 공방에서 원장연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이 있었는데 맨날 영상으로 한복 입은 모습만 뵙다가 평상복 입은 모습을 뵈니까 생각보다 젊어서 또 놀랬다고 이런 목격담 그렇죠, 남겨주셨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7944님도 바투 덕분에 오늘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네요. 돈 많이 벌면 소개된 물건들 전부 구입하고 싶습니다.
1: 그러게요.
0: 9820님께서 옛날 오락기를 산 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처음에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싶어 관심을 보이더니 지금은 저만의 전유물이 됐습니다. 아, 게임 감성이 좀 다른가 봐요 하시면서.
1: 아.
0: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뭐 온라인 게임으로 많이들 하니까.
1: 휴대 전화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네.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

0: 동물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5: 상컬링.
6: 네?
5: 김치 담글 줄 아세요?
6: 몰라요.
5: 그렇죠.
6: 전 김치 사 먹어요.
5: 저도요.
6: 근데 갑자기 왜 김치 얘기를 하는 거죠, 봉더?
5: 사실 저는 김치를 그닥 좋아하진 않았는데 우리 김치가 체내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을 흡착해서 배출해내는 걸 돕는데요.
6: 어머, 정말요? K-김치의 효능은 정말 어디까지일까요? 곳곳에 미세 플라스틱이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흡착해서 배출을 도와준다. 어머 세상에.
5: 김치 유산균이 플라스틱을 찍찍이처럼 붙잡아서 끌고 나가 배출하는 거래요. 그래서 저도 안 먹던 김치를 한번 먹어보려는 거죠.
6: 생각 잘했어요, 봉더. 세계 김치연구소가 그동안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김치는 뱃살도 줄이고 면역 강화에도 아주 좋대요.
5: 그래요. 이제는 폼생폼사가 아니라 김생김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6: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봉더, 뭐 다른 의도는 아니고 오늘 퇴근하고 같이 김치 사러 갈래요?
5: 아니요.
6: 아니, 왜요?
5: 아니.
6: 필요할 것 같은데.
5: 아니요. 맛있는 김치 파는 곳이 있다면 링크만 문자로 남겨줘요.

0: 이춘희 김혜란의 경기민요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자, 김치 유산균이 플라스틱을 찍찍이처럼 딱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제 나갈 때 같이 배출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진짜.
1: 김치의 효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 앞으로도 연관 뭐 계속 나온다.
1: 우리가 몰랐던 게 또 나올 거잖아요. 수도 있죠.
2: 저는 진짜 김치 진짜 많이 먹거든요.
1: 네.
2: 와, 진짜 영양 듬뿍 영양소를 계속 섭취하고 있었었네요. 진짜.
1: 네.
2: 아유.
1: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인류가 사실 가장 큰 또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
2: 맞아요.
1: 김치가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챙겨드렸습니다.
2: 아무튼 김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1: 8397님께서 지금 감나무 밑에서 듣고 계시대요. 방송을 제가 신선이 된 듯합니다 하셨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2: 좋습니다.
1: 맛있는 거 시원한 거 드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0: 네,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이어지는 찜통 더위에 몸의 생체 리듬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기상과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에어컨은 25도 내외로 한두 시간 정도만 틀어서 실내 온도를 적당히 낮추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몸과 두뇌 컨디션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취침 전에 시원한 진짜 시원한 맥주 한 잔. 요거.
1: 네.
0: 네. 2번 수분 섭취로 뇌 기능 유지. 3번 실내에서 가벼운 맨손 제조.
1: 네. 그냥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걸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0: 하고 싶은 걸 꼽으라고요?
1: 네.
0: 그래요?
1: 뭘 그래요? 매일 하시잖아요, 상호 씨는 이거.
0: 아, 하고 싶은 걸 꼽으면 그게 정답이다.
1: 그렇죠.
0: 근데 여기서는 몸과 두뇌 컨디션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 건데
1: 나는 제일 하고 싶은
0: 싶은데
1: 거.
0: 그걸 예. 이제 인내하고 참으면
1: 그렇죠.
0: 우리 몸에게는 더 좋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네. 네. 연속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2: 글쎄요. 이거 손으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야.
1: 남은 두 개는 아, 좀 귀찮죠.
2: 네.
1: 남은 두 개는 귀찮고 제일 하고 싶은 거 하나 꼽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 네. 참아야 오늘, 되는 거.
1: 네.
2: 참아야 되는 걸 뽑아주시면 네. 됩니다.
1: 오늘 얼음물만 계속 마셨어요. 더워서요. 하신 1237님. 또 얼음물 너무 또 갑자기 드시면 심장에 무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2: 네. 저는 힌트로 치킨을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치킨. 치킨과 어울리네요.
2: 네. 치킨과 맥주 한 잔. 치킨과 물. 치킨과 맨손 제조. 뭐가 어울릴까요? 어울리는 애를
1: 그래요.
2: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5616님 어제도 마셨는데요.
0: 뭘요? 물요? 물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요?
1: 주어는 없어요.
0: 네.
1: 하지만 우리에겐 들리죠.
0: 네.
1: 어제도 마셨다.
2: 네. 오늘 뭐 힌트가 없으십니까?
1: 에일로 가야죠. 에일.
2: 아 에일.
1: 저는 라거 쪽보다는 에일 쪽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2: 네.
1: 라거도 좋죠. 사실 다 좋아요.
0: 자.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참아야 하는 그곳
1: 뭘까요?
0: 정답은
1: 물일까요? 맨손 체조일까요? 맥주일까요?
0: 1번 맥주. 취침 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참아야 됩니다.
1: 드시면 안 된다.
0: 네.
1: 전혀 긴장감이 없었죠. 다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0: 네. 네. 다 하고 계시다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열심히 하고 계셔.
1: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0: 없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보 챙겨드렸고요.
1: 네.
0: 높은 기온과 습도로 우리 몸도 체온 조절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열대야에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식욕이 또 감소하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피로감이 커집니다.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럴 때 덥다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몸 컨디션, 두뇌 컨디션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께 떡 선물 드릴까요?
0: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맥주 드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떡을 드십시오. 떡 선물 7550님, 1237님 두 분께 드립니다.
1: 네, 맛있게 드세요.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0: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근데 말이죠. 네. 북소리가 약간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가는 느낌 있지 않아요?
1: 아, 오 그러네. 살아났네.
0: 가을로 가고 있어요, 지금.
1: 아, 네.
0: 북은 거짓말을 못해요.
1: 근데 요즘 보니까 살짝 진짜 가을 느낌이, 살짝 느낌이 있어요.
0: 이 북이 지금 아우 나 가을이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1: 겨울 되면 장구 소리 나겠네.
0: 그렇죠. 자,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여름방학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폭염 때문에 동해안을 찾은 누적 피서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요. 지난 주말 하루 동안 무려 19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동해안 해변을 찾으면서 휴가철 극성수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31일 내일부터는 제주에서 2호 태우 축제가 8월 2일까지 2호 태우 해수욕장에서 열리는데요. 제주의 전통 어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호 태우 축제는 지명인 2호와 이것을 뜻하는 태우가 합쳐진 말입니다. 태우는 제주의 전통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1: 1번 전통 수영복, 2번 전통 뗏목, 3번 전통 파라솔. 2호 태우에서 2호는 지명이었네요. 그리고 태우는 이걸 뜻한다고 합니다. 자, 전통 수영복이냐, 전통 뗏목이냐, 전통 파라솔이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전통이라는 말과 제일 어울리는 걸 꼽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주니까
1: 네,
0: 섬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게 필요했겠죠.
1: 네.
0: 네.
1: 저는 이 노래가 그냥 생각이 납니다. 어기 어디여 차. 요 노래. 요 노래랑 네, 비슷한 맥락의 그런 거죠.
0: 그렇죠.
1: 물건이죠.
0: 그리고 이제 어로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로. 어로와 딱 떨어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더울 때 어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샤워 말고
1: 네,
0: 이제 엎드려가지고
1: 네,
0: 등땡
1: 네네네
0: 요거 시원하게 한다
1: 네,
0: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1: 자, 8월 2일까지 내일부터 제주에서 8월 2일까지 2호 태우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정답을 발표할까요?
0: 한자 힌트 더 갈까요?
1: 뭐 있어요 또?
0: 한자 힌트 별거 아닌데. 왜? 목욕탕 가면
1: 에,
0: 밀어야죠.
1: 에?
0: 에. 이걸 밀어야죠.
1: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0: 등땡 하나 드렸고.
1: 에에에에.
0: 목욕탕 가서.
1: 네네네네.
0: 타올로.
1: 아.
0: 밀어내야죠 한꺼풀.
1: 내 몸에 있는 지우개.
0: 그렇죠. 에.
1: 그거를.
0: 자, 정답과는 전혀 관련 없는 힌트 드렸고요.
1: 네. 이제 발표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갑니다.
1: 2호 태우의 2호는 지명이었고요. 태우는 바로 전통 뗏목.
0: 뗏목을 얘기하는.
1: 이 태우였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0: 뗏목 뭐 타고 나갈 게 있어야 물고기도 잡죠.
1: 네. 네.
0: 그래서 뗏목이 정답이었습니다.
1: 내일 개막식 이후에는 밤바다를 수놓는 해녀들의 횃불,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밤 9시부터는 멸치잡이 재현도 한다고 합니다. 오.
0: 전통 방식으로 하겠죠.
1: 그러게
0: 신기할 것 같습니다.
1: 멸치잡이는 제주 2호동 주변 5개 자연마을 주민이

0: 옛부터 이어온 전통 어로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1: 5616님께서는 며칠 전에 배 타고 나가서 문어 낚시하고 왔습니다.
2: 와.
1: 이야, 문어를 직접 잡는다는
0: 얼마나,
1: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네요.
0: 얼마나 짜릿하셨을까
1: 그러게요.
0: 하는 생각이
1: 확 낚았을 때 이게 와, 그 쾌감.
0: 그 손맛? 손맛이라고
1: 네.
0: 표현하시던데.
1: 문어는 또 게다가 묵직하잖아요. 8878님. 시원할 때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이들 뗏목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0: 맞아,
1: 그러게요.
0: 맞아, 맞아.
1: 아이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0: 자, 선물을 김치 선물을 저는 2044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축하드려요. 자, 1부 끝곡 서도 밴드의 뱃노래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가요.
3: 다른 넓고

0: 아, 여름방학인데 아이들 데리고 갈 데가 어디 없을까?
1: 아우야, 있지.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여름방학 특별전으로 밥상 위에 문화유산을 한대잖아.
0: 밥상 위에 문화유산? 뭐 밥상이라도 차린다는 거야, 뭐야?
1: 그래, 그래. 대접과 항아리를 퍼즐로 맞추고 맷돌과 절구로 콩과 메밀을 다듬어보는 체험으로 전통 밥상을 차리면서 우리 문화유산을 만나는 거지.
0: 우리 음식 문화를 주제로 어렵지 않고 친근하고 좋네.
1: 맞아, 맞아. 국중박에서는 우리들의 밥상 특별전,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밥상 위에 문화유산이 연계해서 기획한 특별전이래요.
0: 대접부터 항아리, 옹기 등을 대형 입체 퍼즐로 맞춰보는 거라 놀이처럼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 문화를 재미있게 만날 수 있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30일 목요일 2부 출발합니다. 놀이터의 휘파람과 자전거 듣고 왔습니다.
1: 이제 아이들 그 여름방학이 되면서 어디로 데려갈까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국립중앙박물관부터 이 박물관 안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죠.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다양한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들을 찾는 오픈런 관객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근데 국중박은 워낙 또 인기가 많아가지고.
1: 네네네.
0: 저 같은 경우는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강서구에 말이죠. 서울 강서구에.
1: 네.
0: 국립항공박물관이 있습니다.
1: 있어요.
0: 네. 조종사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지방에서도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와서 문을 열자마자 입장을 한다고 할 정도로 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1: 요 조종사 체험요 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0: 네, 거의 들어가자마자 막 로비에 비행기들이 다 걸려 있어요.
1: 맞아요.
0: 전시돼 있고.
1: 네.
0: 신기합니다.
1: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도 개편 작업을 하고 밥상 위에 문화유산 전시로 새롭게 문을 열고 또 어린이들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국중박 어린이박물관 전시는요 무료 관람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 관람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저희가 다 소개를 못해드려서 그렇지 우리 집 주변에 혹은 인근에 박물관, 뭐 전시관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찾아보셔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자, 2부 시작을 했고요. 우리 또 목요일에 또 코너지기가 자리해 주셨네요. 지금 만나보시죠. 판소리 해레버
0: 눈대목 극장
2: 한슐레
1: 8888 끓는 폭염을 식혀줄 목소리의 목요일의 주인공 오늘 김수영 성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기대된다.
2: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전에 지금 멘트에서 빵 터져가지고
0: 어디서 터지신 거예요?
2: 폭염을 식혀줄 목요일의 목소리라고 적혀있는데 네. 목소리에 이러면서 거기서 꼬이신 걸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1: 구렁이 닿는 듯.
0: 지금 수영씨한테 문자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2: 네.
0: 6186님이 수영씨 네. 요즘 금값 좀 내렸대요. 많이 사두셨나요? 질문이 왔는데 언제 금 산다고 얘기했었어요?
2: 아니요 한 번도요.
0: 근데 왜 갑자기 금값을 물어보시지?
2: 그러게요. 지금 제 주식 잔뜩 떨어져가지고 지금 힘든데.
0: 주식 샀어요? 코스피네 지금.
2: 힘든데 모든 게 지금 다 떨어졌어요.
0: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금값도 그렇고 바닥을 네, 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0: 지금.
2: 네. 이때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0: 그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2: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1: 들어가 볼까 이제?
0: 상화 씨 들어온다. 피해 도망쳐. 모르겠어요. 네. 그건 진짜 모를 일이죠.
2: 맞아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주가도 떨어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였나요? 우리가 이제 바트

0: 회상사디아 제작진들과 함께 회식을 했어요.
1: 아유,
0: 예. 1차는 또 우리 담당 PD가 시원하게 쏘고, 아유. 2차는 상화 씨가 내가 쏘겠다. 딱, 했는데.
1: 근데 이제 안주가 엄청 많이 깔리면서 예예. 갑자기 이제 형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0: 아니
1: 우리 2분의 1 할까요? 그래가지고
0: 그건 이제 농담이고 상화 씨가 진짜 내려고 네. 아예

0: 이제 늦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제가 갔을 땐 카드가 없었는데.
1: 그래서 이제 결제를 이제 하려고 갔더니 네. 어떤 여성분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한 거야? 했는데 다 물어봤는데 다 안 했대.
2: 그러니까.
1: 대체 누가 한 거야? 와. 그러다가 오늘 알았어요.
0: 그 상황이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모든 분들 계시는 가장 뒤에서 있었거든요. 에. 그래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 누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근데 이제 바로 제가 했어요. 이러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앞에 계신 작가님한테 모두가 갑자기 달려가시는 거예요.
2: 잘 먹었다고.
0: 막 달려가니까 그걸 붙잡고 또 제가 했거든요.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닌데 가만히 있다가 오. 아 그래 뭐 이 그림도 나쁘지 않지. 내가 약간 작가님께 바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네. 저는 뭐 좋은 마음이지 뭐 이러고 그냥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다시 뒤돌아보면서 아닌가 이를 아무도 안 하셨어.
1: 어제까지도 계속 우리는 에 작가님이죠 이랬더니 작가님 나는 아니라고. 우리끼리는 아니야 작가님이야 막 했는데 오늘 알았어 수영 씨였다는 걸.
0: 그래서 아까
1: 걸.
0: 밖에서 조연출님께서 네. 혹시 그러니까 조연출님은 알고 계셨대요 제가 낸 거를.
1: 아 진짜.
0: 그래서 혹시 숨기고 싶으셨던 걸까? 아. 어디까지 숨기고 싶으셨던 걸까? 해서 오히려 또 한 번 더 고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 주식도 떨어졌는데 지금.
1: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 2차 상화 씨가 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먹었던 거야.
0: 그렇죠.
1: 배불러지 막 꾸역꾸역 막 넣었거든. 그쵸.
2: 아니, 그날 좀 저는 많이 먹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얼마 썼지? 3만 얼마밖에 안
1: 썼어. 3만 3천 원 긁으셨어요.
2: 뭐지? 뭐지? 왜 이렇게밖에 안 나왔지?
0: 사람이 거의 10명 정도였는데.
2: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0: 아, 근데 저도 너무 즐겁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2: 다음에 제가 한번 살게.
0: 아, 네. 네. 녹음 됐죠? 이거 따로
1: 생방
0: 더 주세요.
1: 중입니다 네, 지금. 네. 네. 자, 어쨌든 두둑하게 저희가 또 얻어 먹었습니다 우리 수영 씨.
0: 예, 예, 예.
1: 오늘 또 이제 판소리령 한번 가봐야죠.
0: 네, 지난주 판소리 심청가의 눈 대목 중 하나인 범피 중류 대목까지 들으셨는데요.
1: 네.
0: 범피 중류는 심청이가 뱃사람들의 배를 타고 인당수로 가면서 하는 소리죠. 이제 심청이는 드디어. 인당수로 당도 흐른디.
1: 어서.
3: 명나수를 이리 건네는 심소조야. 심낭자는 효성으로 죽으러 가고 나는 충성으로 죽었으니 훗날 귀히 되시는 날 황제께 잘 여쭈어 충신을 푸대져 말라가 일러 주오오오오오.
4: 누구세요?
3: 나는 옛날 초나라 사람 구런이라 하오오오. 훗날 귀히 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시오.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럼 이만.
4: 아, 명나수 귀신들이구나. 어찌 이런 일이. 죽으러 가는 나를 보고 귀한 몸이 된다고 조심히 다녀오라니. 정녕 내가 죽을 것인가 보다.
3: 우리의 날이 몇 날이면 백위의 밤이 몇 밤인고.

0: 바람 소설이 일고 넓은 하늘 빛이 난다.
1: 해지고 가을이 깊어가나? 무섭고 두렵고.

0: 노원이 인안군 인당수라. 폭풍우 극에 일고 해룡이 싸우는 듯 벼락이 내리치듯 넓은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쳐 안개 뒤섞여 좌우 갓날 갈 길은 차올리 말리나 남고 사방이 검은 어둑어둑 저물어 천지조용한데 사나울 물살이러 빗전머리 탕탕 불결은 와르르르르 출렁출렁 돛을 달고 제사단을 올려라.
1: 밥하고 소하고 오색 탕국에 삼색 과일을 내오너라.
0: 심낭자, 이제 인당수에 당도했으니 목욕 재개하고 새 옷으로 챙겨 입으시지요.

0: 해썸 거동바라 푹을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두리둥 두리둥 둥둥둥 인당소 영왕님께 무난 인사드립니다. 동해신 서해신 남해신 북해신 금강장수와 냇물 임금이시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바람신이 바람주고 기쁨으로 인도하여 근심 없이 도우시고 백천만금기인데요 돛대 위에 깃발 꽂고 깃발 위에 연꽃 밖에 점지하여 주옵소서.
1: 자, 심낭자는 이제 인당수 물에 들라. 심낭자는 인당수 물에 들라.
2: 하늘이시여, 제 아비의 허물일랑 이 소녀가 대신할 것이니 아비의 어두운 눈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요, 여기서 도화동이 어느 쪽인가요?
0: 저기 구름이 걸쳐진 저 밖이 도화동 쪽일 것이요.
2: 아버지, 불효여식 청인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게 밝은 세상 보옵소서.
0: 심청이 거동.

유니폰을 받았다. 깎게 유니폰 입학되고 그는 공지 아닌가. 아구씨 군지 언니 소 배 타고 다섯 일째 오복의 중간 공세 구조로 돌아들고 배성고 배안장 오강으로 돌아들죠. 그도 또한 배를 타고 임수를 지어 주어 지러 여기를 있어요.

세 정용샌 너무 정용샌 사이에 백용샌 풍경 흥용샌 강한 예장과의 전택지 원지길 쓰러기 명으로 없이고 필요 모두 바람

어서 대물에 들어라. 성하 그간 지내 추억군이 신장의 임발을 듣더니 일신 수족을 벌벌 떠그려고 하는 말. 여보시오 손님 내들 도화동 쪽이 어디오? 선인이 손을 들어 도화동을 가르치나. 작은 놈 허구니 청막허와 희연꼬름이다 뭐다 뭔디 그가래가 도화동일세. 심창에 바라보더니 도선을 앞장오고 배짱 안에 겁 떨어져 아이고 아버지 심청은 쭉 싸우나 아버지는 눈을 떠졌니 만물을 몹시오 딸 같은 불효 여식을 생각지 마옵소서. 나 죽기 술 차르나 흐르나 그러신 우리 부친 네게 어디 혼단 말이냐. 가슴을 또 다리고 폭통 단장 더니 여보시오 선인네들 억심만금 들어올대요 구호가는 길로 도화동 찾아

여

신청 와르르르르르르 신청이고 동바라 바람 맞은 사람 저름길이 비틀조리 비틀 회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안 부를 생각은 내가 이리 젠틀키로 붙인 인생이 부족함이라 지방봉 울음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뱃머리로 아이고 하느님 명제 어머니 감동하사 애비어 그물일 당신 청무무로 대신하고 애비어 눈눈을 밝게 염려하옵소서

0: 아이고, 아따, 시방 우더니 뭔 일을 한 것이오? 아이, 사람이 물에 뛰어들었는데 곡식 한 알 떨어진 듯 그냥 어리렁 출렁 간 곳이 없네 그려.
1: 큰께로 갈매기도 심낭자 빠진 데를 굽어보며 까 까라라라라라 울어대고, 기러기도 뭘 아는지 돗대 위에 높이 떠갖고 또르르르르 깨룩 깨룩 울어쌓고, 나도 그냥 목이 베어불고 그냥 참말로 이것이 맞는 거야 뭐여.
0: 아유, 진짜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사람의 눈으로는 진짜 이거 아니다 싶은데. 아니, 우리가 해마다 인당수에서 이 짓을 하는데 우리 일이 잘 될 턱이 있겠냐고.
1: 그런 게 말이여.
0: 이보시오, 동무님들, 우리 내년부터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놈의 짓거리는 그만두세. 어?
1: 그럽시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0: 자, 모두 닻을 감고 노를 쳐라. 돛을 달고 노를 쳐라.

0: 나간다. 기어코,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보시오, 남해용왕.
1: 예, 옥광상제님.
0: 오늘 12시에 지극한 효녀 심낭자가 인당수에 들 것이니 남해용왕은 팔선녀로 호위하여 수궁 수정궁에 모셨다가 인간으로 다시 육지로 보내주시오.
1: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0: 만일 시각을 조금이라도 어기거나 심낭자에게 물한 점을 묻히거나 모시기를 허투루 하였다가는 내 남의 용왕에게 천벌을 줄 것이오.
1: 예, 분부가 지엄하온데 어찌 소리하겠나이까? 여봐라, 별주부 자라야. 너는 장수와 시녀들과 용궁 가마를 대기시켜라. 자, 12시다. 풍덩 소리가 들리거든 지체 없이 시녀들이 고이 맞아 수궁 가마로 모시거라.

낭을 쫓고 명월은 해문에 잠기었도다. 이때에 옥환 산재께 없어 남해 용왕께 하교하시되 금일 오시초에 출천대형 신당자 임당소구들 것이니 발선저로 공유하여 수정궁에 모셨다가 인간으로

시각을 조금 어기거나 무한점을 붙이거나 오시기를 잘 못하면 남해 용왕은 천벌을 주고 수국 제신은 죄를 면치 못하리라. 분부가 지연 헌예 용왕기에 황급하여

0: 김소희의 소리로 심청가중 심청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그리고 오정숙의 소리로 심청가중 옥황상제의 분부 대목 듣고 왔습니다.
1: 야, 이게 약간 시선 관점이 뱃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좀 풀렸잖아요.
2: 네.
1: 아, 그러다 보니까 더 애처롭게 보이네요.
2: 안 됐어, 안 됐어.
1: 오, 심청이가.
2: 펑 들어가는데 보이지도 않아.
1: 그러네요.
2: 아유.
0: 그리고 하늘도 감동했죠.
2: 그렇죠.
0: 이 소녀의 이 효심에 감동하여 네. 그 신이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면 네. 그 신도 감동했기 때문에 야 이건 아니다. 다시 세상 밖으로 정중히 모셔서 다시 모셔다 드려라 이렇게 하는 대목까지 네. 듣고 왔습니다.
1: 울자두님께서도 풍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네요 하셨고 훈둥어매님도 오 풍 맨날 운전하면서 듣다가 집중해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병원에서 하는 호캉스 만족스럽네요 하셨는데 지금 수술 이후에 회복 하시면서 지금 방송을 함께하고 계세요. 그나저나 아까 옥황상제보다 남해용왕이 더 지엄한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0: 이제 그 황제의 버전은 예. 약간 이제 그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한 톤 하나밖에 안 나와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니 약간 저보다 더 지엄하셔가지고 역할을 바꿨었어야 되나?
0: 아니 그냥 목소리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 우리 네.
2: 뱃노래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0: 그냥 가사만 어기야 어야 어이어차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가지고
2: 예예.
0: 뱃노래긴 뱃노래인데 슬픈 뱃노래가 좀 없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지금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닌데
1: 맞아요.
2: 아 근데 뭔가 되게 마지막에 멘트까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저는.
0: 아 이게 아닌데.
2: 뱃놀이 갈 때가 아닌데.
1: 여기 합창이어가지고 저는 네. 상화 씨가 치고 나가겠죠. 근데
2: 서로 씨가 눈치를,
1: 또 눈치를 보면서 안 치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긴 냈는데 네. 가다 보니까 뱃놀이를
2: 가야 되는. 들렸어요. 슬프게 들렸어요.
0: 잘했어요. 네.
1: 어쨌든 그렇게 네. 저렇게 그럼요. 잘 넘어가봤습니다.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됩니다. 7943님 눈 감고 감상했는데 네. 벌써 끝났네요. 유유하셨어요.
2: 그러니까요. 네. 아쉽죠.
0: 네. 자 이제 퀴즈가 있잖아요.
2: 가야지요. 판소리를 해본 눈대고 극장판 슐랭 퀴즈 드리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들기 전에 이미 옥황상제는 사태를 파악하고 남해용왕에게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면 수군가마에 태워 다시 육지로 보내주라 명령하는데요.
1: 네.
2: 수군가마는 나중에 무엇이 되어 심청이를 육지로 보낼까요? 입니다.
1: 예.
2: 1번 갈매기, 2번 연꽃, 3번 기러기.
1: 네. 심청이가 여기에서 이제 환생을 하게 됩니다.
0: 그렇죠.
2: 네.
1: 이걸 타고 오게 돼요.
0: 네.
1: 갈매기일까요? 연꽃일까요? 기러기일까요?
2: 타고 왔을 때 가장

0: 가장 아름다운 느낌으로 그렇죠. 픽해 주시면 좋을 그쵸.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예의 상징이 청백리이기도 하고
2: 궁궐에 그래서 있잖아요.
1: 네. 네. 네. 때묻지 않는.
2: 그렇습니다.
0: 제가 정말 좋아해요.
1: 아 네. 이걸요.
0: 예.
1: 기러기를.
2: 아니지. 갈매기 좋아하지.
1: 아 갈매기 좋아하세요?
2: 부산 갈매기. 야구 좋아하니까.
1: 아 야구. 그래요. 네. 자 수영 씨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갈매기, 연꽃, 기러기 중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 남겨주시면 이따 방송 끝나기 직전에 네. 발표하겠습니다.
2: 그래도 오늘 심청이 연기가 더 도드라졌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회식에서 의도치 않게 네. 한 턱을 크게 하면서 쏘고 나서
0: 저는
1: 쏘고 그 다음에 주가 빠지고
0: 제 계좌를 다 텁니다.
2: 인사도 못 받았고 고맙다는 얘기도 못 들어가지고 심청이의 마음이 감정이입이 제대로 됐어요.
1: 감정이입이 제대로 네. 됐네요. 아, 네.
0: 어쩐지 풍 하는 게 너무 좋더라니.
1: 게다가 바닷물이 파란색이야.
2: 아,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아하. 자 여러모로 감정이입이 되는 자, 첫 번째 이야기였고
2: 네, 파란색이니까
1: 네.
2: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겠죠.
0: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판출랭 가보겠습니다.
2: 네.
0: 오늘은 저 멀리 영국 동화 잭과 콩나무 준비했습니다.
1: 어허.
0: 하이 잭! 잭! 옛날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아이가 몸이 아픈 어머니의 약을 사기 위해 소를 팔러 가고 있었어요.
3: 아이야. 네.
4: 소를 팔러 가는 모양이구나.
3: 네, 할아버지.
4: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너의 소와 소원을 들어주는 나의 요술콩을 바꾸겠느냐?
3: 어, 네?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콩이라고요?
4: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콩을 심으면 저 높은 신비한 하늘나라에도 올라갈 수 있단다. 그러면 너의 소원도 이룰 수 있을 게야.
3: 와, 그 요술콩이 정말로 소원을 들어준다면 바꿀게요. 요술콩 주세요.
5: 잭, 잭, 잭. 그 비싼 소를 왜 끌고 나가가지고 이딴 콩하고 바꾸다니. 내가 아파서 너를 못 챙겼더니 그 새를 못 참고 사고를 치다니. 잭. 아우 정말 내 팔자야 정말.
3: 아니 엄마 나는 엄마 병을 빨리 낫게 하려고 엄마는 내 맘도 모르고
5: 시끄러. 임시키네. 쓸모없는 콩은 꼴도 보기 싫어. 내 팔이야.
3: 아 엄마 이거는요.
5: 안 되겠다. 엄마가 버릴 테니까 내놔. 내놔. 휙.
3: 아, 이쯤에 있을 텐데 엄마가 이쪽으로 던졌는 여기 있다. 아이씨,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콩 내가 심어야지. 콩을 심자 요술콩. 닭 소리가 왜 저러지? 아유 잘 쳤다. 자 이제 창문 열고 오늘의 날씨를 한번. 엄마 이것 좀 보세요.
5: 잭. 정말 너는 맨날 잭거리니 잭. 아우 너는 엄마 아픈데 아픈 엄마를 아침부터 왜 그렇게 잭잭잭
3: 불러. 저것 좀 보세요.
5: 어머나 저게 뭐야 저게. 어머 저게 뭐야.
3: 엄마 제가 어제 엄마가 버린 콩 찾아가지고 땅에 심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콩은 그냥 콩이 아니라 그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5: 진짜 잭잭잭. 그런 거라면 어제 엄마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3: 아니 엄마가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버렸잖아요.

0: 시끄러. 그나저나 세상에 무슨 콩나무가 저렇게 하늘 끝까지 자랐을까?
1: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공을 심으면 저 높은 신비한 하늘나라에도 올라갈 수 있단다. 그러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게야.
2: 엄마, 엄마, 제가 저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 볼까요?
0: 짹짹짹. 아, 정말 위험한데. 빨리 올라가 봐. 빨리. 어서.
2: 힘들어. 우와, 저게 뭐야?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다. 가봐야지.
3: 너는 사람의 아이가 이곳에 어떻게 왔어?
2: 안녕하시렵니까? 저는 잭이라고 해요.
3: 잭.
2: 예.
3: 어서 돌아가. 여긴 아주 무서운 거인의 성이라고.
2: 거인의 성이라고요?
4: 아이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3: 큰일 났다. 이 방으로 어서 숨어 숨어.
2: 우와 세상에 엄청나게 먹네. 먹방을 해도 되겠어. 저게 뭐지?
4: 황금알을 낳는 나의 암탉아, 황금알을 낳아라.
2: 뻥.
4: 하나 더 낳아라. 좋았어. 묶고 더블로 가. 하나 더 황금알 놔라.
2: 뽕뽕
4: 뽕. 그렇지.
2: 뽕뽕뽕뽕.
4: 그래 그래 그래. 좋다 좋아. 저 땅에 사는 잭이라는 아이는 자기 아빠에게서 내가 이 보물을 훔쳐낸 걸 아직도 모르고 있겠지?
2: 어? 뭐라고? 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우리 아빠의 보물이었어? 내가 아빠의 보물을 여기 둘 줄 알아?
4: 아, 배부르고 황금알도 챙겼으니 한 솜 자볼까?
5: 그 사이 아니구나. 있었어. 그 사이 잭은 황금 알을 낳는 암탉을 데리고 성을 빠져나왔어요.
2: 이제 엄마의 약을 살 수 있겠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5: 잭은 다음 날도 콩나무를 타고 거인의 성을 찾아갔어요.
3: 오우, 잭! 아, 여긴 왜 또 왔어? 황금알을 낳는 암탉이 없어졌다고 지금 거인이 난리가 나고 있거든.
2: 아, 모르시나 본데 그거 원래 우리 아빠 거라고요.
3: 아, 배고파! 거인이야, 어서 숨어! 숨으라고!
2: 오, 이번엔 금알을 세고 있네?
6: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사람들의 귀한 물건을 훔쳐온 거는 정말 정말 재밌어.
2: 응? 나쁜 거인 또 남의 것을 훔친 거야? 그렇다면 내가 다시 찾아서 돌려주겠어.
3: 어우, 잭, 왜 또 왔어? 어서 돌아가라고.
4: 뭐라고?
3: 예?
6: 네 뒤에 있는 거 그게 뭐지?
7: 아무도 없는데요.
6: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7: 아, 잘못 들으셨어요.
6: 이상하네. 그렇다면 요술 하프의 연주나 들어야겠다. 자, 요술 하프야, 풍악을 울려라. 들으면서 잠이나 자야겠다.
3: 잭, 어서 도망치라고. 어서 도망쳐.
8: 잭, 나 요술 하프야. 나도 데리고 가. 거인 무서워. 잠깐만.
6: 뭐라고? 잭. 계속 가라.
3: 잭, 어서 도망쳐.
2: 엄마 도끼를 가져오세요. 어서요.
0: 잭, 어디 갔다가.

0: 이제
1: 자자 으자 도끼로 콩나물을 잘라야 해요.
2: 짱짱 안돼 안돼 아아아 자르지 마. 아, 안돼 아 거인 살려. 아야.
0: 근데 쟤 거인의 성에는 왜 다시 간 거야?
1: 엄마 많이 나아졌어요? 엄마
0: 조금 아파.
1: 엄마 근데 그 제가 왜 그랬냐면 거인의 성에서 절 도와준 분에게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3: 세상에 고맙단 인사를 하려고 이 위험한 곳에 다시 오다니 고맙구나 쟤.

0: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이 연주로 헤이야 듣고 왔습니다.
1: 네. 시간 순삭이라고 바투 감사합니다. 7943님. 김수영 성우님은 국악방송 보물입니다. 덕분에 이 시간이 더 즐겁네요.
2: 감사합니다.
1: 아, 그 거인 참 매력적이네요.
2: 그러게요.
1: 갑자기 엄마로 쨔쨔 상호 보완적이었어요. 에이, 캐릭터가 아주 좋았어요.
0: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1: 그렇죠.
2: 제가 짹짹거린 게 아니라 엄마가 짹짹거려요.
1: 약간 그런 느낌.
2: 제가 오히려 엄마가 참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마... 저한테 참새처럼 짹짹거린다라가지고
0: 엄마 캐릭터 좀 어렵더라고요. 이 엄마는 착한 그쵸. 착한 엄마인가 어떤 엄마
2: 아무래도 엄마가 돼볼 순 없으니까
0: 좀 어려웠지만
1: 아마 아프다가 아니었으면 짱 이랬을 텐데 아프다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튀어나가지 못했고
0: 그랬습니다.
1: 아 중간에 네. 하프 목소리 딱 들어오는데 이게 확실히 우리 소리꾼들이랑 성우의 차이죠
0: 다르죠
2: 아, 그럼
1: 완전 달라요
0: 그렇죠
1: 질감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멋졌고요
2: 네.
1: 자 이제 퀴즈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2: 예, 판세레르 번 눈대국기장 판슐랭 퀴즈.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들기 전에 이미 옥황상제는 사태를 파악하고 남해 용왕에게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면 수궁가마에 태워 다시 육지로 보내주라 명령했는데요. 수궁가마는 나중에 무엇이 되어 심청이를 육지로 보낼까요? 였습니다.
1: 네.
2: 정답은 2번 연꽃이었고요.
1: 연꽃.
2: 2497님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네. 드립니다.
1: 2497님 유산균 맛있게 드시고요.
0: 다음 주쯤에는 뺑덕이네가 나올까요?
1: 어?
0: 다음
1: 벌써?
0: 주쯤에는
1: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0: 심청이는 이제 환생하는 걸로 하나의 매듭을 하나 지었고 그러면 이제 육지에 있는 아버지의 상황이 이제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일단은 화초 타령도 아직 남아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심청이와 또 임금이 만날 수 있죠. 아니면 그 전에 엄마를 만날 수도 있고.
0: 그렇죠.
1: 원래는 이제 심청가에서는 엄마를 만나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죽었다가 아니라
2: 네.
1: 오히려 이제 그 엄마 품에 안겼다. 바다가 사실상 엄마의 품. 그쪽으로 이제 원래 가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 이제 봐야 할 것 같고.
2: 뭐 아무튼 심청이와 함께 한다면 올 여름 지나가겠네요.
1: 그러니까요.
0: 그럴 것 같아요.
2: 시원하게 지나가겠네요.
1: 뺑덕이는 누가 하게 될까요? 거인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2: 거인. 거인 뺑덕.
0: 김수영 성우가 하는 게
1: 거인이 할 거.
0: 재밌긴 할 것 같아.
1: 그리고
0: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니까.
1: 거인 추천합니다. 거인. 거인. 아니 근데 거인은 또 비쌀 것 같긴 하다.
0: 나는 아니 나는 거지. 황봉사나 뭐 약간 이쪽으로 그런가 해봐야지.
1: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네. 이제 우리 제작진 손에 달려 있고요.
2: 예.
1: 자, 김수영 성우. 예, 지난 주에 또 맛있게 먹었고요.
2: 아, 예.
1: 잘 얻어 먹었고 오늘 먹었습니다. 이야기까지 아주 즐거웠습니다.
2: 네. 네.
1: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네.
0: 아,

0: 우리 보물이에요 진짜. 회식 때 또 쫙쫙 사주고.
1: 아, 3화씨가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먹었었는데.
0: 티도 안 내. 아, 최고야.
1: 생색도 안 내.
0: 아, 최고입니다.
1: 그럼 멋진 아. 성우, 김수영 성우와 네. 함께 했고요.
0: 네. 자, 무더위. 진짜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네. 아,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온열질환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집 근처에 무궁화가 피어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가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실물이 더 선명하고 훨씬 더 이쁘더군요. 무궁화는 끝없이 피고 진다라는 뜻입니다. 한 송이가 지면 또 다른 한 송이가 피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이런 모습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도

다시 꽃을 피운 우리 민족의 모습을 닮았다고들 합니다. 무궁화는 또 질 때도 깨끗하고 예쁜 꽃이라고 하죠. 꺾이지 않고 다시 피어나는 생명력과 역할을 다한 뒤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은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만의 소리로 사발가 보내드립니다.

무궁화 이야기를 했는데 노래 속에 등장하는 무궁화가 상당히 크고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경만의 소리로 사발가 보내드렸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그 학교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저희 동네도 이제 무궁화가 많이 펴 있어서 학교 등교하는 길에 그 무궁화를 보더니 여러분 그 노래 기억나시나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자네 우리나라 꽃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예전에 참 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학년 되니까 민미래도 민미래도 미솔라솔미 이렇게 바뀌던데 아무튼 무궁화 사실 이렇게 때마다 누가 무궁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한 번씩 이렇게 나들목 지나갈 때나 지역별로 지나갈 때 왜 무궁화 동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가꿔진 곳 아니면 그냥 잊고 지나게 모른 채 하고 지나게 혹은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옛 문헌들을 보면 우리 땅에 무궁화가 유난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동진의 곽복이라는 사람이 쓴 산해경에 보면 군자의 나라에는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중국의 고금기라는 책에도 군자의 나라의 지방은 천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어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자가 되는 방법. 아, 우리 땅에 무궁화가 많고 그걸 알고 잘 보살피는 것. 네, 그게 군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노래가 좋다에 군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하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남도 작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보내드릴 텐데요. 육자배기를 이야기했을 때 옛 사람들과 오늘날의 사람들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은 분이 기억하는 육자배기의 대명사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화중선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유아중선의 소리로 남도 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보내드렸습니다. 들을 때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즐겨 듣는 육자배기에 비해서 상당히 담백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지금 나이에 어떤 소리는 이제 귀로 들으니까, 음식은 입으로 먹었을 때 입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나의 귀맛이 너무 자극적인 것에 물들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혹은 이때 이화중선의 육자배기를 들었던 분들의 귀맛은 어떠했을까? 약간 이런 걸 또 상상해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중에서 다스름부터 휘모리까지 준비했는데요.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연주가 참 알차고 깔끔한 느낌이죠.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다스름부터 휘모리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경희의 가야금, 서수복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문학평론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이어령의 저서 우리 문화 박물지에 담긴 글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사계절의 소리 사물놀이라는 글입니다. 한국의 리듬악기로 대표적인 것이 징, 꽹과리, 북, 장구이다. 이 네 가지로 구성된 것이 사물놀이로 한국 민속음악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준다. 사물놀이는 천지 오행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악기 구성이라고 한다. 꽹과리는 번개로 하늘의 문을 여는 소리이고 북은 바람이며 장구는 비, 징은 구름으로 천지를 평정하는 소리라고 말한다. 음양오행의 원리로 풀이하자면 투명한 장구 소리는 봄의 소리이고 크고 널리 퍼지는 북소리는 여름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가죽이라는 유기물 구성 요소가 내는 소리를 방위로 나타내자면 장구는 해가 뜨는 동쪽이고 북은 내내 해가 뜨는 남쪽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양에 속한다. 금속이라는 무기물을 재료로 삼은 꽹과리와 징은 쇠소리를 내는데 오행으로 치면 가을과 겨울, 방위로 나타내면 서쪽과 북쪽을 가리킨다. 모두가 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이 열리는 유기물의 소리와 생명이 쇠락하고 굳어지는 무기물이 서로 섞이면서 계절처럼 사방위처럼 그 리듬이 순환된다. 사물의 타악기 소리를 발생시키고 순환시켜 생동하는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연희자, 즉 사람이다. 연희자는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양과 음을 전환시키는 중앙, 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물놀이의 타악기들이 모두 둥근 모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소리와 가락도 둥글게 둥글게 돈다. 그것은 작은 우주이다. 인간의 생명은 이 음양의 우주론 속에서 메아리를 이룬다. 장구 소리는 북소리로 증폭되고 꽹과리 소리는 징의 울림으로 확산된다. 동시에 쇠소리는 땅에 떨어져 부서져도 가죽 소리에 의해서 다시 상승의 양력을 얻는다. 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의 연주로 사물놀이 보내드립니다.

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의 연주로 사물놀이 보내드렸습니다. 들을 때마다 예. 이 음악을 이렇게 새로 이 현대의 어떤 언어로 만든 이 명인들도 대단하고 또 이 음악이 씨앗이 된 이 풍물, 무속, 또 우리 민속음악의 가락들을 우리에게 남겨준 조상들도 모두 천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늘 어떤 그 우리 음악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거나 또 이 내일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하는 네, 위대한 음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태웅의 소리로 노래가락 뱃노래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 전태용의 소리로 노래가락 뱃노래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예, 노래가락 뱃노래 들으면서 창밖을 잠깐 봤는데 1부가 끝날 시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밖에가 너무 밝아가지고 예, 오전 9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시간이 참 예, 속절없이 잘 간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도 잡가 배뱅이 굿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옛날 서울 자간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이 명산대차례 불공하야 아들 딸락했다가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목요일 제게 들고 이하

삼정성이 명산대찰 가서 매일같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정성을 들었더니 시서이면 감천이라고 산부인이 그날부터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겨가지고서 세 집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낳긴 낳는데 신수가 불행든지 한 집은 딸을 낳고 한 집은 계집애를 낳고 한 집은 여자를 낳았어요. 이름을 세월래 내월래 배배이라고 지어서 세월래 내월래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가운데 찐 배배는 저 금강산 절에 상자 중 보고 병이 나서 배배이가 거진거진 죽어갈 적에

명년이 사모리면 오만은 상자 중에 어디 가고 패배이가 죽는 줄을 몰라 주나 내 황천에서 일직사자 월직사자 감북사자 축북사자 패배이 잡으러 나오니 패배이

깔고 날란다. 이 가을은 언제 와요? 이제 가을은 언제 와요? 어때한지 평지가 되고 새해 강수가 말라지고 평지가 날짜에 돌아오고 경풍 아래 그린다 자른 모을 길게 빼고 늦게 훌쩍 돌아를 온다 불쌍하고도 가련하겠다

즉 사자는 손을 긁고 벌직 사자는

덩어리 넘쳐나가리라. 이렇게 패배의 풍망산에 갖다 깊이 깊이 묻어놓고 패배의 오만이 아버지는 패배의 죽은 럭시닥도 듣겠다고 각도 무당불러 굳어 저게 제일 먼저 강원도 무당이었다. 에라 긴금의 만세라, 에라 긴금 만세라, 호랄라를 50여러분 채수나 소망을 생길 적에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 낳고 소를 넣으면 황후가 되고

물나 흘러들고 구렁봉을 뛰어들고 흥아지 먹은 맹맹 강중강중 뛰어들지 시시가문에

땅바닥 금년수수 대통할 때 무슨 일 하시든지 소원 성취하시라고 만수무강을 빕니다. 이렇게 여러 무당이 굳혀도 패배훈이 안 와요. 그래서 패배의 부모가 안방에 누워있을 때 때마침 표양에 건달 친구 한 사람이 패배의 죽은 매력을 달게 됐어요. 패배가 말이요 시집갈라고 예장 혼수 받아놓고 죽었죠. 그런데가 예장 받아둔 비단 혼수가 또 이렇게 열어가냐요. 다리 도다 월광단 해가 도다 길광단 일주명준 호령주 냉주선불 산당용 금동단 녹동단 만수청산 은부단 달공노과동단 연안자주 친자주 해주자주 남자주 호자목당노 민영속수 윤결치대민 내리서버스로 출세로운 모습으로 장미같은 논노강의 지환이 도상도구 금범체가 도상도구 월자가 도상도구 의장목 버선이 요것저것 다킬래대요. 이렇게 배대 죽은 내력을 다 알아가지고 건달 녀석이 배백립이 찾아가서 여보시오, 그 댁에서 굳어줘. 그 나는 지나가던 박수 무당인데다 굳한 거리 없다. 아니 남자 무당이 무슨 일 있어? 굳혀게 올려 세우지더라요. 건달 녀석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배배 죽은 내력은 다 탁지집사 알아갔다. 무당 소리나 번데기 한 마디 잘 하면은 굳한 거리 의도할 것 같아서 구청으로 올라가면서 표양 무당 소리 한마디 해버리지! 어떠한 무당이며 어떠한 성세지 환줄 알았더냐? 앞다리 산다가 뒷다리 후광에 양지머리 칼 꽂고 줄풍로 야락에 놀던 무당이 왔다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정말 무당이야요. 아이고 굳한 거리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건달 녀석이 구청에 떡 올라서서 패배의 혼이 왔다고 한번 해보는데 좀 표양 무당들 하는 식으로 패배의 넋이 왔다고 한마디 해보는데

엄마니. 우리 엄마니 너네가 가서 딸 자식 대대가 왔다고 하는데도 모른 채 하라. 살았을 적 같으면 내가 어디를 갔다 온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동지서 딸꽃 본 듯이 어두운 밤에 불 본 듯이 화딱딱 뛰어나오련마. 죽어 죽었어. 길 갈랐으니까 쓸 곳이 없군이 오면 온 줄 알며 가면 간 줄 알아. 어머니 어디 갔어 어머니. 엄마 아버지가 날 이렇게 관순한다면은 내가 살아서 시작달라고 할 적에 예장받아둔 비단 다리도 나 월광단 해가도 나 일광단 길주명처럼 허려며 바리바리 받아둔 거 대대현이 고맙으니 나보는 내 박수무당 앞에다가 다 내놔줘요. 엄마니 예장받아둔 비단이라도 다 내다주면 황천에 가서 많이 보고 풀적에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서도민요 늦은 난봉가를 김오겹, 민형식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부 첫 곡으로 서도민요 늦은 난봉가 이 유성기 음반으로 치직치직치직 소리가 있었죠. 이 예소리를 만났다면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음반 형태입니다. LP 음반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시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역시 좋은 소리는 여전히 좋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 소리들 중에서 1968년에 음반으로 나온 LP 음반으로 나온 긴 아리랑 들어볼 텐데요. 이름처럼 길게 이어지는 선율, 긴 호흡으로 부르는 이 노래 속에 보통 이제 그리움과 어떤 그 이별의 정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는 그런 노래입니다. 경기 소리 중에서는 상당히 부르기가 까다로운 그런 노래로 정평이 나 있는 노래인데요. 김옥심 묵결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김옥신 6개월의 소리로 긴 아리랑 들었습니다. 1968년의 음원이었습니다. 고흥예한식님께서 덩덕홍 사연 게시판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랑씨. 오늘은 서울 집에서 낚시로 잡아온 민어탕을 끓이다가 이제서야 인사드립니다. 민어탕 먹고는 다시 고흥으로 갑니다. 노래가 좋다 방송 들으면서요. 신청곡 이완순 선생님의 희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민어가 엄청 유명한 여름 보양식이지 않나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야말로 버릴 것이 없는 그 비늘까지 불에까지 해서 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하면서 침이 고이는데 먹어본 적이 없는데 침이 고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런 거는. 예. 아무튼 예, 먼 길 또 떠나시는데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진도식김구 중에서 희설을 이완순 명인의 소리로 보내드릴 텐데요. 이한식님의 신청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진도 식임굿 시설을 이완순 명인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노래 들었을 때는 흡연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노래가 끝날 때까지 흡연을 했던 좋다 하면서 막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데, 그때가 한 21살, 2살 막 이럴 때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흡연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정말 그 이 노래를 듣는 특히 이제 전통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혹은 저처럼 이제 연주하고 이렇게 이걸 업으로 사는 삼고 예, 사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사실 듣고 있으면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연습하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예, 일종의 그 각성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음악입니다. 나우웬님께서 종교를 떠나서 이렇게 높은 예술성이 흘러 넘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호강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평소 같으면 극찬이다 라고 말씀드릴 텐데 그야말로 맞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대단하죠. 예, 이완순 명의는 본래 이제 진도에서 나셨고 결혼 후에 영암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 15년 정도 영암에서 예, 굿을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진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진도로 돌아와서 이제 진도 식김 굿을 하게 되죠. 진도 지역에서 식김 굿을 하면서 이제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전수자 이수자를 거쳐서 전승 교육사까지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때의 명인 분들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그렇게 내세울만한 예, 혹은 부유한 편안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김 굿을 주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굿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는 농사대로 지으면서 또 자기 단골에 일이 들어올 때 그때 또 일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천대를 받던 그 시절을 버텨내고 극복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수자가 되는 거, 전승교육사가 되는 거,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 예능 보유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그 본인의 예술 인생에 혹은 본인의 삶을 인정받는 듯한 그런 의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완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지 못하고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오히려 대단히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 그 이완순 명인의 설명에 관한 글들을 보면 다들 이 말이 참 어떤 의미로 여러분께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무형문화유산이죠. 예, 무형문화유산 지정과는 상관없이 예능 보유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글들이 항상 선생님을 어떤 조명하는 글들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지정이 되셨으면 개인적인 만족이 훨씬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에, 전라도 말로 암시랑토 안 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악방송 황미로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1986년 4월 28일 동아일보에 실린 박송희 명창의 흥보가 완창 무대에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박송희 명창의 흥보가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큰 제목은 박송희 판소리 흥보가 완창 무대 성황, 구수한 가락에 관객들도 함께 덩실덩실입니다. 86년대, 80년대의 어떤 그 느낌이 나죠. 예. 빗길인데도 430석의 극장에는 382명의 관객이 판소리를 들으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객 수를 센 것이 재미가 있는데요. 굳은 날씨 때문에 손님이 얼마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성황에 주최 측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0: 기사에 따르면 선생은 당시 59세였고요. 처음으로 완창 무대를 꾸몄다고 합니다. 요즘에 완창 처음 하는 어떤 연령대로 보면 상당히 늦으신 편이죠. 당시의 공연 분위기와 관객의 반응을 담은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선생의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힘이 넘쳐갔다. 구슬픈 듯 구수하고 느슨한 듯 단단한 소리에 빠져 관객들은 한 대목이 끝나기도 전인 사설 중간중간에까지 수시로 박수를 치고 웃음을 터뜨리고 추임새를 넣었다. 어느 순간 한 할아버지가 눈 깜짝할 사이 무대 위로 뛰어올라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말했다. 그 여자 참으로 곱고 장하고 쨍쨍하다. 이날 사회는 최종민 선생님이 보셨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담긴 공연장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박송의 명창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놀보 박타는 대목인데요. 박송의 명창이 박봉술 명창이 부르던 소리를 이어붙여 만들었다는 최수정 제자시죠. 최수정 명창의 증언이 있습니다. 놀보의 첫 번째 박에서 한 노인 나오는 대목인데요. 박송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놀보가 박 때문에 손재를 보는 뒤 때는 어느 땐고 추파를 만간이라. 박이 여러 통이 열렸는지 놀보가 보더니 박 빛이 저렇게 누런 것이 분명히 금들었지. 책력을 펼쳐놓고 갑자일로 태기를 하여 싹군 10여 명을 사가지고 놀보가 금이 나올 쫄로 금말만 갖고 앞소리를 매기던 것이었다. 시르렁 실곤 당거주소 어허유 와 지리루라 어와 세상 사람들아 그문 내력을 들어보소 초안적 진평이는 포마부를 잡으려고 황금 4만금을 적은 용에다 흩었으면 소진이는 구변조와 많이 걷어 실어갖고 곽건은 효성으로 묻힌 금을 파내온

돌보를 바라보면 내 겨놈 돌보놈아. 니 할애비 덜렁새, 니 할미 허촌대기.

내비 껄떡새 띠엄이 빨땅해가 무다되게 종일로니 병자발을 과거보려고 서울 올라간지오로 백사랑이 비었을 때 흉악한 야비놈 가산모다 도적허여 부지 그저되었기로 종정을 몰랐더니 제비편의 소식 듣고 불은 전리네 왔노라 네가 솔 네가 산을 각통 속에다 급히 담어 대게 가서 시중호라 놀보가 들어보니 사람 상을 말이로다 아니라고 떼자 해도 3대가 되었으니 증인 세울 사람 없고 송사를 허자건들 좋지 못할 익은 본을 읍과 촌이 탈대요 싸우나 보자건들 천양반 생긴 뿐이 장작불에다 집어넣어도 안 타지를 모양이라 어찌하면 무사할꼬 저 혼자 궁량할제 전양반 호령하되 내 이놈 놀보야 이놈 구상전이 와 계신디 네 기집 자식들 문안도 안하니 이런 법이 있더란 말이냐 강남 하인일 오느라 박통속이 관문대여 수신명 대답소리 통하기 흑은 기꿀하고 보기도 겁난 범캐 같은 하인들이에 뭉치 들고 졸바 들고 꾸역꾸역 퍼나고니 놀부가 할이 없어 복지에 걸어는구나 여보시오 상전님 이 동네가 반촌이요 삼대조부 객반으로 이 고장을 살러 와서 본부 한 장만 떼기 모두다 사돈이군바 이 소문이 나거든면 소지는 고사오고 그냥 반도를 우세고니 방장 포열 처분으로 아무 말씀 없이면 섭전으로 바치오리니 속량하여 주옵소서 니에 비 죄상을 생각하면 니놈을 기어코 잡아다가 사랑한 마주대에 거꾸로 매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네 양쪽 복성씨를 꽝꽝 때려가며 불어먹을 일이로되 차역인지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치려면은 지체 말고 곧 바쳐라 놀보 여짜오되 얼마나 바치오리까 너까진 놈을 데리고 타소를 다투겠느냐 헌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며 너사 전곡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놔라 놀보 속마음으로 천양반 저 억지에 많이 달라하면 어찌할꼬 잔뜩 염려하였다가 주머니만 채워오라니 어찌 반갑던지 예 그리하오리다 주머니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옆전 가득 뜩 당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로로로로로로 부어놓으니 놀보 주머니는 홀쭉하여 없어졌는디 새님 주머니는 여전히 암시랑도 않고 가뿐한지라 놀보가 엄마 요런 잡것 보소요 하더니 통깨를 덩 열어놓고 통깨미를 부-

세상을 넣어봐도 아무 흔적 없어지니 개똥으로 넣어보자. 20장씩 묶고 너는 한 다발 넣어도 간데 없고 15발 넣어도 간데 없고 주머니 생긴 보니 무엇을 전량이며 주덩이를 쩍 벌리고 산더미도 들어갈 듯 덮고 보면 삼키는 듯 아무 흔적은 간 곳 없네. 아이고 이게 무슨 주머니냐. 죽일 것이 생겼구나. 주머니를 들고 와서 양반 앞에가 엎드러지더니 여보시오 상전님 이게 무슨 주머니인지 사람 죽일 주머니요. 아무리 넣어봐도 한강 투석되고만이 이게 어쩌리니까. 천양반 호령어대 에라 이놈 간사하다. 공돈 속돈 받자면은 몇만 냥이 되겠으나 수만리 먼먼 길에 연거하기 괴롭기로 양쪽 배를 생각하여 주머니만 채우라니 아무것도 넣도 않고 이 소리가 웬 소린고? 내 저놈 거꾸로 매달고 방맹이로 후려라. 좌우 대답 소리 놀보 정신이 아득하여 그 자리에 다시 없어지며 피난이다 피난이다. 상조님 장안덕택 살려줘 피난이다. 살려줘 살려줘. 공돈 속돈 또 바치지 정 여그 주머니는 채를 수 없소. 네 소원이 그렇다면 네 할애비 양주부터 네 애빈대에 거면 너그연놈 자식까지 몇명아에 3천냥씩 2만천냥을 곧 바쳐라. 만일 잔말하여서는 네 놈 봐줘 여기다 넣으리라. 주머니를 쩍 벌리니 놀보가 질색하여 목을 딱 움찔이며 예 분부대로 밭을 태우니 제발 그 주머니 좀 넣으십시오. 놀보가 밖에 나가 흙가로 전답을 잡혀다가 만천냥을 바쳤구나. 놀보가 속냥 터니 상전이라 아니하고 생원으로 부르난 뒤 여보시오 생원님 기왕 작처한 일이니 그 주머니 이름이나 좀 아르켜 주옵시오. 오 이걸 능청낭이라 하느니라. 능청낭이오? 그 주머니가 사람 여러 죽일 주머니요. 이 주머니가야 사람을 죽이는 주머니가 아니라 사람 아닌 놈만 꼭 죽이는 주머니다. 이놈 똑똑히 들어보아라. 천지가 개벽한 여루에 불총불효하는 놈들 우예 모두 모은 잿물 뺏어가는 주머니다. 뒤에 누에 뺏어갔소. 어찌 다 세겠느냐. 한나라 양지세간 밖으로 수녀까지 몽땅 모두 다 뺏어왔지. 그 세간은 전국간에 얼마나 되더이까. 돈만 해도 5억만냥 쌀과 보리가 500만 석이나

0: 바퀴도 못 채웠고 또 당나라 원자세간 근부자라 허였지만 모두 다 쓰러져 봐도 반주머니도 못 되더라. 그렇게 빚어다가 어디다 쓰겠시오? 인군에게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 우애하고 친구구제 하는 사람 형세가 가난하면 그 재물도 나주어 부자 되게 하였지야.
1: 흥보가 중에서 놀부의 첫 번째 박에서 한 노인이 나오는 대목을 박송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해주 건무 반주 음악입니다. 건무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거 칼춤말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 검, 칼을 들고 추는 춤이죠. 이 일상생활 하다 보면 칼날이를 걷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진짜 떨어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예,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칼 끝에서 나오는 어떤 예술의 향기를 예, 느껴보시면서 내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해도 해주 건무 반주 음악 보내드릴 텐데요. 김영택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우리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목소리) 한국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여름 자연 속에서 연극과 국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입니다. 오는 8월 5일 수요일 저녁 8시 거창 수승대 구연극장에선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의 국악극 프로그램으로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판소리 쇼스토리 3 현진검 편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1989년 시작된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야외 공연예술축제인데요. 올해는 자유로운 몰입, 달달한 상상을 주제로 해외 7개국과 국내 43개 단체가 참여해 모두 78편의 공연을 선보이고요. 거창의 아름다운 수승대 자연을 배경으로 연극과 음악,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국악 공연이 바로 판소리 쇼스토리 3 현진검 편인데요. 이번 작품은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가 꾸준히 이어온 단편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로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현진검의 소설을 판소리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무대에선 운수 좋은 날, 흙인 눈, 정조와 약가 등 세 편의 작품을 1인극과 다인극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소리꾼 박인혜, 이혜린, 황지영, 이혜원이 각기 다른 인물들의 삶과 기쁨, 슬픔,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판소리 특유의 깊은 소리와 연기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무더운 여름밤, 자연 속 야외극장에서 우리 문학과 판소리가 만나 빚어내는 특별한 무대, 거창 국제연극제에서 색다른 감동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신명나는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선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K흥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만의 흥과 신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인데요. 사물놀이부터 전통춤, 사자탈춤, 풍물판구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요, 풍물구패 소리결의 힘찬 사물놀이와 창작춤으로 문을 엽니다. 꽹과리와 장구, 북과 징이 쏟아내는 시원한 장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역동적인 춤이 더해져 시작부터 객석의 흥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최종실류 소고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진주

삼천포 농악의 벚꽃놀이를 바탕으로 한 경쾌한 춤사위가 펼쳐지고요.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사자탈춤,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춤, 동네악춤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춤과 연희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은 역시 풍물판꽃입니다. 쉼 없이 몰아치는 장단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공연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요. K흥과 함께 올여름 우리 전통예술이 가진 에너지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야금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을 찾는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제13회 의령 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 경연대회가 오는 9월 5일과 6일 경남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가야금의 시조로 알려진 우륵의 탄생지인 경남 의령에서 열리는 뜻깊은 경연인데요. 가야금 전통을 이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연은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두 부문으로 진행되고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국의 가야금 연주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야금 병창 보존회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참가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과 가야금 병창 보존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90년대에 데뷔해 벌써 30년 넘게 활동해온 한 싱어송라이터가 콘서트에서 자신의 히트곡을 부르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수는 나이를 먹는데 노래는 나이를 먹지 않아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게 고민이었다고요. 20대 초반의 감성으로 만들어 불렀던 노래를 중년이 돼서도 계속 부르려니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민망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옛 히트곡을 좀 다른 분위기로 편곡해서 중년이 불러도 덜 민망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곡의 감성을 좋아했던 팬들은 새로운 편곡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수와 함께 팬들도 나이를 먹었지만 중년이 된 팬들이 여전히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건 그 노래들에 자신의 청춘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다시 돌아갈 순 없어도 어느 한 시절에 반짝임을 품은 무언가가 그대로 있어줘서 내 청춘의 자화상같이 느껴지는 것, 여러분께는 무엇인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반응점과 이다연의 연주와 노래로 쾌지나 칭칭 들으면서 7월 30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청춘의 자화상처럼 남겨진 무언가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그 어느 싱어송라이터가 했다는 얘기처럼 가수는 나이를 먹어도 노래는 나이를 먹지 않잖아요. 제 경우에도 예전에 녹음했던 음원들은 녹음될 당시에 저를 담고 있는데 실제 저는 계속 나이를 먹고 있으니까요. 가끔 예전에 연주한 음원을 들을 때마다 그때 나를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 과거에 나를 마주한다는 게 어쩔 수 없이 민망함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도 이해가 가서 이 옛 노래를 새롭게 편곡한 가수의 마음도 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노래를 듣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어느 한 시절에 주구장창 즐겨 듣던 노래는 정말 타임머신처럼 그 시절의 내 감성과 그때의 공기, 온도, 습도까지 단숨에 되살려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청춘에 즐겨 듣던 노래들이 내 청춘의 자화상이 되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는 나이를 먹어도 그 무언가는 나이를 먹지 않고 언제든 그때 나를 돌아보게 해주는 청춘의 자화상 같은 대상, 노래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 청춘을 기억하고 나를 그 시절로 데려가주는 청춘의 자화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더워도 정말 너무 덥지만 그래도 만나와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정말 너무나 덥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요.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정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분 보충 많이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분홍 바늘꽃이랍니다. 가장 예쁜 때를 조금 지나 만난 꽃의 모습이라 살랑이는 바람에도 나비처럼 춤을 추는 모습은 보지 못했네요. 다음에

맨때 맞춰 예쁜 꽃 모습을 담아 보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꽃이 이 분홍색 바늘처럼 길쭉하게 꽃잎이 말려 있어서 그런가요? 네. 이 꽃잎이 이렇게 좀 펴져서 살랑살랑 움직이면 나비처럼, 네. 나비의 날개짓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색깔은 참 예쁘네요. 자, 김인솔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 이제 7월도 다 갔네. 좀만 참으면 더위 물러가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요거 딱한 달만 참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우리 사실 뭐 더울 때는 겨울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또 겨울에 너무 추울 때는 우리 더운 여름 생각하면서 참아내는 게 우리 한국인의 일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 겁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태양이 장렬하고 매미가 우렁차게 우는 많이 더운 날이네요. 7월의 마지막 목요일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몇주 전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매미 말씀하실 때 아유, 저희 동네는 아직 매미가 도착을 안 했어요. 이렇게 몇번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와, 정말 지금은 집 앞에, 네, 공원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매미들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울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막 매미가 울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매미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겠죠. 자, 음악 한곡 듣고 옵니다. 홍순관의 노래로 함께 합니다. 힘내라, 맑은 물.

홍승관의 노래, 김주리의 해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힘내라 맑은 물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덕궁 앱 사연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 라디오 극장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들이 방송되기에 적절한 날을 기다리면서 대기 중인데요. 자, 일단 오늘은요. 지난주 라디오 극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은 주인공이 오늘도 또 나올 거니까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속편으로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나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좋아하는 우리 우리 소리, 그 연주곡과 그 소리를 하셨던 분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흘러도 그 연주와 그 소리는 언제나 청춘입니다. 마음 청춘인 사람들, 우리들의 만나는 행복 모임터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정말 우리 명인 명창 선생님들의 옛날 소리들, 옛날 연주들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 정말 그 짱짱하시거든요. 아,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소리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7943님께서요. 어릴 적에 학교에서 개근상과 학업상 받은 걸 보면 그때 기억나네요. 만나랑 함께 뜨거운 불 앞에서 맛있는 저녁 준비하면서 함께해요 해주셨어요. 아, 어릴 때는 이 개근상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는 상 중에 또 하나기도 했잖아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어른이 돼서 개근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굉장한 일인 거예요. 그쵸? 아, 그 성실함. 성실함이 없으면 개근상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파도 학교에 나오고, 네,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에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이 개근상이라는 상이 가장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고래야의 연주에 6시 인기 프로 만나 방송 시간 왔단다. 이렇게 우리 꿀꿀님께서는 밴드의 노래에 이렇게 많이 비유해서 사연 적어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삐삐밴드와 고래야가 등장했습니다. 자, 0093님께서요. 보람찬 하루 잘 보내고 퇴근 시간을 편하게 들으며 만나와 함께합니다. 화이팅 해주셨네요. 아유, 오늘 정말 더웠는데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인솔님께서는요. 나의 청춘의 자화상은 앨범인 듯해요. 앨범 보면 옛날 사진, 사진은 나이 안 먹죠 해주셨네요. 그래요.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옛날에 학창시절

올해 졸업사진 같은 거 보면, 아우, 이때 왜 이렇게 못생겼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아유, 그 시절에 또 그런 푸릇했던 추억들이 또 같이 보여서, 이게 영 못생긴 그런 못난 사진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 요즘 들어서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진은 나이 안 먹죠.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서주원, 방수지, 신민구의 노래, 그리고 김철환의 대금, 윤현명의 피리 왜 여러분의 연주로 뿅, 복복 듣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1: 야야, 근데 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락 해도 돈 내락한다던데 얼마 내락하더노?
2: 아, 원래는 재발급 비용이 있는데 2001년 이전에 발급된 것 중에 제 것처럼 이렇게 손상이 심해서 재발급 받는 경우는 기존 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재발급 비용을 면제해준다더라고요. 표면이 마모돼서 얼굴 반쪽이 사라지고 섬뜩한 표정에 반쪽 얼굴만 흐릿하게 남아있던, 마치 호러 영화 포스터 같던 내 예전 주민등록증에는 그래도 1999년으로 시작되는 발급 일자만큼은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걸 보고 재발급 비용 면제 조건을 설명해주던 주민센터 직원 앞에서 나는 내가 20세기에 민증을 발급받은 옛날 사람이라는 걸 문득 깨닫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무려 세계를 건너온 귀한 유물이라는 생각마저 들어 그걸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 앞에 잠시 망설여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미 사진도 다 마모됐고 그저 낡은 플라스틱 조각에 괜한 의미 부여 말고 5,000원을 아끼는 게 현명한 선택이란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20세기에 민증을 발급받고 아날로그부터 AI 시대까지 급격한 변화를 통과해 어느새 중년이 된 사람으로서 소중한 추억도 모조리 짊어지고 살 순 없다는 걸 애저녁에 깨달아버렸으니 말이다. 아, 근데 재발급 비용은 면제인데 제가 IC칩 내장형으로 선택해서 5,000원을 내긴 했어요. 그건 칩 심어주는 비용. 그긴 또 먹고 5,000원 주고 뭘 심었다는 긴데. 아, 그 외에 그 신용카드처럼 전자칩이 이 안에 내장돼 있어서 핸드폰 뒷면에 이렇게 민증을 대고 인식시키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칩이 없으면 핸드폰 바꿀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 쓰고 싶으면 주민센터 가서 새로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맞나? 와, 내는 그 종이로 된 주민증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바뀐 것도 그제 같은데 이제는 막 별게 다 된대. 봐라, 내끼도 이게 99년도에 그 플라스틱으로 바꾸락 해서 재발급 받은 긴데 니끼나 내끼나 겉보기엔 다를 것도 없다 이가. 아, 여기 이 구석에 있는 조그만 마크, 이건 IC칩 내장된 민증에만 있고 엄마 이거 엄마 주민등록증에 이게 없잖아요. IC칩 내장 마크를 엄마께 설명드리느라 엄마의 민증과 내 민증을 구석구석 비교해보다가 나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1999년 엄마가 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던 당시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와 같은 45이었다는 것. 공교롭게도 같은 나이에 사진이 박힌 두 개의 신분증을 나란히 놓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그 사진 속 엄마가 지금의 나랑 동갑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때 엄마에겐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지금의 나는 그냥 여전히 엄마의 딸일 뿐이기만 해서 그런 걸까? 그 사진 속 엄마의 고딩 딸이 그대로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된지라. 그때 엄마만큼 내가 나이를 먹었다는 것도, 내가 나이를 먹은 만큼 엄마는 더 늙어버리셨단 것도 현실로 와닿지가 않는다. 야야, 근데 내 주민증은 99년도에 받았어도 이래 멀쩡한데 니께는 와 그리 사갔었노? 귀신맨키로 얼굴 반쪽이 없어졌고. 그야 엄마는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보일 나이는 아니었으니 신분증 꺼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달지도 않았었겠죠. 맞나? 그러면 주민증은 그대로인데.

인자 내 얼굴이 사갔다 이가. 내는 기차 탈 때나 영화관에서도 경로 할인을 받으니까네 누가 그 신분증 확인할까 싶어 꼭 가지고 댕기거든. 근데 누가 봐도 이제 할맛이로 보이는지 고마 넬로 신분증 보여달라 카인 사람이 없대.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봄날, 중년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 청춘을 기억하고 나를 그 시절로 데려가주는 청춘의 자화상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사진이야말로 나이 먹지 않고 어느 한 시절에 딱 멈춰서 그때 내 모습을 보여주죠. 아까 김인설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진은 나이 안 먹죠 하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라디오 극장의 주인공처럼 사진 속에선 동갑이 되었다 해도 자식의 눈으로 보는 부모님과 부모의 눈으로 보는 자식의 모습은 항상 어느 한 시절에 고정돼 있지 않나 싶네요. 자, 계속해서 내 청춘을 기억하고 나를 그 시절로 데려가주는

청춘의 자화상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 활짝 열려 있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반납하면 비용이 면제되는군요. 어머니와 딸 연기 너무 잘하셔요, 보미님. 제 것도 얼굴 반쪽이 없어요. 아, 정말요? 맞아요. 가끔 지금의 내 나이와 내 나이의 엄마가 비교되는 때가 있어요. 내 나이 때 엄마는 성숙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애도 둘이나 낳고 그래서일까요? 이어지는 노래도 정말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저는 그냥 아직 철도 안 들고 마냥 어린애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 나이 때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요. 다 모든 해결하시는 그런 어른이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유 참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1722님께서요. 보미님, 지하철 공사장에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온몸이 녹아내릴 듯 숨막히는 더위였습니다. 만나 청취자분들도 무더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지하는 바람이 들지 않아서 잠깐 휴식 때 위로 올라오면 그제야 살 것 같아요. 오늘도 무사히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한 날입니다. 해주셨는데 이 더위에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아유 세상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이 지상 위에도 이렇게 더운데 그것보다 더 덥다고 하시니까 아유 정말 건강 유의하시면서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원 드려요. 화이팅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정태춘의 노래로 장서방 내 노을.

0: 두곡 듣고 왔습니다. 정태춘의 장서방네 노을에 이어서 조선블루스 작약 742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7426님께서요. 부미님, 오늘은 어린이 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독서탐험대 활동가로 자원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만나 들어요. 평소에는 만나기 어려운 7살 아이들 여러 명을 만나는데요. 똘망똘망하고 너무 예뻐요. 엄마 손을 붙잡고 재밌었다 라고 말하면서 도서관 문을 나서는 아이의 말을 들으니 흐뭇하네요. 조선블루스의 자기야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나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아이들 눈망울 보고 있으면 정말 초롱초롱해서 이 더위 날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북 봉화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봉화 은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내성천 일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봉화 은어축제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8회째 이어지는 지역 대표 생태형 축제인데요. 은어잡이 체험을 중심으로 공연, 전통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0도를 돌파했는데요.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 관측 이래 전국에서 양산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열대야 일수도 역대 가장 많은데요. 제주는 3주 넘게, 부산은 열흘, 서울은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 땡볕에 더위를 부추기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인천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4도, 강릉 37도, 창원과 포항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안예은의 노래로 창귀 819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8199님께서 남편이 본인 퇴근하면 공포영화 보러 가자네요. 무슨 공포영화냐며 나는 귀신보다 무서운 게 밀린 집안일이고 방학이라 매일 차려대는 밥상에 사춘기 딸이 더 무섭다고 소리쳤더니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외식하잖아요. 너무 뭐라고 소리쳤나 후회되지만 결과적으로 보글보글 사랑이 끓는 남이 차려준 밥 먹을 생각하니 너무 좋아요. 영화 대신 저희 집 분위기만큼은 오싹하게 만들어줄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안예은의 창귀 해주셨는데요. 조금 호러스럽게 문자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네 훈훈한 결말을 맞았네요. 예, 진짜 우리 8199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이 더운 날에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시원한 노래 한번 듣고 왔습니다. 오싹하네요. 그리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은 서둘렀더니 일찍 집에 도착했네요. 에어컨 켜고 쓰러져서 취침 모드로 만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덥네요. 39도라니. 30년 전 대학 시절만 해도 33도 찍으면 역대 최고라고 했었는데 점점 지구가 한증막이 되어가고 있네요. 모두 수분 섭취 잘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생각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2도, 33도면 우와 너무 덥다 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네요. 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39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우리 몸은 똑같은데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더더 견디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 바람바람님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내 청춘을 기억하고 나를 그 시절로 데려가주는 청춘의 자화상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인데요. 앞서 승승장구님께서 조선블루스의 자기야인가요? 김우정 씨 목소리일까요? 진짜 노래 잘하는 소리꾼이시네요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디였습니다. 자 신청곡 심박수 서클의 Beauty is just around us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박인혜의 노래로 청춘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내 청춘을 기억하고 나를 그 시절로 데려가주는 청춘의 자화상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의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오늘도

5시에 일 시작, 3시에 끝내고 집에 와서 풀과의 전쟁 3시간 하고 이제 씻고 저녁 준비해요. 들기름 두부구이에 두부찌개. 오늘은 두부 파티 해주셨네요. 아유, 이 들기름 향을 먹으면 두부구이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맛있게 저녁 식사하세요. 자, 보나명님께서는요, 라디오 극장 사연처럼 저도 어느덧 엄마 나이가 되었고 노래처럼 엄마랑 이별할 시간도 길지 않다는 걸 생각하니 슬퍼집니다. 노래 가사처럼 이 순간이 우리 공간인 만큼 늘 즐겁게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 청춘의 자화상은 캠프장으로 바뀐 초등학교입니다. 가끔씩 초등학교 가면 참 작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엔 참 넓게 느껴졌었는데요. 늘 그 자리 그 느낌으로 그 시절을 받아주는 그 학교 공간이 제 어린 시절을 찾아가는 따뜻한 제 공간 같습니다. 보미님의 연기로 사연에 빠져들었답니다. 어찌 그리 구성지게 잘 들려주시는지요. 오늘 바람 불어서 좀 시원한 저녁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저는 제가 나온 모교에 아무래도 좀 자주 가게 되다 보니까요. 또 모교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국악을 했기 때문에 국악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아, 또 마침 네, 초등학교가 바로 담벼락을 같이 쓰고 있는 아주 붙어있는 학교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가면 저의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어린 시절로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동네의 길을 걷기만 해도요. 아유, 그런 느낌 무엇인지 너무 공감이 됩니다. 0118님께서요. 떡이 벌써 왔어요. 자주 가는 식당 사장님이 떡을 무척 좋아하셔서 방송국에서 줬다 하니까 신기해하시면서 고맙다 하시니 제가 기분이 좋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렇게 선물 받으신 것도 나누시고 네.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아이쿠나,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요. 에어컨, 선풍기 자주 꺼버리는 마눌리 미워라. 김 박사님, 겨울 가불 좀 부탁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분들께 가불 해드리고 싶죠. 아,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김소월의 시 그리고 이봉근과 앤디 킴이 함께합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최근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연이 많은 이들의 먹먹한 공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김밥집 사장이 남긴 사연인데요. 어느 날 배달앱을 통해 들어온 주문서에 위암 말기라 먹진 못해도 냄새라도 맡고 추억으로 가지고 가겠다며 번창하라는 인사가 담겨 있었고 배달지 주소는 어느 병원의 병실이었습니다. 그 주문서를 본 사장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서비스로 챙겨서 손편지까지 동봉해 배달을 보냈고요. 음식은 추억이라고 스스로 추억 만드는 일을 하는 거라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배달앱에는 병실 침대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31살 젊은 두 아이 엄마이자 제 아내는 사장님께 감사하며 좋은 기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매장에 아이들과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문자의 남편이 대신 적은 리뷰가 달렸다고 합니다. 이 일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후 잊고 지내다 지난 22일 김밥집 사장은 그 손님이 유명을 달리했음을 뒤늦게 우연히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주문자와 리뷰를 남긴 남편은 알고 보니 지난 5월 MBC 오은영 리포트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부부였는데요. 안타까운 후일담을 뒤늦게 접한 김밥집 사장은 주문자의 남편에게 조의금을 보내며 위로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이정표의 노래와 가야금 연주로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듣고 왔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 어땠을까 합니다. 그래도요, 아마 병실에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그 김밥 냄새는 오래오래 기억했을 것 같아요. 따뜻한 추억 안고 좋은 곳 가셨길 바랍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저는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학창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만나 덕분에 7월도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보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7월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범장기지떡 선물세트 1722님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세트 2629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199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 30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도로시아의 연주로 꿈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남,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렇던 걸로 저희가 기억합니다.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물이죠. 멸치도 다시마도 무도 양파도 각자의 맛을 조금씩 내어줄 때 비로소 깊은 국물이 완성됩니다. 신달자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부부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몸을 우리고 마음을 끓여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가 되어주는 국물은 무엇을 우려낸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강백진이 쓴 시에 국현이 곡을 붙인 부부 윤선영의 장구장단에 맞춰 테너 전병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물은 어느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스스로를 조금씩 내어주고 조금씩 기다려주고 조금씩 어우러질 때 비로소 깊은 맛이 나는 법입니다. 사람 사이도 어쩌면 국물처럼 시간과 협동이 만들어주는 맛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김정현이 부르는 양성우 씨 정덕기 작곡 죽도록 너를 사랑하다가 보내드리고요. 바리톤 송기창이 부르는 한은선 씨 정보영 작곡 소나무 편지 두 곡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정연의 목소리로 죽도록 너를 사랑하다가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소나무 편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황대성의 시 봉숭아 마음에서 뽑았습니다. 봉숭아 곱게 물든 어린 날 그 시절 손톱으로 추억이 저 먼저 돌아오네. 빨간 마음이 피어나네.

소프라노 김혜란이 부른 황대성 씨 정덕기 작곡 봉숭아 마음, 테너 김지훈이 부른 류준식 씨 윤대근 작곡 밤의 연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좋은 관계도 좋은 노래도 천천히 우러나는 것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깊게 우려낸 정다운 마음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국악방송 재난특집 방송 편성 관계로 저는 8월 첫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 중거 청조야입니다. 김영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실황으로 만나는 우리 음악 FM과학당의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11일 한국문화의 집 코스에서 열렸던 정하은의 두 번째 거문고 독주의 실황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독주의 제목이 기록인데요. 기품의 시간, 다시 마주한 신캐동류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이기도 합니다. 거문고 연주자 정하은이 첫 번째 독주회 이후 8년 만에 마련한 두 번째 독주회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여러 작품을 올리는 대신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 한바탕에 집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독주회에서 연주했던 산조를 8년 동안의 연주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무대에 올린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거문고 연주자 정하은은 국립국악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36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금상을 수상했고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할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는 정하은이 오랫동안 연주해온 음악이자 동시에 학문적으로 연구한 대상이기도 한데요. 2025년 서울대학교 석사 논문에서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의 종지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독주에는 악보와 음원을 분석해 얻은 연구 결과를 실제 연주와 또 음악적 해석으로 연결하는 무대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는 신캐동 명인이 백낙준의 산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락과 연주기법을 더해 형성한 유파입니다. 이러한 거문고 산조의 출발점에는 백낙준이 있는데요. 백낙준에 의해 독주 형식의 거문고 산조가 만들어진 뒤 신캐동이 이를 이어받아 가락을 확대하고 연주기법을 정교하게 다듬었다는 점이 있어서 신캐동류 산조에는 초기 거문고 산조의 구조와 또 신캐동 개인의 음악적 특징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문고 특유의 묵직한 농형과 강한 술대주법, 절제된 성음과 화려한 장식음이 조화를 이루며 장단의 흐름은 진양조에서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순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정하은의 석사 논문, 즉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 종지형 연구에서 살펴봤던 학문적 성과를 실제 연주로 풀어낸 무대이기도 한데요. 종지형은 가락이 맺어지는 선율의 형태로 한 악구를 정리하는

동시에 다음가락과 장단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각 장단의 끝에서 음을 어떻게 맺고 여운을 남기는지 혹은 비슷한 종지가락이 장단과 악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정하은의 연구와 연주 해석을 함께 만나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11일 한국문화의지 코스에 오른 정하은의 검은고독주의 중 신캐동류 검은고산조 한바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순으로 이날 공연에서 올렸는데요. 오늘 FM과학당에서는 시간 관계상 뒷부분은 생략하는 점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은의 검은고,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신캐동류 검은고산조 듣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한국문화의 집 코스에 오른 정원의 거문고독주에 신계동류 거문고산조를 진양부터 시간 관계상 자진몰이까지 들었습니다. 정원의 거문고 이태백의 장구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연주자에게 산조는 한번 익히고 완성하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연주 경력과 음악적 경험이 쌓일 때마다 다시 돌아가 살펴보게 되는 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가락이라 할지라도 연주자의 호흡과 농연, 또 장단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첫 번째 독주의 이후 8년 만에 같은 산조를 다시 선택한 이번 무대는 정하은이 그동안 축적한 연주 경험과 또 연구의 결과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가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다양한 연주와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펄펄 끓는 솥안에서 무조각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둥그러집니다. 저게 바로 가족이고 가슴이란다. 땀을 다 빼야 투명해지는 마음이 있다고. 고명재 시인의 시 묻국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잘 다듬고 오래도록 끓이면 투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30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Little Lights in Your Heart 꽃별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7월 30일 목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고명재 시인의 시 묻국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물을 잘 잘라서 오래 끓이면 투명하고 맛있는 묵국이 되죠. 우리 또한 오래도록 끓이고 보살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드럽고 향기로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 마음 잘 돌아보고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7943님 첫 곡부터 시원한 나라로 떠나는 기분 같네요 라고 또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그론도 함께 시원한 나라로 함께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3033님 또 오프닝 듣고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인찬영님 저의 다듬은 마음 침착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정신이 분주하면 실수 많이 하는데요. 형님도 저처럼 정신 분주하면 실수 많이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실수만 할 뿐이 아니라 정신이 분주하면 체합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 막 밥 먹고 막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체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끙끙대서 아 서두르면 안 되는데 서두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또 서두르다가 막 체하거나 뭐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정말 평정심이 항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플림 앙상블의 아침 향기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네, 플리망상불의 아침 향기였습니다. 3529님, 저는 정신이 없으면 얼굴에서만 땀이 흠뻑 나요. 갱년기 이후부터 생긴 증상인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침착하게 하나씩 속으로 되뇌며 티덜 나게 애쓰긴 하는데 나와버린 땀은 숨길 수가 없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얼굴에서만 땀 나면 진짜 이게 당황한 티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말. 아, 이거 너무 좀, 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서 평정심 유지하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베브론 소크라테스 님도, 저도 시인님을 닮아서 아주 잘 체해서 바쁨, 화남, 긴장됨, 비위상함 느껴지면 먹지 않습니다. 제 마음 조정 방법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지혜로우신데요. 저는, 바쁘고 화나고 긴장됐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일단 먹어요.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상태가 안 좋고 나서야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이 속이 안 좋아지고 깨닫게 되네. 아유, 뭐 마음을 알아야 좀 마음을 돌볼 텐데. 아무튼 저도 베브론 소크라테스님처럼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한번 이 몸을 참 그래요. 몸을 참 내가 잘 컨트롤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몸을 컨트롤해야 마음도 컨트롤되고 마음을 컨트롤해야 몸이 또 컨트롤되기도 하다는 게참 어려워요. 둘다 컨트롤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3911님, 시인님 더우니까 단게 먹고 싶네요. 그리 요거트에 설탕 타서 먹으려는데 반칙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반칙일까요? 그거는 한층 더 행복해지는 방법 아닐까요? 일단 근데 그릭 요거트면 집에 꿀 있으면 꿀 넣어 먹는 게더 맛있지 않던가요? 일단 꿀 있다면 꿀 추천이고요. 아니라면 아쉬운 대로 설탕이나 뭐 이런 것 또한 맛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일 있으면 과일도 넣어 드시고 그러면 더 맛있겠죠. 네. 페이퍼 마우스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했어요. 국립합창단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 눈물 상자입니다.

국제 최초로 노벨문학상과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 눈물상자를 원작으로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눈물을 흘리는 어느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국립합창단은 눈물상자에 담긴 한강 특유의 섬세하고

도에선 추첨을 통해 모두 다섯 분께 1인 2매 티켓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 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김소희의 구음으로 구음 신화위 만나보시죠.

네, 김소희의 구음으로 구음 시나위 가운데 일부 감상하셨습니다. 3677님, 구음 듣고 있으니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오늘 오프닝 듣고선 시애님, 잘 끓여진 묵국처럼 삶도 깊고 맛깔나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너무 더워서 수박을 많이 먹었더니 체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아, 뭐 체했으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체했을 때는 방법이 그냥 자는 거더라고요. 그냥 소화제 같은 거 먹고 그냥 최대한 그냥 좀 배 따뜻하게, 가능하면 배 따뜻하게 해서 자는 게 체했을 때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그거 아시죠? 이 소화 잘 되려면 누워도 오른쪽으로 누우면 안 되고 왼쪽으로 누워야 위장의 이 진행 방향에 방해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배 따뜻하게 한 상태로 왼쪽으로 눕고 그냥 잡니다. 진짜 체 심하게 하면 하루 종일 자요. 진짜 소화될 때까지. 그거 외에는 저는 뭐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얼른 얼른 다 소화 잘 되고 속 다 풀리시기를 바라고요. 헤브론 소크라테스님, 내일은 맨날 화가 나 있는 섹시 생일이라 저녁 산책은 접고 미역국 끓일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미역국이 화를 낮추려나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우리 정성 보여주시면 또 감사하게 또 그 미역국 잘 드시겠죠. 물론 생일에는 미역국만 끓여주고 땡이 아니고 뭐 꽃이든 선물이든 뭔가 성의 표시가 하나 더 있어야, 네, 함께 한박 웃음, 행복한 생일,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아시죠? 7943님, 와, 시인님 저랑 똑같네요. 저도 힘들어도 막 먹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된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참 그래요. 사람이 왜 모를까요? 그냥 내 마음 상태를 알고 그러면 뭐 좋은데, 그냥 그 순간 저는 아,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먹어야지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아우, 또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또 그거 하나 혼자서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아이 참, 몸도 마음도 쉽지 않아요. 예, 이영애님 새싹사연인데요. 좋은 방송들 잘 듣고 있습니다 라면서 또 선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저희 선물 신청 이 번호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신전송 100원의 그 요금이 부과되는 샵 0302 문자 메시지로만 받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16님, 인천 시인님 오프닝 고명재 시인의 묵국 어느 시집에 실렸는지 찾아봤습니다. 6월에 나온 신간 시집 어깨의 머리를 기대던 시절이군요.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인천 시인님과 청취자님들 저녁은 드셨나요? 저는 입맛이 없어 아직 안 먹었네요. 뭘 먹어야 할지 그론도 끝날 때까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또 저희 오프닝 듣고 시집까지 잡아주시니까 또 이게 또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아이, 고명재 씨는 이번에 나온 시집도 참 좋으니까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녁을 안 드셨군요. 사실은 저도 늦은 점심 먹고 약간 정신없이 하루 보내다가 약간 체기가 있어서 지금 저녁을 먹을 수 있으려나 하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날이 더우니까 그런가 봐요. 날 더우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네, 여러분들 진짜 다 건강하게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또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먼 옛날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는 1000년쯤 살면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하는데요. 1000년을 살고 바위 밑에서 때를 기다리던 이무기가 승천하려 할 때 누군가 그 이무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저기 용이 올라간다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무기는 승천에 실패하고 악한 요괴인 깡처리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경외의 대상이어야 할 용이 경박하게 불렸기에 그런 것이었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 못된 깡처리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무기가 오래 묵으면 용이 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용이 승천을 할 때 제대로 된 존경을 받지 못하면 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나그네가 산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산마을 아랫사람이 저 산에는 커다란 구렁이가 살아서 사람을 해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산을 가다가 하늘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가 용트림을 하면서 몸을 뒤틀고 있었던 거죠. 나그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납작 엎드려 아이고 용님, 용이 되어 올라가소서, 용이 되어 저 하늘로 승천하소서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는 용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구렁이는 그동안 용이 되어 승천하려 했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겁을 먹고 놀라 도망치거나 저기 용을 보라고 함부로 말을 해서 용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뒤로 용은 나그네에게 복을 많이 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용이 보살펴줬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용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치고 주변의 인정을 받아서 용이 된다는 게 뭔가 참 재밌는 생각이죠.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공명의 용이 하늘 위를 날고 세상이 그 용을 따른다 듣고 돌아올게요.

네, 공명의 용이 하늘이를 날고 세상이 그 용을 따른다였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의 주제는 용 못된 깡처리 이야기입니다. 깡처리,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불려온 요괴인데요. 용이 되는데 실패한 요괴를 뜻합니다. 물을 관장하는 용과는 달리 논밭을 마르게 하고 불이 붙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하죠. 아, 근데 이 용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저는 참, 뭐랄까요, 재미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참 강력한 용인 게 아니라 서양에선 그렇죠. 오랜 시간을 거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아야만 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상대가 함부로 대하면 용이 되질 못하고 악한 요괴인 깡처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날 때부터 용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시험을 거쳐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과거 제도를 통해서 양반에 올라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전통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죠. 옛날 이야기에는 참 이런 묘한 생각의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나의 가능성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봐주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상대를 또 함부로 대하면요, 용이 될 수 있었던 상대가 깡처리가 돼서 요괴가 되어서 주변에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3033님, 저 용이란 동물 진짜 천년 동안 살고 있으면 너무 대박일 것 같아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진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등용문이라 그래서 뭐 잉어도 용이 될 수 있고 뱀도 용이 될 수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저희 이제 동양의 어떤 전통, 그리고 이제 이 뭐랄까요, 전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참 뭐랄까, 이 용이 되려고 천년을 수련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죠. 아우, 그 천년 동안 수련해가지고 그 용이 되려고 그 고생을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 근데 글쎄요, 또 이게 약간 윤회 세상이 있고, 너 안 그러면 또 이제 그 술에 굴러, 그 뭐랄까, 그 계속 그 이제 윤회 그 수렁에 계속 갇히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가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근데 또 뭐 용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 도사가 되려고, 신선이 되려고 막 수련을 하고 평생 하고 막 죽어서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뭐랄까요, 이 약간 이 안에 아시아 쪽, 특히 약간 이 동북아 쪽에서 특히 많은 얘기죠. 뭔가 긴 수련과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존재로 거듭난다, 약간 이런 노력이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이 백일홍에 대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백일홍은 이무기를 퇴치한 남자를 기다리다가 죽은 처녀의 혼이 백일홍이 되었다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기도 한데요. 자, 그럼 이 백일홍 또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가야금 앙상블 세세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야금향상불 셋의 연주로 백일홍 감상하셨습니다. 7943님, 선풍기 끄고 눈 감으면서 말씀하신 이야기 상상하고 있네요. 좋은 코너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선풍기를 끄시면 안 되는데. 이 더운 밤에 선풍기 끄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선풍기는 좀 시원하게 틀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저희 이야기의 밤 시간 진짜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흐뭇해요. 그리고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저도 약간 쟁여놓고만 있었던 옛날 이야기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그 덕분에 또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좀 재밌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9258님, 저는 옥수수, 포도, 복숭아 너무 많이 먹고 몸이 무거워져 급히 요가하며 듣고 있어요. 급진 급바 이건 마치 헤어나올 수 없는 윤회 같아요. 근데 저 경상도인데 깡처리는 처음 들었어요. 오잉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이 근데 저 급하게 찌면 또 급하게 빠지고 그런 거죠. 근데 일단은 잘 드셨으니까 일단 그거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 들고요. 옥수수, 포도, 복숭아 뭐 하나 빼놓을 게 없네요. 다 너무 아름다운 라인업입니다, 정말. 근데 깡철이라는 게 약간 이제 옛날 민담에서 전해져오던 이제 거라서 요즘에는 거의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이제 말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이렇게 용이나 용과 비슷한 이런 여러 어떤 신령한 동물들 가리키는 말들이 또그 외에 다양하게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 용의 이미지, 그리고 용이라는 이말 하나로 되게 압축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0116님, 황시인님 목소리는 뭔가 쿨하면서도 따뜻해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문자 타보 0507님, 오늘 조금 늦었네요. 낮에 정신없어서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어요. 오랜만에 소독약 바르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 많을까요? 진짜 이거 이게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정말 날이 더우니까 모두 여러모로 진짜 주의력 떨어지고 몸안 좋아지고. 네, 진짜 다들 여러분들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진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모두 평안한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정을 듣게 하는 게 음악이라면 그 감정 보이게 하는 건 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엔 이런 무용과 함께하는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민요 작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작업에는 안무가 김재덕과 경기민요 프로젝트 나비,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감독 이희문이 참여했습니다. 김재덕은 모던 테이블 댄스 컴퍼니 대표로 춤뿐만 아니라 직접 음악을 만드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여우락 작업에서도 자신의 무대 음악 전곡을 편곡했는데요. 민요를 단순히 무용 음악으로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동시대성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또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리듬과 구조를 설계했어요. 공연은 모두 4개의 테마로 펼쳐졌는데 음악도 같은 제목인 접점, 변통, 양의, 반종입니다. 접점과 변통엔 창부타령이, 양의와 반종엔 청춘가가 담겨 있어요. 오늘은 이 가운데 접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창부타령 사설에 담긴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라는 말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재창작된 곡인데요. 경기민요 프로젝트 나비의 노래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김재덕 편곡 접점을 경기민요 프로젝트 나비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경기민요 프로젝트 나비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최수연, 이덕용, 이은혜, 김미림, 최주연 다섯 명으로 구성된 여성민요 그룹입니다. 나비의 몸짓 하나가 지구에 큰 파장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처럼 경기 소리를 통해 전통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해요. 네, 여름밤님 새싹사연입니다. 음악을 들으니 작년에 봤던 여우락 공연 생각나네요. 음악으로 들으니 또 남달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이 공연을 그럼 이 음악을 지금 라이브로 들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아유, 너무너무 부럽네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7943님 그론드 덕분에 경기민요랑 더 친해지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음악과 친해지는 시간 저희 그론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탈의 플라이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탈의 플라이 감상하셨습니다. 아유, 또 선물 안내해 드려야죠.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8376님, 그리고 3519님, 그리고 NK3693균은 7943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국립합창단 눈물 상자 공연 선물은 0876님, 7426님, 0116님, 9695님께 전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티켓 수령을 위한 그 성함 등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타니모션의 하나, 둘, 셋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다니모션의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유 참 7월이 벌써 지금도 끝나가고 있어요. 정말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7월이야 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벌써 7월이 끝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8월 곧 시작할 테고 아 이러다 보면 이 더운 여름 가기는 가겠죠. 정말 하염없이 참 덥고 괴로운 여름밤 이 열대야 다들 보내느라 고생하고 계실 텐데 네, 이 괴롭고 힘든 시간 언젠가 곧또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이 시간 함께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잘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밤 시원한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양방원의 제주의 왕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떠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 연구에 따르면 휴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상에서 벗어나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큰 돈과 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상 속 작은 휴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운 숙소에서 하루를 보낸다거나 우리 동네를 마치 관광객인 양 천천히 걸어보고 핸드폰 없이 지내보고 이렇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하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몇 시간만으로도 우리 몸과 마음은 회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당장 이번 주말에도 멋진 휴가 보낼 수 있겠죠. 일상을 벗어나는 나만의 작은 휴가들 계획해 보실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불빛 탈출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뭐 긴 휴가 못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하루 정도만 일상을 벗어나서 재충전하는 이른바 미니 휴가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일상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합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얼마 전에 휴대폰을 깜빡하고 안 들고 나간 채로 좀 어디를 다녀와야 했어요. 멀지 않은 곳이어서 이제 걸어갔다 오면 되니까 뭔 일 있겠어 하고 그냥 갔는데 이거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이 묘한 약간의 그 불안감, 그렇죠? 그리고 또 묘한 해방감. 누구도 내가 핸드폰으로 다시 가기 전까지 누구도 날 찾지 않을 테니까 못할 테니까 요게 생각해보면 외국 가서 느끼는 그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꼭 외국이 아니어도 여행 갔을 때 그 해방감도 있고 또 좀 낯선 곳에 오면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아주 약간의 그 불안함, 긴장 이런 게 있잖아요. 묘하게 비슷해.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 핸드폰 두고 우리 동네 한 바퀴 이렇게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진짜. 7943님,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무더운 날씨에 최고의 휴가 장소 이음밤입니다. 예, 7943님 최고. 문회장님, 오늘 기분이 너무 엉망이네요. 이음밤에서 위로 받아야겠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어떤 일이 또 우리 문회장님을 기분을 엉망을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내가 그리고 우리 같이 이음 가족들이 문회장님 오늘 기분 업 시켜드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콩님, 저는 주방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퇴근 후 주방으로 출근했어요. 아우, 그 주방은 방학도 없나? 휴가도 없고 어떡하지? 예. 노래로라도 잠시 떠나보시죠. 자우림, 일탈.

차우림의 일탈까지 듣고 왔습니다. 가사가 전부 되게 파격적인데 신도림 여관에서 뭐가 이상한 게 있네. 지금 들어보니까 신도림 여관에서 스트립쇼를 이게 어떻게 심의가 났지 그 당시에. 신기하네. 아직까지 신도림 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뭐 기사 같은 건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고와 신청고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하는 날이죠. 여러분께서 선곡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듣는 시원한 음악입니다. 흔히 말하는 7말 8초. 예. 직장인들의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이죠. 지금 그 딱 복판에 있는데 뭐 좋은 계획이든 아니면 집에서 쉬는 게 계획이든 설레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좀 내보시죠. 오늘 안 그래도 너무 더웠다고요. 3903님 부산은 더워도 너무 더워요. 진두야 음악 들으며 잠시나마 이 더위를 잊고 싶네요. 더위야 물러가라 얍 이음밤 나가신다. 아주 예, 봄우도 당당하게 외쳐주셨는데 122년 만에 찾아온 최고 더위였대요. 부산 낮 기온이 38도 넘게 올랐다고요. 일단 말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히네. 오늘 서울은 어땠나? 전 낮에도 계속 밖에 있었는데 서울도 덥긴 더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머나 세상에. 모히또 한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바나나를 사왔는데 상온에 뒀더니 금세 푹 물러져 거의 물이 돼버렸어요. 열대과일인데도 이렇게 못 버티는 걸 보니 요즘 날씨가 정말 덥긴 더운가 봐요. 아이고 입이 방정이었어. 올 초여름에 별로 안 더웠잖아요 사실. 그래서 올여름은 좀 견딜만하다. 입이 방정이었어.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 보탰네요. 에이 참. 자, 이음밤 편지 2부에 있고요.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 있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덩덕궁 출석을 이번 주 한 번도 못했죠? 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흔적 남겨주세요. 준디한테 덩덕궁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 미리미리 전하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악뮤 소문의 낙원.

소문의 낙원 악뮤의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덕쿵이들 만납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러블리수님이 1등이에요. 그 뒤로 너의 나라, 디미니 씨, 토닥토닥, 안젤리나 졸려, 김인설, 자몽에이드, 모히또 한잔, 핑크공주, 일편단심세준, 오키오키, 여름아이, 금은동, 파도소리, 샤이닝스타, 보리콩, 지금 이 밤, 갓난이, 일산 멋쟁이, 허니러버, 클로버 지화자, 세스펜서, 금빛 노을, 별빛 솔바라기, 금빛하고 별빛하고 나란히 서 계시네요. 민트소다, 사랑빛, 빛이 많으시네. 빛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빛이 많은 건 좋은 거죠. 안 맞는 프라다를 입는다님, 무늬만 천사, 안개꽃, 시카고몬, 박은영, 천지 삐까리 권쌤, 그리고 우리 개꿀 개꿀이, 모자이크, 나무, 왜 콩콩이 순이님 등등 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덕덕쿵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의 선곡들 오늘 좀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여름휴가 앞두고 듣는 시원한 음악입니다. 여름휴가 이미 즐기고 계신 분도 계실 터이고 휴가를 앞두고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휴가 기분 좀 내보실까요? 뭐 당장 휴가가 없으신 분도 그냥 음악 들으면서

0: 무더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음악들 추천 부탁드릴게요. 금빛 노을님, 가까이 사는 초등생 늦둥이 조카가 취미로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는데 가끔 빙상장에 동행하면 더위 싹 날려버리고 올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가봤는데 진짜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피겨스케이팅은 아니었고 친한 형의 아들이 초등학생 때 아이스하키를 했었거든요. 예, 거기 가서 이 목동 그 실내 아이스링크에 거기 갔었는데 아 진짜 너무 시원하더라. 그 시원할 수밖에 없죠. 그 초등학생들이 그걸 하는데 저는 그냥 재롱잔치 느낌이겠거니 하고 갔는데 오 제법 하더라고요. 스피드도 있고 어 쿵쿵 소리도 나고 피겨스케이팅 하는 건 또 얼마나 예쁠까 기대가 되네요. 갓난이님, 옆지기가 에어컨을 밤에만 켜주고 못 틀게 하는데 덥고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카페 가서 살다시피 하고 저녁에 집 오네요. 나가면 솔직히 돈 더 쓰지 않나요? 그러게요.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 거랑 카페 가서 쓰는 돈이랑 어떤 게 더 많이 나가려나? 오, 잘 모르겠네. 그래도 밤에는 틀게 해주는군요. 다행히 보통 낮에 더우니까 어? 틀고 밤에는 그냥 어떻게 창문 열고 안 돼 지금 너무 더워. 아예 에어컨 없이 살아버릇하고 안 켜고 살아버릇했으면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3572님께서도 울산도 38도였어요 병원 투어 후 파도 치는 바다 구경하고 왔어요. 버스가 자주 없는 곳이라서 30분 정도 기다렸네요. 녹아버린 얼음물과 부채로 더위를 식혔어요 하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예. 하, 얼마나 더우셨을까. 예. 뭔가 파도 치는 바다 구경 좋았을 것 같긴 한데 30분 동안 기다리시는 동안 바닷가라고 안 덥겠어? 오히려 더 덥지 않나 싶기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청해 주셨는데요. 2553님도 같은 곡을 청해 주셨네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가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이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귀여운 아이의 목소리가 사실은 압권이죠.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1: 여름아 부탁해. 아이고.

전진희의 여름밤에 우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유튜브 채팅창에서 우리 인설이님이 오늘은 내 청곡 나오길 클론의 도시 탈출 시켰는데 제발 제발 하고 계신데요. 일단 재밌는 게 클론의 도시 탈출 시켰는데 무슨 배달앱도 아니고 시켰다고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아, PD 오늘 PD 되시는 날이니까 시킬 수 있죠. 예,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빨리빨리 시켜주세요. 지금 주문이 많이 밀려가지고 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도시탈출 오늘 첫 곡으로 들었는데 예, 인설님이 예, 신청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미리미리 들려드렸죠. 못 들으셨어요 혹시? 아까 처음부터 계셨던 것 같은데. 아, 6730님 요즘 사춘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어느 날 딸에게 오늘은 학원 가지 말고 엄마랑 요가 갈래? 하고 물었더니 웬일로 선뜻 따라 나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사춘기라 그런지 엄마와 함께하는 게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전진희의 여름밤에 우리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아이고 뭐 일단 좋은 현상이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예, 좋은 신호. 사실 그 재미가 있고 없고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뭐 이렇게 할 때 재미없어가 이렇게 야 좀 기왕 하는 거 그래도 좀 재밌게 해라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데 재미가 없는 걸 어떻게 재밌게 해요. 재미가 있어야지. 그렇지만 가고 안 가고는 의지의 영역인데 엄마가 어디 가자고 했더니 이렇게 선뜻 따라 나섰다는 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반대가 학원이었다라는 거. 학원 가지 말고 엄마랑 요가 갈래. 학원 안 가는 게 더 큰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1566님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10시에 소등 취침 시간인데 이음밤과의 의리를 위해 이어폰 끼고 몰래 듣고 있습니다.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이음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격스럽네요. 그나저나 입원하셨는데 어떻게 예, 방송이 문제가 아니고 빨리 회복하셔야죠. 아마 그 입원실에서 무슨 군대도 아니고 예, 안 자고 라디오 듣는다고 뭐라 하진 않으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으니 뭐 다 이런 게 이런 규칙이 있는 거겠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예, 의리 이 정도면 충분히 지켜주셨으니까 편안히 듣다가 편안히 예,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3033님 저는 박상민님이 부른 바다로 가자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이거 제가 중딩 때 나온 노래인데요. 노래 길이는 대충 2분 30초이고 요즘 시대에 맞는 짧은 노래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세상에 이렇게 곡 설명까지 그래요. 우리 3033님 중딩 때 들었던 이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박상민 바다로 가자.

0: 새로운 형식 도입이에요. 주크박스, 음악 DJ, 음악 다방 느낌. 박학기 바다 가자. 여름 휴가 하면 바다죠. 우리 이음 가족 박학기님의 휴가 같은 시원한 노래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민트소다님이 골라주신 예 바다 가자 박학기 씨의 신곡이었습니다. 아유 참 청량하고 제가 이 노래 이제 듣고서 개인적으로 들어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듣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살이 되어도 미성이실 우리 학기 형. 대단하시네요. 예. 신곡 축하드리고요. 많은 사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1010님, 휴가는 보내기 나름이죠. 나를 위해 식사를 주문해서 먹어도 좋아요. 저는 한번 시키기도 하고 나가서 먹기도 합니다. 남이 해준 밥 맞나요? 굿 해주셨는데 맞아요. 예.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죠. 예, 음식도 시키시고 또 오늘 노래도 시키세요. 오늘 약간 노래 시키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메뉴판 많이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예. 온갖 메뉴가 다 들어있는 메뉴판을 국악방송에서 저희가 구비하고 있으니 예, 듣고 싶은 노래 많이 시켜주십시오. 이번엔 9903님이 시켜주신 노래입니다. 샵의 스위티.
1: 유 and I think it was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앞서 들으신 곡이 샵의 스위티 유피의 바다였어요. 아, 황금뚱님께서 아무 일도 없겠지만

내서 왠지 모를 아쉬움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아무 일도 없겠지만, 근데 그 뒤에가 그대가 원한다면이잖아요. 뭔가 이제 주도권을 넘겨주고 나중에 이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약간 의도가 보입니다. 우리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대가 원한다면 뭐 에어컨 없던 시절엔 더위 식히러 동네 은행이랑 햄버거 집에 가곤 했쥬 하시면서 올리비아 전세희님이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지금 이밤님께서 1절씩 많은 곡을 들을 수 있어서 좋으네요. 주문 많이 밀려있죠? 좋은 노래들 시원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곡들을 막 이렇게 이어서 막 리믹스 비슷하게 DJ 그 클럽 DJ처럼 틀으려면 모든 곡들을 미리 정해놓고 분위기들 다 맞추고 어디서 자를지 어떻게 올릴지까지 다 믹싱을 해가지고 하나의 음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틀어드려야지 되거든요. 예전에 막 DJ 신철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나 붐 씨가 하는 거 보면 그런 걸 잘하시던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때그때 시켜주시는 아니 저 노래들 음식이랬다 음악들 그냥 주방에서 준비되는 대로 막 이것저것 먼저 내다 보니까 그만큼 매끄럽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도 뭐 너무 매끄러우면 또 이음밤 같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220님께서 남편이랑 쓰레기 버리러 가는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가 졌죠. 예, 근데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이 야트막한 언덕길에 달이 떠서 좋아요 하시면서 달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운치 있다. 이렇게 봐서는 뭐 더운지도 전혀 모르겠는데 거기도 더운가요? 그나저나 남편분 쓰레기 버리러 가는 내기하고서 자기가 이겼다고 진짜로 아내분을 보낸 거예요? 뭐 내긴 내기니까 예, 그 대신 뭐 다른 것도 많이 해주시겠죠. 아, 다효주님 여름 바닷가는 뜨겁고 더운데 바다 관련 노래 들으면 괜히 시원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고 싶다는 마음 달래려고 우리가 같이 바다 노래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학기 씨도 얼마 전에 또 바다 가자. 뭘 바다 가자는 거지? 선물 바다 가자는 거 아니죠? 바다로 가자는 얘기. 그런 노래를 또 발표하신 것도 같네요. 오, 1부 휙 지나갔다. 진짜 노래 많이 들었네. 한 15곡 들었나요? 1부 끝곡은 9414님이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잠시라도 더위를 잊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한여름에 듣는 이 노래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박효신입니다. 눈에.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샴푸의 요정, 빛과 소금의 음악이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예전에 이 노래가 처음 공개되었던 게 M본부의 베스트 극장이라는 그 단막극 드라마 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아마 스태프분들 다 어리셔갖고 모를 것 같은데 연식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극장이라고. 예. 맞나? 뭐 비슷한 이름으로 뭐가 베스트 극장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건 베스트셀러 극장인데 거기에 이제 매주 하나의 단편 영화 같은 거죠. 한 시간 남짓한 그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었는데 최시라 씨가 주연한 그 단편 드라마의 제목이 샴푸의 요정이었고 거기에 OST로 쓰인 곡인데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죠. 드라마도 덕분에 계속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들었습니다.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베스트 극장으로 바뀐 그 이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괜히 꽂히니까 궁금하긴 하네. 7367님, 친한 언니가 참외를 두 개 먹으라고 주었어요. 직접 키운 건데 정말 크죠? 진짜 무겁네요. 맛있게 먹었어요. 먹는 거는 언제나 즐겁네요 하시면서 참외, 와 참외 두 개인데도 썰어놓으니까 뭐 큰 접시로 그냥 가득 차네요. 와 참외가 거의 무슨 수박만 해요. 같은 멜론 계열이라 그런가? 아 접시에 썰어놓은 건 하나구나. 근데도 저렇게 가득 차는구나. 맛있으셨겠어요. 부럽습니다. 자 노래를 하나 들어야 되겠다. 76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네요.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

탁 트인 풍경 속 푸른 바다는 온몸으로 여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죠.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파도는 우리의 여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바다에서의 추억이 담긴 편지 소개해드릴게요. 2630님의 이음반 편지 읽어드립니다.

0: 2022년 여름, 일상의 무력감에 지쳐 돌파구를 찾던 중 TV 속 한 장면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서핑샵을 운영하는 한 여성분이 파도를 시원하게 가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멋지던지 파도를 타는 모습이 너무 쉬워 보이길래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덜컥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여름맞이 서핑에 도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강원도 양양에서도 서핑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아내고는 곧바로 서핑샵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요, 서핑하러 혼자 가시는 분 있나요?
1: 아, 네, 혼자 오셔도 돼요.
0: 아니, 제 말은 혼자 가도 되냐는 게 아니라 진짜로 혼자 가시는 분이 계시냐고요.
1: 사실 혼자 오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요.
0: 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가면 엄청 생뚱맞고 어색하겠구나. 결국 저는 나 홀로 서핑을 즐기겠다는 꿈을 접고 급히 막내 오빠에게 SOS를 쳤습니다. 오빠는 흔쾌히 자신의 작은 차를 끌고 성남에서 출발해 시흥까지 저를 태우러 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양을 향해 출발했어요. 성남에서 시흥을 거쳐 강원도 양양까지 그 작은 바퀴가 쉬지 않고 연신 굴러가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요. 차 안에서 우리는 쉼 없이 수다를 떨며 즐거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양양 바닷가 도착. 저와 오빠를 포함해 총 7명이 강습을 받았는데 역시 TV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더군요. 서핑은 생각보다 훨씬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TV 속 그분처럼 멋지게 보드 위에 서는데 성공했지만 중심을 잡지 못하던 오빠는 결국
1: 아이 돈 아깝다 나는 그냥 튜브나 탈게 하며 튜브를 선택했어요.
0: 유유히 바다를 즐기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우리는 깔깔대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습이 끝나고 수고한 오빠에게 저는 맛있는 보쌈을 사주었고 오빠는 또 조그만 그 차로 저를 시흥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죠. 나중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2: 아니 그 작은 차를 타고 양양까지 다녀왔다고?
0: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권태를 싹 날려준 그 뜨거운 여름날의 기억은 매년 꺼내보고 싶은 최고의 추억입니다.

2630님의 편지에 이어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TV에서 이렇게 여성분이 서핑하는 거 보고 아우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양으로 가셨는데 원래 누군가 뭘 하는 게 되게 쉬워 보인다면 그 일이 진짜 쉬운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닌데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이렇게 밤에 밤은 아니다 낮에 어쨌든 이렇게 짧은 영상들 보는데 어떤 사람이 뭐 벤치만 보이면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제목으로 벤치 걸어가다가 벤치에 손을 하나 딱 얹고 붕 돌아가지고 벤치 쪽을 한번 쑥 긁고 다시 제자리로 한 방에 돌아오는 벤치의 발을 전혀 닿지 않고 딱 돌아오는데 되게 멋있는데 되게 쉬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쉽다고 막 그 저거 한번 해볼까 이러다가 댓글을 보니까 쉽다 해서 따라하다가 지금 코가 깨져서 병원 가는 길입니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막 엄청 많더라고요. 그 밑에 이런 일이 있더라. 누군가가 뭘 하는 게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워낙 고수여서입니다 라고 거기에 딱 속으셨네. 예. 자, 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나저나 야 원래 그 흔히 K남매라고 하죠. 흔한 K남매. 남매가 단둘이 여행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오빠분이 진짜 예, 자상하고 상냥하고 너무 나이스하고 스윗하다. 부모님이 이거 아시고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놀러 가주는 거. 작은 차가 얼마나 작은 차길래 저는 예 근데 스태프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원래는 차종을 알려주셨대요.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긴 차던데 그거 둘이 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가시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예뻤을 것 같아요. 다음 여행 때는 오빠분도 튜브 말고 멋지게 서핑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응원할게요. 하긴 겨울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스키를 배우러 가는데 항상 저도 그럽니다. 아 나도 올해는 스키 오랜만에 타야겠다 하고서는 항상 둘째와 함께 썰매만 타고 오지요. 허니러버님, 양양바다에 서핑보드 색색이 꽂혀있는 거 사진 찍었었는데 예뻤어요. 별빛찍이님, 저 아직 서핑 못 타봤어요. 예, 별빛찍이님, 서핑 못 타본 사람이 타본 사람보다 한 100배는 많지 않을까요? 그 중에 저도 당연히 있고요. 오늘 편지 보내주신 2630님께는 떡세트와 두유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여름 추억이 담긴 편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잠시 잊을 만큼 특별했던 순간들을 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편지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2개 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이에요.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고요. 펜으로 눌러 쓴 손편지도 좋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1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이 음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김현철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춘천 가는 기차.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 씨의 노래였습니다. 0729님께서 여름 추억 글은 이메일로 보내나요 하셨는데 예, 제가 아까 알려드렸죠.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첫사랑 이야기여도 되나요 하셨는데 여름에 예, 여름에 관련된 첫사랑 이야기면 좋겠네요. 주제가 여름 이야기이다 보니까 여름 추억이다 보니까 한겨울에 있었던 첫사랑 이야기는 겨울까지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퀴즈 해야 되겠다. 예. 쫀디가 커피 쏘는 날이죠. 아,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오늘은 뭐 검색해도 안 나오는 퀴즈입니다. 상식 퀴즈가 아니고 오늘은 그 이름을 또 하나 지어봐야 되겠네요. 저희 둘째 아들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야기를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희도 웃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께 퀴즈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 기억을 해놨어요. 저희 둘째가 태명이 소망이었으니까 소망이 퀴즈를 하겠습니다. 소망 퀴즈.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실명을 막 언급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얼마 전에 저희가 한 2주쯤 전인가 주말을 이용해서 통영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었거든요. 말씀을 드렸었나 잘 모르겠네. 거기 갔는데 어디 부두가에 가니까 뭐 거북선도 몇 채가 있고 그 바다 냄새 되게 강하고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바다 냄새 너무 예, 너무 그 짠내와 비린내 이런 게 섞인 게 있으니까 내가 3분만 기다려. 3분만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왜요? 우리 코가 적응을 해가지고 괜찮아질 거야 했는데 계속 3분이 됐는데 3분 지났는데도 아직도 짠대요? 막 이러더라고. 그게 퀴즈는 아니고요. 그 거북선 있는 곳에 커다란 팔각정이 있었는데 그게 2층으로 돼 있어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이제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안 올라갔는데 그 막내가 거기 자기 올라가도 되냐 그래서 올라가 그랬더니 신발을 신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 보이다 안 보이다 뭐 재밌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잘 놀다가 갑자기 예, 이쪽 구석으로 와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아빠 잠깐만 올라와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들이 보드게임을 하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대. 좀 알려달래. 할아버지가 보드게임 우리가 이제 집에서 무슨 뭐 부루마블도 하고 뭐 보드게임을 많이 하고 놀거든요. 여러 가지. 근데 애가 처음 보는 거니까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올라갔는데 그 할아버지들께서 하셨던 보드게임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복이 없고요. 예, 주관식이에요. 할아버지들께서 진지하게 예, 하셨던 그 보드게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소망이가 궁금해하던 그 보드게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십시오. 요건 문자로만 받습니다. 제가 커피 쿠폰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정답자와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정답도 발표하고요. 들으실 곡은 636434님의 신청곡입니다. 아, 좀 있으면 8월인데요. 이솔로몬님 생파해요. 이솔로몬의 하고 싶은 말 신청곡 부탁드릴게요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아 솔로몬님 예,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 박시환 씨 생일이잖아 오늘. 노래 안 들어요? 까먹었지? 아유 진짜 어린 사람이 저러면 어떡하니. 자 조금 있다가 퀴즈 끝난 다음에 예,

이솔로몬 씨와 누니 씨가 함께 불러준 노래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예. 언제 들어도 좋은 목소리예요. 자, 소망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그 할아버지들께서 통영 할아버지들께서 하시던 그 채 뭐래니 보드게임은 무엇이었을까요? 2706님 고스톱. 고스톱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0729님께서 바둑, 어르신들 모이시면 바둑 두시잖아요. 바둑도 굉장히 많았어요. 개꿀님께서 통영 할아버지들은 체스 두시나 하셨는데, 예, 고스톱을 치고 계셨다면 사실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고요. 바둑도 아니었고 체스도 아니었고 정답은 장기였습니다. 장기라는 걸 보면서 그게 보드게임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듣고 보니 예, 아주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았던 보드게임인 거죠. 거의 보드게임의 원조격인 것 같습니다. 자, 장기라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 쭌디가 직접 쏘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6075님, 0948님, 5798님 세 분이십니다. 축하드려요. 네, 커피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퀴즈 마무리하고 K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갈까요?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제주의 무속 또는 민속 중에 추는 굿이 있습니다. 추는 굿. 추는 굿은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의식이었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아픈 사람이 직접 굿판에 나와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제주 사람들에게 추는 굿은 단지 몸이 아픈 사람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가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마음까지 함께 치유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추는 굿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음반이 있네요. 펑크데이즈라는 밴드가 2024년에 내어놓은 현혹하지 마세요 라는 앨범인데요. 이 팀은 자신들의 음악을 Alternative Good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처럼 정말 굿 음악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다면

하는 저녁별처럼 떠 있고 먼 바다의 배처럼 떠 연기 없이 타는 석탄 같아. 노랫말도 참 아름다웠던 펑크데이즈의 아웨나요.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느낌님, 달달한 국악 디저트. 클로버님, 무엇이 중헌디? 국악이 중어지. 운어님, 아리랑 아라리오 멜로디가 살짝 들려요 하셨고요. 나다님은 돌림 노래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형미님께서 오랜만에 와서 인사드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요,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뭐 운동에 푹 빠지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더워서 운동 못해서 이제 체력이 남아서 라디오 들으러 오셨나 보다. 더위가 주는 좋은 것도 있군요. 이나래 씨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걷는 나무.

영화 원스의 OST였죠. 글렌 한살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의 Falling Slowly 들었습니다. 청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원스님이신데요. 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 영화 원스의 남자 주인공

주인공이자 OST를 부른 글렌 한사드가 오토바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어요. 어린 아이를 두고 떠났다는 소식에 더 마음이 먹먹하네요. 아이고 저런, 어떡하나. 아유, 오토바이 사고 너무 안타깝네요. 예. 나이 어린 자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유가족들에게 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아, 이렇게 좋은 작품과 노래를 남겨주어서 고맙긴 한데 너무 일찍 가셔서 좀 예, 원망스럽기도 하네요. 8399님께서 올해도 휴가는 꿈도 못 꾸겠지만 시원한 에어컨을 위로 삼아 올여름도 잘 이겨내볼까 합니다. 아이고 왜요? 왜 휴가는 꿈도 못 꾸세요? 그렇게 바쁘세요? 바쁜 건 좋은 거지만 그래도 쉴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잠깐 또 짬을 내기가 되게 어려우신 모양이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언급해드렸던 그 미니 휴가, 하루에 몇 시간만이라도 시간 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 있잖아요. 휴대폰 집에 두고 예, 잠시 집 근처를 이렇게 거니는 거, 그런 거라도 자주 하시면서 힐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휴가 가면은 뭐 가는 건 좋은데 가면 고생이잖아요. 집에서 멀리 가면 더 덥지.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혹은 차가운 물 발 담그고 예, 그렇게 혼자만의 휴가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박시환 씨 생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나온 신곡 청해 주신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시환 씨 생일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우리가 이음밤을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인연 이어가고 있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 잘 해내주셔서 우리가 늘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일날 신곡 발표하신 거 저희가 축하해드릴 수 있고 또 음악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박시환의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오늘 마지막 곡으로 딱 걸어놓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2849님도 문자 주셨구나. 오늘 저의 최애 월간 그 남자 박시환님의 생일입니다. 깍! 그리고 오랜만에 신곡이 나왔어요. 청량한 멜로디 속에 슬픈 사랑의 미학의 가사가 숨겨져 있는 곡이랍니다. 시아님 생일과 신곡을 축하해 주세요. 오늘 나온 뜨끈한 신곡 신청합니다. 2849님 외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셨는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그 군포, 예, 안양 옆에 군포에서 김광석 다시 만나기인가? 뭐 제목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런 공연을 많은 그 동료 가수, 선후배 가수님들과 함께 하는데 거기 또 박시환님이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예, 우리 이음밤에서 많이 축하해 드렸다고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사연입니다. 7706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를 떠나는 길엔 안전운전은 필수죠. 저희 집에는 아주 든든한 베스트 드라이버 송기사님이 계십니다. 여보야, 휴가 동안 마누라 제대로 힐링할 수 있게 도로 위에서 딴 생각 말고 멋지게 운전만 해줘. 우리 송기사님의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그 안전운전 저도 이웃 가족들도 같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꽉 채워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22시간 후에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자, 그러면 기다리시던 그 노래 박시환의 가장 빛나던 순간에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더위를 식히는 여덟 가지에 대해 소서 팔사란 제목의 시를 썼는데요. 그 여덟 가지 중에 동림청선,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참 더울 때에는 매미소리조차 덥게 들리지만 조용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매미소리는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다산은 소서팔사의 그 여덟 가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운자를 이용해서 또다시 시 한 수씩을 완성했는데요.

동쪽 숲에서 매미 소리 듣기, 이 독립청선이란 글에 대해서도 칠언율시 한 편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매미 관찰기와도 같은 시인데요. 처음에는 쓸쓸하게 소나무 껍데기에 붙어 있다가 때로는 서서히 연잎배에 깃들이네. 견딜 수 없어라. 달빛조와 하얀 밤, 온갖 벌레들 담장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니.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매미가 낮 시간에는 소나무 껍데기로 연잎으로 다니며 앉아 노래하는데 달빛 흰 밤이면 온갖 벌레 소리와 함께 섞여 시끄럽게 울어대니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썼습니다. 낮 시간에 숲속에서 듣는 매미 소리는 나름 운치가 있지만 다산도 조용한 밤에 정적을 깨뜨리는 매미 소리에는 좀 힘들었나 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이 여름 한낮 숲속 매미 소리 같은 청량한 악기 태평소 소리 준비했습니다. 태평소와 장구가 함께 연주하는 대취타 암영으로 무령지곡 들려드립니다. 정재국의 태평소, 이세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취타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태평소, 이세환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취타의 여타 다른 가락이 곁들여진 음악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대취타의 원래 편성에는 장구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가락이 포함돼 있어서 장구가 장단을 함께하는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다산 정약용의 더위시키는 8가지 소서 8사 중에 나오는 동림청선 이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라는 시에 운자를 이용해서 다시 지은 칠원율 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산이 1824년에 쓴 시입니다. 동쪽 숲에서 매미소리 듣기 이 숲속 매미소리라서 상상만으로도 좋은데요. 한여름 조용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낭만도 있고 운치도 있죠. 또 어린 시절 방학이면 찾아갔던 친척 집에서 보낸 여름 한나절 풍경이 함께 생각나서 무언가 그리워지고 아련해지는 소리이기도 하죠. 다산은 독림청선의 시의 운자를 이용해서 다시 칠원율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후반부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시의 앞부분이 참 낭만적인데요. 푸른 구름과 붉은 아침 햇살이 강 하늘에 가득할 때 일만자 긴긴 소리를 매미 하나가 일으키네. 이렇게 시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매미 소리라는 건데요. 시 후반부에 가서는 처음에는 쓸쓸하게 소나무 껍데기에 붙어 있다가 때로는 서서히 연잎배에 깃들이네. 견딜 수 없어라. 달빛 조화 하얀 밤. 온갖 벌레들 담장 주변에서 시끄럽게 울어대니. 이 매미가 아침에는 일만자 긴긴 소리를 일으키는데 달 밝은 밤이 되면 담장 주위에서 울어대는 온갖 벌레 소리와 어우러지니 견딜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그 소리를 다산이 견딜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매미가 그 벌레 소리를 견디기 힘들어했다는 건지 시 속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매미 소리가 무르익어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여밀라 합주 들려드립니다. 양주 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여밀라 갑주 들으셨는데요. 양주풍류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양주풍류학회는 전통음악의 올곧은 전승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연주단체인데요. 매월 한 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전통음악을 아끼는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서 다산의 소서팔사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보뜰마을님께서 다산 선생의 소서팔사 이야기를 우렁찬 매미 소리를 들으며 경청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왜 반팔 반바지 복식이 없었는지 의문입니다. 전 팔 부위부터 땀이 나서 긴팔 옷은커녕 손목시계도 못 찹니다. 오늘도 매미 소리 배경으로 태평소 가락에 흠뻑 취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아, 땀이 많이 나시는군요. 조선시대에 그 요즘에도 그 모시 한복 그런 거 입을 때 대나무로 만든 걸 팔 사이에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게 아마 반팔보다 훨씬 더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한번 끼고 다녀도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고요. 또 1007님 출석합니다 하셨습니다. 출석률이 언제나 좋은 두 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한수문입니다.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되어 임자는 창밖에 불면서 뿌리 구하죠.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이런 시를 노래합니다.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되어. 이 새우는 가늘 새자 씁니다. 가는 비를 말하죠. 임자는 창밖에

불면서 뿌리 과저. 뿌리 과저의 과저는 뭐뭐 하고 싶다 하는 의미인데요. 뿌리고 싶다 하는 뜻이죠. 한숨이 바람이 되고 눈물이 가는 비가 돼서 이미 자는 창밖에 뿌리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나를 잊고 깊이 잠이 들어 있으니 그걸 깨워볼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두거 한숨은 듣겠습니다. 지미나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되어 임자는 창밖에 불면서 뿌리고 하죠.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참 섬세한 마음이죠. 임 생각으로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샌 주인공의 노래입니다. 한숨이 바람이 되고 눈물이 가는 비 돼서 이미 잠든 창밖에 불면서 뿌리고 싶다 했는데요. 자신을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한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곡 우조두거 한숨은 들으셨는데요. 지미나의 노래, 황진아의 검은고, 이현준의 대금, 정겨운의 해금, 이건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음악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악정제의 하나죠. 몽금척 반주음악입니다. 몽금척, 꿈몽, 쇠금, 자척자를 써서 표기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이야기를 담아 놓은 정제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았다는 건데요. 금척, 이 금으로 된 잔은 바로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성계에게 신인이 와서 금척을 받들고 하늘에서 내려와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건데요. 문무를 겸비하고 덕망과 지식이 있으니 백성의 희망이라 하면서 금척을 이성계에게 줬고 이성계가 그걸 받아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는 건 천명을 받은 것이다 하는 신화.

신화가 탄생된 겁니다. 그 신화는 바로 이성계와 정도전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겠죠. 당학정제, 몽금척정제, 반주음악 들려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하늘의 뜻을 받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궁중정제,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당악정제 하나, 몽금척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981년 5월 18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무렵에는 정악단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고요.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대였고요. 요즘 녹음 상태랑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지초실님께서 시원한 계곡물 사진 그리고 붉은 백일홍 사진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어요. 제일 좋은 피서는 계곡물의 미역감기입니다. 어제 잠깐 시간 내서 바라산 휴양림 계곡에서 미역 감았습니다. 백일홍 여름꽃을 손자가 태양과 장미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꽃을 보고 태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귀여운 손자가 수영 강습하는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아주 귀엽고 재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요즘 계곡물에 발만 담궈도 시원한데 미역 감았다고 하시니 부럽네요. 저도 주말에 가끔 탁족을 하는데요. 여름에만 만끽할 수 있는 호사죠. 이 여름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평시조 한수 준비했는데요. 평시조는 40석자에서 45자 되는 우리 시조시에 일정한 선율을 얹어 노래하는 음악입니다. 5박과 8박이 교대하는 그런 음악인데요. 시조 창을 부르기 시작했던 전통에 대해서는 석북 신광수의 관서악보에 나오는 시 기록에 있습니다. 일반 시조 배장단은 레자 장한 이세춘이라 이런 구절인데요. 시조의 장단을 배열한 이는 장한, 이 장한은 한양을 말하죠. 한양에서 온 이세춘이다. 바로 그 구절이 있어서 시조시의 선율을 얹어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 조선 후기 무렵이고 이세춘이란 이에 의해 시작됐다는 걸이 시의 내용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평시조는 조선 후기에 청구영원이란 가집을 남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천택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흰 구름 푸른 내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풍에 물든 단풍 봄꽃 독은 더 좋아라. 천공이 나를 위하여 뇌빛을 꾸며내도다. 이런 시조시입니다. 가을바람에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좋다고 노래하는데요. 요즘 한참 더운 무렵이라서 봄꽃도 없고 가을바람에 물든 단풍도 없지만 흰 구름만은 이 여름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시조 흰 구름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노래입니다.

흰 구름 푸름 내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풍에 물든 단풍 봄꽃도군 더 좋아라. 천공이 나를 위하여 물빛을 꾸며내도다. 평시조 흰 구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흰 구름 푸른 내 가을바람 단풍 이런 단어만으로도 시원해지네요. 또 하늘이 나를 위해 산의 빛깔을 꾸며냈다 하고 보는 그런 시선도 참 특별하죠. 조선 후기의 가집 청구영원의 저자 김천택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박종기류 대금산조 준비했습니다. 박종기는 19세기 후반에 탄생한 인물인데요. 1879년에 태어나서 1941년 무렵까지 사셨습니다. 대금산조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종기의 대금산조의 출현은 이후 우리나라 대금계의 중요한 인물인 한범수, 한주환, 서용석, 이생강 이런 분들의 대금산조로 이어지는 길을 트여놓았습니다. 이 대금산조의 융성기로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신 건데요. 대금산조의 첫 출발 무렵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산조 박종기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원한 대금 소리가 몸을 서늘하게 해주네요. 박종기류 대금산조 들으셨는데요.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숲속을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대금산조 들으니까 더더욱 그러시죠. 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탈춤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봉산탈춤 반주음악인데요. 봉산탈춤의 봉산은 황해도 봉산군을 말하고요. 이 봉산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된 탈춤이 봉산탈춤입니다. 이 춤은 해서지방의 탈춤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춤사위가 활발한 편에 속합니다.

봉산탈춤 반주 음악은 기본적으로 사면 육각 편성의 음악인데요. 연불, 타령, 굿거리 등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전체 일곱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상좌춤, 팔목중춤, 사당춤, 노장춤, 사자춤, 양반춤, 미알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2과장의 천목, 천목은 첫째 목중을 말합니다. 천목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봉산탈춤 중에서 제2과장 팔목중춤의 첫목, 첫째 목중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봉산탈춤 보존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춤 반주음악을 들을 때 항상 느끼지만 춤 없이 음악으로만 듣는 거라서 무대 위에서 어떤 춤 동작이 펼쳐지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언젠가 직접 봉산탈춤을 추는 현장을 찾으셔서 음악과 함께 역동적인 춤도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권해드립니다. 이번에 대풍류 음악 한 곡 골랐습니다. 이 음악도 춤반주 음악이긴 한데요. 이 대풍류는 주로 무용반주에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사면육각 편성의 음악입니다. 이 대풍류를 대표하는 음악이 사면영산회상이 있죠. 그리고 연불풍류, 취타풍류를 들 수 있습니다. 사면영산회상은 관악영산회상을 말하고요. 연불풍류는 긴 연불부터 타령 굿거리 당악까지 연주하는 음악, 취타풍류는 취타부터 별곡 타령까지 연주하는 음악이죠. 이 모든 음악이 대풍류에 속하는데요. 오늘은 긴 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하는 연불풍류, 주로 민속 무용 반주 음악으로 연주되는 음악이죠. 연불풍류 준비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긴연불부터 당악까지 연주한 대풍류 범주에 속하는 음악이죠. 연불풍류 들으셨는데요. 긴연불로 시작해서 타령, 굿거리, 당악, 그리고 마무리가락, 굿거리 장단 들으셨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원래 3연6각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만 들으신 대로 같은 편성으로 하지

하지만 규모를 훨씬 키웠고요. 여기에 낮은 음역대를 연주하는 저음악기 아쟁을 포함시켜서 저음력을 보강했고요. 풍성한 음향으로 키운 원래 춤반주 음악을 이처럼 대규모 감상용 음악으로 만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에서 이처럼 대규모 합주를 할 수 있는 기악곡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노선에 포함된 곡의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서도민요 산연불 준비했습니다. 산연불은 긴 연불을 말하는데요. 황해도 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곡이라서 해주 산연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심가토리로 부르는 노래인데요. 연불이란 이름이 제목에 있어서 이게 불교 음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제목은 후렴구에 아미타불이란 노랫말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제목이고요. 실제는 연정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유지숙의 소리로 산연불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어젯밤에 꿈 좋더니 임에게서 편지 왔소. 그 편지 받아들고 가슴 위에 얹었더니 인철지 한 장이 무겁겠소마는 가슴이 답답하여 못 살겠네. 임의 편지 내용이 무엇이길래 가슴이 답답한지 그 내용이 노랫말 속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임을 보지 못해 답답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서도민요 산녀음불 들으셨는데요. 유지숙의 소리 최경만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흥보 제비 노정기를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충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자 그늘 흥보 제비가 본포 박씨를 입에다 물고 멀리 조선을 나오는 뒤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아무라도 목망을 대소사이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뿐물이 빈빈 오고 풍속이 하얀 만만세 지금 당일 어금

되지나요? 남 타령 고개 넘어

0: 날아간다.
1: 흥보제비가 앞으로 흥분의 집에 복을 몰고 올 보은표 박씨를 흥보 부부 앞에 떨어뜨려 놓고 날아갔네요. 흥보가 중에 흥보제비 노정기,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음악 들으면서 가을 바람에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좋다 하는 내용이 나온 시조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요즘 계절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노래 속 풍경만으로도 가을바람에 붉게 물든 단풍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은빛으로 빛나는 흰 눈도 만들어낼 수 있죠. 비록 우리 두 발은 찜통 더위 속 여름에 머물러 있지만 오늘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시원한 바람도 불고 차츰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 속 풍경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시간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고를 때마다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과일이 있죠. 바로 복숭아인데요. 단단하고 아삭한 복숭아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손에 쥐기만 해도 과즙이 흐를 듯 말랑말랑한 복숭아를 좋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른바 딱복기냐 물복이냐.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번의 선택이 따라옵니다. 노랗고 달콤한 황도냐, 희고 은은한 백도냐. 참 작은 고민인데도 진지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황도와 백도는 둘 다 좋은 여름 과일입니다. 황도는 노란빛을 내는 천연색소 성분이 더 두드러지고 백도는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단맛이 생과로 먹기에 좋습니다. 둘 다 수분이 많고 비타민과 식이섬유도 들어있으니까요. 어느 쪽이 더 좋다, 더 낫다 딱 잘라 말하기보다 그날 입맛 따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나 마트에 들러신다면 복숭아 몇 알 골라보시죠. 노란 황도도 좋고 하얀 백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름 한가운데서 나를 잠시 웃게 하는 달콤한 맛을 잘 챙겨보는 일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경기민요 도화타령입니다. 소리의 김영임입니다.

솔바람 불소리 오늘의 첫 곡 경기민요 도화타령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영임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꽤 뚜렷한 것 같더라고요. 딱딱하고 아삭한 복숭아가 제맛이라는 분도 계시고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과즙이 배어나오는 물복이야말로 진짜 복숭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황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 진한 노란빛 네 그리고 달콤한 향을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만 놓고 보면 황도와 백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둘 다 수분이 많고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륨 같은 영양성분을 품고 있는데요. 사실 값이 만만치 않아서 푸짐하게 먹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철 과일 한두 알이 주는 기쁨은 여전히 큽니다. 자, 7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 황도든 백도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 하나 챙기시면서 여름의 끝자락을 달콤하게 지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이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형님 누님들 모시고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메나리 가락 들려드립니다. 피리 연주의 지영희입니다. 이 음원은 68년 지영희 명인의 자택에서 녹음한 음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에서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1년에 제작된 민속악회 수리 앨범 가운데 남도민요의 대표적인 노래 육자배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음반에 참여한 민속악회 수리는 2000년 국악실내악단 수리로 출발해 2009년부터 민속악회 수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전통음악 연주단체입니다. 남상희를 비롯해 경기 소리의 최수현, 가야금의 연지은과 이준, 아쟁의 배런, 해금의 최태영, 타악의 황민왕과

전계열, 피리의 장수호 등 각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연주자들이 함께 했던 단체입니다. 오늘 들으실 육자배기는 남도민요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북쪽 지방의 수심가와 함께 우리 민요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육자배기라는 이름은 여섯 박으로 이루어진 진양조 한 장단에 맞춰 노래한 데서 비롯됐다고 전해지는데요. 진양조는 우리 장단 가운데서도 느린 편에 속합니다. 그 느린 호흡 안에서 소리꾼은 음을 길게 끌고 굵게 흔들며 남도의 깊은 정서를 풀어냅니다. 듣기에는 유장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음정과 호흡, 식임새를 섬세하게 다뤄야 해서 전문 소리꾼에게도 만만치 않은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자배기는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부르는 민요라기보다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다듬어진 통속 민요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요가 맑고 경쾌한 맛을 지녔다면 서도 민요는 높고 애잔한 소리가 특징이고 남도 민요인 육자배기는 낮고 굵은 성음과 구성진 가락 속에 한과 흥을 함께 담아냅니다. 오늘 노래를 들려줄 남상일은 판소리에 힘있는 성음과 재치있는 표현을 두루 갖춘 소리꾼인데요. 무대와 방송을 오가면서 우리 소리를 널리 알려왔습니다. 오늘은 남상일의 소리가 육자배기의 장단 위에서 어떻게 깊어지고 또 어떻게 흥으로 번져가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속악회 수리의 노래와 연주로 육자배기 11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죠.

민소박해 수리의 육자배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에서는 앞으로도 국악방송이 소중히 담아온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우리 음악의 깊은 맛을 전하는 한 곡씩을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현악영산회상 중 중령산입니다. 연주의 아음회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0: 현악영산 회상 중 중령산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아음회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았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는 말을 보면 덜컥 걱정부터 되시죠. 혹시 암은 아닐까, 큰 병은 아닐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요. 갑상선 결절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견되는 편이고 실제로는 양성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나비 모양의 기관인데요. 우리 몸의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갑상선에 혹처럼 생긴 것이 보이면 갑상선 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물혹일 수도 있고 조직이 조금 자라난 형태일 수도 있고 염증과 관련된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양성이라고 합니다. 또 갑상선 결절은 크기가 작고 자라는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채로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결절이 커지면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거나 음식을 삼키기 불편하고 드물게는 숨쉬기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보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인데요. 초음파로 크기와 모양, 경계가 어떤지 주의해서 봐야 할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면 가는 바늘로 세포를 살펴보는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암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양성인지 추적 관찰이 필요한지 더 치료가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검사 결과 양성이면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하며 변화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결절이 커지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또 악성이 의심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의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진 결과지에 갑상선 결절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고 해서 지레 겁먹기보다는 전문의와 상의하면서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단가 할로가 준비합니다. 소리의 박록주입니다.
1: 인간 세상을 하지우고 양한 수명의 영울림 조사 뜨절 두고 초대한 거 챙

인간 한 조무성하면 춘절인가 짐장하고 녹음방초 승림하면 아절로 생각하고 천수만수 단풍 들면 추절인가 생각하고 송주거 백설이 날리면 동절로 생각하고 삼손일 손세월 먹으나 못 먹으나 진심이 나이 없고 문신보지 깊은 곳에 제약이나이를 삼고 삼간에 고기를 낚인 주야로 일삼도 간지 늦지를 못할래라 늙기간 성원설다 어와이청존 소년들아 백발을 보고 들마소 나도 어집 청춘일 너이오 나를 백발 간심하다 무정세원 연우하야 본솔 백발 돌아오니 없던 망령 절로 난다 망령이라 흥을 보고 구석구석 운든 모양 해달고도 슬헌지고 철통하고 분하구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 홍한 백발을 들어간다 인간의 이공들의 얼굴은 누래 마을 소냐 춘춘한 연연 녹인담 왕손은 기불키다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점든 보다느니 인간 백년은 다 살아야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을 다지하면 단 사시도 못 살 우리 인생들은 어찌 이리가 많나 초롱 같은 우리 인생은 아차 한번 죽어지면 육진장포 일곱 매를 상하늘 질끈 묶고 소방산 됐다 누웠던 그런 기운도 내고 북만산으로 돌아도록 사토로의 집 삼고 송중구로 오랄 삼막 퇴견 접동 먹은 시리니 산원 접촉 밤은 깊은 내 초령궁이 긴 생로기로구나 사성이 늘어서 병토지로 지낼제 어둥육소 홍동백성 자봉해도 늘어놓고 칠팔조 강근기청 처제왕궁 자수궁 지조랑의 누룩증 앙전통곡 구름 얼굴 저 자는 다시 홀로

0: 주로나 사라실 주공 먹고 쉬고 놀고 흘리를 하면 놀아오세.
1: 단가 할로가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박록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앞굿 가진 영산굿 듣겠습니다. 연주의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입니다.

1부 마무리 곡 앞굿 가진 영산굿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임실 필봉농악 보존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꽃길입니다. 해금 연주의 안진성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쁘고 슬픈 순간마다 우리 민족의 곁을 지켜온 그런 노래가 있죠. 바로 아리랑인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에서는 국악의 날을 기념한 기획전시 아리랑 당신의 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민족의 노래로 불려온 아리랑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이 되기까지의 시간을 차분히 짚어보는 자리인데요.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위로의 아리랑에서는 나운교의 영화 아리랑과 옛 유성기 음반 속 아리랑, 독립 군가로 불렸던 아리랑을 통해 힘든 시절 서로를 다독였던 노래의 힘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아리랑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 남북 단일팀의 순간처럼 아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기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아리랑에서는 세계 곳곳의 재외동포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리랑이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시실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자신의 마음과 이야기를 담으면 AI가 나만의 아리랑을 만들어주는 당신의 아리랑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익숙한 노래를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이야기를 아리랑으로 불러보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겁니다. 아리랑 한 소절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위로, 그리고 오늘의 마음까지 만나보는 전시, 아리랑 당신의 노래. 오는 9월 6일까지 국립국악원

이춘희의 소리로 본조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은 황희종 작곡의 가야금 3중주곡 꽃잎 인연입니다. 1악장 그리움, 2악장 흩어지는 꽃잎, 3악장 애가로 이어지는 작품인데요. 피고 지는 꽃잎에 인연의 만남과 이별을 빗대어 그리움과 슬픔을 세대의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서정적인

울림으로 풀어냅니다. 가야금의 박정미, 한지우, 박은정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꽃잎 인연 감상하셨습니다. 가야금의 박정미, 한지우, 박은정이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이어드립니다. 이번에는 강가에서 들어보시죠. 노래의 정강상불 소울지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오늘 성필이가 여러분을 모시고 갈 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정선 아리랑, 정선 오일장, 그리고 곤드레 밥, 네, 구비구비 산길, 그리고 아우라지, 네, 뭐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 잔디광장 일원에서 아우라지 뗏목축제가 열립니다. 아우라지는 이름부터 참 정겹습니다. 오대산 쪽에서 흘러온 송천과 임계 쪽에서 흘러온 골지천이 서로 어우러지는 곳, 그래서 아우라지, 어우러지는 강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무형유산

제1호인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목재를 한양까지 실어 나르던 중요한 뗏목터였습니다. 특히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쓰인 목재가 이 물길을 따라 한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통 뗏목 제작 시연, 뗏목 타기 체험, 정선 아리랑 공연, 전통 돌다리 건너기, 아우라지 처녀 총각 전통 홀레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이 축제는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성필이가 실제 여행일로 더 추천드리는 날은요,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왜냐고요? 그날이 마침 정선 5일장 장날이거든요. 정선장은 끝자리가 2일과 7일 네, 이렇게 쓰는데요. 8월 2일 일요일은요, 아우라지 뗏목축제 마지막 날이면서 정선 5일장도 열리는 날입니다. 게다가 제천에서 출발하는 그 유명한 정선 아리랑 열차도 주말과 장날에 맞춰 운행을 하니까 이날은 축제, 장터, 열차 여행이 한 번에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기차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제천역에서 정선 아리랑 열차를 타고 가보십시오. 아침 9시경 제천역을 출발해서 정선역에 11시쯤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돌아오실 때는 정선에서 오후 5시 50분쯤 출발해서 제천역에 저녁 7시 49분쯤 도착합니다. 시간은 예매 전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맞으면 하루 마실로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그렇죠? 자, 음악 한 곡 듣고 갑니다. 정선 아라리 빠른 소리 들어보시죠. 소리의 정선 아리랑 보존회입니다.

정선아랄이 빠른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정선아리랑 보존회였습니다. 자, 팔도마실 오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전에는 정선아우라지 뗏목축제를 보셨고요. 이제 점심 드셔야죠. 점심은 당연히 정선아리랑 시장으로 가야 됩니다. 정선아리랑 시장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시골 장터인데요. 제일 무난한 점심, 곤드레 밥입니다. 곤드레 나물을 넣어 지은 밥에 양념장 살짝 넣고 비벼 먹는다면 속이 편안하고 향도 참 좋죠. 아시죠? 그리고 좀 더 별미를 원하신다 이럴 땐요. 콧등치기 국수가 있습니다. 네, 면발이 후루룩 올라가다가 콧등을 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또 장터 간식으로는 메밀전병, 수수부꾸미, 감자떡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후 코스입니다. 오후는요, 체력에 따라 두 갈래로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 무릎이 조금 부담스럽고 날씨가 많이 덥다 하신다면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식사하고 시장 안팎 카페에서 쉬신 뒤에 정선역으로 돌아와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아직 기운이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 사진 한 장 더 남기고 싶다 하신다면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추천드립니다. 유리 전망대 위에 서면요, 동강 물줄기가 휘돌아 나가면서 만든 그 한반도 모양 지형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리왕산 케이블카도 후보에 넣을 수 있겠는데요. 정선군 안내에 따르면 가리왕산 케이블카는 7월 31일까지 생태 복구 공사로 임시 휴장입니다. 안내대로라면 8월 1일부터 다시 이용 가능할 수 있지만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운행만 정상이라면 무릎 부담은 적고 전망은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오늘 여행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 모시고 잘 쉬어가며 보는 여행이었는데 괜찮았죠? 복잡한 도시를 잠시 떠나서 이번 주말에는요, 정선으로 마실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정선아리랑 듣겠습니다. 노래의 나윤선입니다.

정선아리랑이었습니다. 노래의 나윤선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오늘 마무리 곡인데요. 신관동별곡입니다. 가야금 연주의 김혜숙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 신관동 별곡이었습니다. 김혜숙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8월 1일부터 새로운 구호가 우리를 찾아올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청어의 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일부 도로에서는 클린로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도로중앙분리대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도로를 씻어내는 방식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뜨겁게 달아오른 지면의 온도가 꽤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더위엔 씻어내는 게 최고죠. 시원한 바람, 차가운 음식도 좋지만 더위가 남긴 끈적한 흔적까지 말끔히 지울 순 없기 때문인데요. 7월 한 달이 우리 마음에 남겨놓은 자국이 있다면 적당히 덮거나 지우기보다는 시원하게 씻어내보면 어떨까요? 마음에 강력한 물줄기를 뿌리듯 묵은 감정까지 말끔히 씻어낼 방법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죠. 7월의 마지막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드린의 쌀 시작하겠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는 쌀. 오늘 첫 곡은 ESP 정민아 이상진 두 사람의 연주로 가야 DNA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클린 로드 시스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노면 살수 시스템이더라고요. 도로 중앙분리대의 바닥에 뭔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심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관이 있겠고, 거기 이제 지금처럼 더울 때 도로를 시원하게 적셔줄 물들이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뿌려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살수 차량이 막 도로를 누비면서 물을 뿌리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로의 온도가 떨어지면 주변 공기도 달라진다고 해서 그렇게 뿌려주는데요. 역시 여름에는 씻는 게 최고다라는 것을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또 느꼈어요. 뭐 실제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샤워 한번 하고 딱 나오면 아, 이렇게 더웠던 건 아니네. 그렇게까지 무더웠던 건 아니네. 내 몸이 덜 느끼네. 이런 거 다들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7월의 나의 빅 이슈 뭔지, 이번 달 나에게 일어난 가장 큰 사건, 기쁜 일, 속상한 일, 큰 일, 작은 일, 뭐든지 좋습니다. 이번 달 있었던 나의 가장 큰 이슈 이야기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중에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못 들은 노래예요. 불독맨션의 노래 드림러버 듣습니다.

불동맨션의 드림러버에 이어서 고니아와 유태평양이 함께 했습니다. 부채 춤을 춘다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7월의 마지막 날에 살펴보는 7월에 나에게 있었던 가장 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7035님, 한디, 저 이거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이야, 오늘 이야기 주제가 딱 저를 위해서 7월에 빅 이슈 얘기하네요. 어디 자랑할 데가 없었는데 화분에 심어둔 방울토마토가 드디어 빨갛게 익었습니다. 딱 세 알이 있는데 식물 똥손인 저한테 첫 열매이자 대풍년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따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8월의 어느 날, 네, 좋은 날 따서 드시면 되겠죠. 아,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하십니다.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5690님, 한디, 저는 7월에 여우락 페스티벌 90% 관람했습니다. 비도 오고 더웠지만 바쁘고 즐거운 7월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잘했어요. 거의 한 12개의 공연 중에서 10개는 보셨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와, 좋은 일 있네요. 별소녀님, 한디, 저 며칠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1년 넘게 공부한 결실이에요. 따끈따끈한 자격증으로 복지관에 이력서를 냈는데 어떻게 될게요? 우와, 어제 서류 합격했고요. 오늘 면접 보러 갑니다. 떨려요.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면접, 아이, 까이꺼, 그거 뭐. 잘 될 거야. 잘 볼 거야. 면접 잘 보십시오. 아, 또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4418님. 버티다. 돋보기 안경을 맞췄습니다. 세상이 선명해진 대신에 집안 먼지도 정말 잘 보이네요. 돋보기 쓰는 게 저한테 마치 인생의 전환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제가 사연 읽기 전에 돋보기 안경이란 단어를 딱 보고서는 아유, 좀 마음이 좋지만은 않겠다. 내 눈이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오, 새로운 세상을 마주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여기다가 방점 하나 딱 찍고 더 젊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경기 소리꾼 이채연 씨가 새 앨범 내셨어요. 오호, 그 앨범 수록곡 중에서 노래가락 듣습니다.

실력이 오신 모든 분들 그저 1년 365일 내내 돌아갈지라도 온갖 재난 액살은 다 비껴가서 백천가지 일들이 마음과 뜻 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지고 말씀마다 향내나고 걸음마다 꽃이 피고 어두운 데는 등 돌리고 밝은 데로 앞을 돌려 선인 상봉, 귀인 상봉으로만 인도하시라고 천만 축수, 만만 발언으로 비웁니다.

얼른 돌아들고 이씨 한양 이씨 한양 이씨 한양의 등극시 섬광 던지고 하고 우엉이 생겼고

이채연의 노랫가락에 이어서 정은의 까데호 김혜찬이 함께 연주하고 소리했습니다. 비나리 함께 들어와 봤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7월에 있었던 나의 빅 이슈 사연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1190님, 저요. 장마철에 우산을 3개나 잃어버렸습니다. 아내한테 우산을 압수당했어요. 여보, 나 비 맞으면 머리 빠져.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아내분 꼭 주십시오. 한올 한올이 소중합니다. 9086님, 이거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보냅니다. 냉면집 줄이요.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이러다가 밥 못 먹겠다. 안 되겠다. 덥기도 덥고. 근처에 있는 콩국수집에 가서 콩국수를 먹었는데요. 우와, 뜻밖의 맛집을 발견했지 뭡니까? 요즘 콩국수집에 출근 도장 찍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출근 도장을 찍을 정도로 자주 드시는데도 질리지 않고 맛있다. 이거 대단한데요. 와, 하시면서 머뭇머뭇 이런 것도 7월에 빅 이슈가 될까요? 괄호 닫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 되죠, 되죠. 어떤 사연이든 다 됩니다. 7월에 있었던 일, 뭐 큰 사연은 당연히 좋지만요. 사소한 사연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콩국수집이 어딘지 알려주셨어야죠. 그래야 우리 나머지 애청자분들하고 저도 가죠. 2681님, 저 양산 쓰는 남자에 합류했습니다. 진짜 올여름 태양은 너무너무 강렬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좀 뻘쭘해서 사람들 없는 데 서만 씁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그래도요. 네. 자신감 있게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가장 남성들에게 힙한 아이템이 우양산이라고 하니까요. 자, 일산멋쟁이님. 오, 이제 더위도 적응된 것 같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호, 멋지십니다. 일산멋쟁이님이 구민지 씨의 소리 신청해 주셨는데요. 구민지 씨가 소리하고 상자루가 연주한 태평가, 요거 어떠실까요?

0: 인간이 욕망하는 순간 시작된다.
1: 욕망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우려는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그에 따라 괴로움을 낳는다.
2: 욕망이 없어진 편안한 상태를 열반, 니르바나라고 한다. 즉,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히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열반에

구민지와 상자로가 함께한 태평가, 리베란테 샤인까지 두 곡이어 들었습니다. 리베란테 노래는 5784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7월에 있었던 빅이슈 7943님, 평소보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 진단받았습니다. 무척 아픈 한 달을 보냈어요. 여러분 예방접종 꼭 하십시오. 오늘도 2시간 시원한 음악 많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잠시 전에 들었던 음악 아주 시원했죠? 자, 이한철의 창호의 드리네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8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8월 10일부터 4일간 이어지는 모스틀리 첼로 페스티벌 인 서울 2026인데요. 독주부터 듀오, 실내악, 다중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을 통해서 첼로라는 악기의 깊고 다채로운 매력을 두루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 공연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5쌍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야?
1: 한철이 삼촌, 요새 진짜 진짜 덥잖아요.
0: 덥지.
1: 조선시대엔 복날이 되면 왕이 신하들한테 뭔가를 나눠줬다 그러는데 오늘은 그게 뭔지

0: 맞히는 퀴즈예요.
1: 오, 그래. 요즘 같으면 삼계탕이나 빙수 요런 거줄것 같은데 과연 뭘까?
0: 먼저 힌트 음악을 준비했어요. 국악방송에서 만든 아이들 노랜데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가 오늘 퀴즈의 정답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쥬? 가사에서 이것이 꽁꽁 손이 시린 겨울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화채, 2번 팥빙수, 3번 얼갈이, 4번 얼음. 껌이죠? 서빙고랑 동빙고가 옛날에 이것을 보관하던 곳이었대요. 이제 아시겠죠?
1: 어허, 오늘은 조선시대 복날에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한 선물이 무언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자, 힌트 음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꽁꽁 손이 시린 겨울날. 대체 어떤 게 손을 시리게 만들까요?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아주 귀한 선물이었다고도 하는데요. 창호가 힌트를 줬죠. 서빙고, 동빙고가 이것을 보관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빙자가 같이 들어가네요. 자,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화채, 2번 팥빙수. 아, 여기도 빙자인데. 아, 큰일 났네. 3번 얼갈이, 4번 얼음, 얼음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 시원하게 정답 맞히시고 선물 한번 챙겨보시죠. 자, 음악 듣습니다. 코요테의 노래 빙고.

0: 항상 예전에 댄스 음악에는 곡 끝날 때 대포 소리 같은 그런 소리 꼭 났어요. 부앙! 코요테의 노래 빙고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 마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복날에 왕이 신하에게 하사한 선물,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아주 그 당시 귀한 선물이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 4개 드렸는데요. 1번 화채, 2번 팥빙수, 3번 얼갈이, 4번 얼음이었습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853님 정답 4번 얼음입니다. 예전에 석유가게에서 얼음 사다가 집에서 수박 화채랑 팥빙수 친정엄마가 만들어주신 기억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희한하게 석유가게에서 얼음도 같이 취급했었어요. 아, 기억하시는군요. 9307님 열대야에 저는 얼음팩 안고 잤습니다. 여름에 얼음이 참 고마운 존재죠 라고 하셨어요. 또 오늘 첫 사연 주신 5375님 정답 4번 얼음입니다. 저희 센터 간호선생님이 소개해줘서 문자랑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간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널리 널리 알려주셨어요. 7506님도 첫 사연 주셨네요. 정답 4번 얼음. 아이들 노래하는 목소리 정말 곱습니다. 보기에 웃음도 나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584님 얼음 맛있는 빙설 드시고 무더운 여름 이겨냅시다. 최상묵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최상묵님이 경산에 계시죠. 경상북도 경산. 경상도에서는 팥빙수를 빙설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설이 더 빙수의 모습에 더 가까운 표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처음 서울 왔을 때 그 당시 서울역 구역사였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제과점 있었는데요. 거기 가서 주문할 때 빙설 주세요. 빙설 했다가 그 주문받는 분의 눈이 땡그레지는 거. 와, 그분의 눈동자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4번 얼음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날이 너무 더워갖고 빙수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어젯밤에 배가 아파서 혼났어요.
0: 아이고, 그랬구나. 여름에는 찬 음식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지. 창호, 앞으로 빙수랑 얼음 좀 자제해야겠다.
1: 안 그래도 저희 집에 얼음 금지령 내렸어요.
0: 어이쿠야.
1: 지 때문에 아빠까지 얼음 못 먹게 돼가지고 지가 좀 죄송해.

0: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1: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375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6419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06님께는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375 범장기지 떡, 6419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06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0: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1: 안녕. 창호 보내면서 바람꽃의 빙빙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이한철의 청우이들이 내 쌀 2부 첫 곡은 김덕수 남상일 외 여러분들의 연주와 소리로 푸살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우이들이 내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6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호주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인 케빈 파커의 원맨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 테임 임팔라라는 팀인데요. 2015년에 빅 히트곡을 냈습니다. The Less I Know The Better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음악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대중적으로도 큰 히트를 기록했어요. 60-70년대 스타일의 사이키델릭 록, 약간 몽롱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현대적인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결합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중성과 음악성 두 개를 꽉 손이 쥐었던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개성이 잘 스며들어 있는 최근 곡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드라큘라입니다. 아, 요즘은 TV 쪽에서 납양특집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런 걸 안 하는 느낌인데, 여러분들 혹시 뭐 보셨다면 이런 거 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자,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라는 노래를 그냥 들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의 제니가 함께한 버전으로다가 준비했습니다. 케빈의 몽환적인 보컬, 거기에 블랙핑크의 제니의 깔끔한 케이팝 보컬이 공존하는 노래입니다. 가사 내용에는 드라큘라, 그러니까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요. 낮 시간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어둠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 뭐 야간 근무 때문에 낮엔 잔다, 이런 이야기는 담겨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테임 임팔라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함께하는 드라큘라 듣고 올게요.

테임 임팔라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함께 불렀습니다. 드라큘라 듣고 왔습니다. 자, 월양거문님, 요즘 여름이라고 나병특집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괴담 프로가 많이 나오는 채널은 적지 않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케이블 TV의 괴담 프로 그런 거는 또 많이 있군요. 아무래도 으스스한 이야기 하면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예전엔 그랬는데 요즘 뭐 다른 방법으로도 으스스함을 많이 느낍니다. 주식 뚝 떨어지는 거 보면 으스스해지니까요. 자, 계속해서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이어서 듣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태평양의 육자배기, 자신 육자배기 듣고 왔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생선 작가와 함께 세상의 여러 곳의 공간 이야기 나누는 날인데요. 오늘의 공간은 어디일지 기대하고 만나봅니다.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0: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이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름 휴가 피크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휴가 어떻게 보내세요?
1: 휴가 안 보내고 있고요.
0: 네.
1: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뭐?
1: 네,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네. 잠깐 방송하고 다시 이제 일하러 갑니다.
0: 우와, 이 더운 시기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1: 네, 페스티벌의 계절이죠. 또 7월 말은.
0: 예.
1: 그래서 저는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우와, 오늘부터 시작하잖아요. 금토일.
1: 네, 맞습니다. 네,
0: 이야,
1: 맞습니다.
0: 잠시 후에 이제 페스티벌 시작인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1: 비밀인데 네,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네, 의전합니다. 의전.
0: 의전이요?
1: 네, 그러니까
0: 의전? 의전?
1: 네, 해외에서 아. 온 아티스트나 국내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기 전에 네. 이제 편안하게
0: 우와
1: 그리고 마음 편히
0: 야 영어가 되시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군요.
1: 영어를 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접 뮤지션을 만나는 일은 아니고요.
0: 네.
1: 뮤지션이랑 같이 온 스태프들을 챙기기 때문에 예, 그냥 허드렛니 합니다.
0: 아이고 예. 우와 그래도 이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1: 네, 운 좋게도 그건 참 좋은 일인데요. 예. 정작 공연을 못 보는 게 좀 아쉽죠.
0: 생선 작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1: 네.
0: QWER이 출연하는데요.
1: QWER 제가
0: 우리한테 또 QWER에 예. 엄청 몰입했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0: 아 맞아 맞네.
1: 혼자 맞네. 뭐 본인이 맨 처음부터 알았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QWER 제가 알려드렸어요.
0: 아 맞아요. 저한테 전도하셨습니다. 네.
1: 네. 그러면 우리 페스티벌인데 QWER 음악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0: 오 네. 저희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QWER.
1: 네.
0: 자 국내를 대표하는 락 페스티벌이에요. 역사로 보나 규모로 보나 출연하는 아티스트의 면면으로 보나
1: 네.
0: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건가요? 그러면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 우리 저희가 사실 이현철 DJ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 엄청 좋아하잖아요.
0: 예.
1: 음악을 하는 입장도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음악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페스티벌은 빼놓을 수 없는 거니까 페스티벌에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그에 앞서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잖아요. 인천에서 열리는 건데
1: 네.
0: 우리 또 인천 좋아합니다. 한때 또 우리 매주 인천으로 가서
1: 네. 아.
0: 방송 녹화하고 인천 ITV
1: 네 맞아요.
0: 저희 이제 소시적에 우리 아무것도 아닐 때 주부리
1: 네.
0: 시절에
1: 네.
0: 거기 가서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 해야 될까요? 뭐
1: 그렇죠. 연예 뉴스.
0: 네, 연예 뉴스 제 코너 했고 끝나자마자
1: 거기...
0: PD님하고 네. 인천 차이나 타운에 가서 사이다도 먹고 그 특별한 중국 음식 우리 맨날 먹었는데.
1: 아, 맞아요. 그때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또 작가 겸 매니저로 따라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운전을 못 해 가지고
0: 운전은 제가
1: 이 아저씨가 대신하고
0: 가수가 아유. 운전하고 매니저는 옆에 타고.
1: 네, 아,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0: 아, 재밌었다.
1: 네.
0: 그러한 그치. 곳에서 열리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오늘부터 열리는데요.
1: 네.
0: 올해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출연하나요?
1: 오늘 저녁에는 그 미국 밴드 크루앙빙이 하고요. 그다음 영국의 매시버텍, 또 미국의 팩시스,
0: 우와.
1: 그다음 우리나라 밴드 중에서 소네플도 나오고 폴스도 나오고 QWER, 뭐 혁오, 그다음에 벌런티어도 나오고 엄청나게 66개의 팀이 나옵니다.
0: 장필순 씨도 출연하고요.
1: 아 맞아요, 장필순 네 맞아요.
0: 네
1: 권지다 씨도 나오고.
0: 백현진 씨 무대 좋더라고요.
1: 아, 저도 백현진 씨 무대 꼭 보고 싶습니다.
0: 예.
1: 근데 아마 전 못 볼 거예요, 아마.
0: 아, 왜요?
1: 저는 항상 이제 그 아티스트 공연하기 전에 무대 올라가기 전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정작 무대 위에 올라가셨을 때는 그 다음 아티스트를 준비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정작 공연은 보지를 못해요.
0: 그냥 멀리서 연주하는 그 소리만 듣겠네요.
1: 네.
0: 무대 뒤쪽에서.
1: 네.
0: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나잖아요.
1: 그 작년에 부산 그 락 페스티벌 했을 때 네.
0: 제가 갔었잖아요.
1: 저 응원하러 오셨잖아요.
0: 응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즐겼죠, 저도 덕분에.
1: 예. 아, 그래서 너무 와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근데 아프셔 가지고 그때.
0: 그때도 저 비염 때문에
1: 예. 그거 걱정 제가 엄청 했었잖아요.
0: 코로 숨쉬기가 힘들었던.
1: 예. 그때 그래도 혼자
0: 약도 나눠 주셨잖아요, 저한테 예. 비염약.
1: 근데 같이 공연 못 봐서 좀 아쉬웠어요. 예전에 우리 인천 락 그때도 펜타포트였을 텐데
0: 예.
1: 기억나는 게 그때 공연하셨었어요.
0: 아, 그러면 제가 공연했다면 주로 2000

0: 2000년대 2006년부터 뭐 10년 그
1: 네.
0: 사이에 펜타포트 여러 번 나갔거든요.
1: 그때 프렌치 퍼디난디
0: 와 진짜 공연 멋있었는데.
1: 그때 같이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0: 예.
1: 아,
0: 아
1: 그때 그 페스티벌
0: 프란츠 퍼디난드
1: 그렇게
0: 진짜 좋았죠.
1: 네. 저 음악 국내에서 이제 음악 듣는 분들 중에서 좀 불만 중에 제일 많았던 부분이 해외에서 진짜 최신으로 인기가 많은 뮤지션들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만 해도 많이 안 왔었잖아요.
0: 약간 이제 한물 지난
1: 예. 네.
0: 뮤지션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1: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우리나라 이제 K 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금 핫한 밴드들도 많이 오죠.
0: 예, 맞아요. 그때 프란츠 퍼디난드 공연 좋았고 카사비앙.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1: 아 너무 슬프네.
0: 대신에 제가 만듭니다.
1: 그러니까
0: 어떤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관도.
1: 아 여우락 페스티벌 짱이죠.
0: 안 불러주면 내가 이거 한다.
1: 네. 저도 페스티벌 합니다.
0: 아 좋네요.
1: 강해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강해 맞아 그 페스티벌.
1: 네.
0: 그 올해 안 해요?
1: 올해는 9월 달에 합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그 페스티벌 저 불러주시는 거죠?
1: 아 그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총 감독으로 불러드려야죠.
0: 알겠습니다. 네. 자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그리고 인천 이야기 오늘은 나누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1: 아 드디어 이 밴드를 공연을 보네요. 픽시스입니다.
0: 와 국내 내한 첫 번째
1: 처음 공연이고요. 네. 저는 진짜 이 밴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었거든요.
0: 예.
1: 지금은 밴드가 오래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가지고 활동을 할까 했는데 영상 보니까 지금도 진짜 왕성하게 활동하고 엄청나게 에너지가 있는 무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0: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가장 왕성했던 활동기였는데.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500인의 썸머에 그 나오는 음악들로 이제 또 너무 유명하죠.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밴드 픽시스의 노래입니다.
0: 음흠.
1: Here Comes Your Man.
0: 어, 좋습니다. 이 노래도 그래도 픽시스 노래 중에서는 되게 대중적인 거죠.
1: 아, 저 이 노래 말고 다른 노래 같은 거 Wave of Mutilation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골라오고 싶었는데요.
0: 예.
1: 또 이 방송이 들으시는 분들이
0: 섬세하고 코어한 것보다는 요 정도가 괜찮겠다
1: 요 정도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드러운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0: 네 좋습니다. Here Comes Your Man 픽시즈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봅니다.

0: 픽시스의 Here Comes Your Man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공간, 오늘도 생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공간은 드넓은 곳에서 락밴드가 무대 위에 서고 수많은 관객들이 샤우팅을 함께하는 그런 공간, 락 페스티벌 현장으로 함께 떠나 있습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데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았던 페스티벌의 순간은 어떤 걸까요?
1: 가장 저는 프렌치 퍼디난디 좋았었고요.
0: 그때 좋았고
1: 그때 같이 봤을 때 그다음에 저는 불독 멘션 좋았습니다.
0: 아, 맞다. 불독 멘션으로도 페스티벌 공연했었는데.
1: 네, 그때는 특히 또 이한철 DJ가 흥이 있어서 한번또 업되기 시작하면 특히 페스티벌에서는 브라스 많이 쓰시잖아요.
0: 예.
1: 그 공연장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브라스 들으면 사람들이 다 춤추잖아요.
0: 맞아요. 그게 브라스 연주가 주는 특별함이 있어요. 막 사람을 들뜨게 만들고,
1: 네.
0: 그러면서도 좀 세련된 방식으로 흥을 끌어올린다고 해야 될까요?
1: 아, 그리고 막 사람들 깃발 흔들고,
0: 와,
1: 와,
0: 깃발, 우와.
1: 진짜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0: 맞아요. 좋았어요. 저는 그거 생각나네요. 이 무렵 펜타포트였는데, 펜타포트 이런 페스티벌장에 가면 대부분 다 맥주 마시잖아요.
1: 네.
0: 요즘은 와인 드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근데 그 피터팬 컴플렉스의 전지현 씨,
1: 네.
0: 그분 페스티벌 현장 가면 꼭 있거든요.
1: 그리고 꼭 취해 계시죠.
0: 이때는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막걸리를 또 막걸리 병을 이렇게 들고,
1: 네.
0: 예, 마치 와인병을 들고 있는 것처럼
1: 네.
0: 그렇게 또 페스티벌을 즐기는 모습도 저한테는 아주 특별했고, 저 조카가 있거든요.
1: 아, 네.
0: 처제의 딸.
1: 네.
0: 조카가 만한 2살 정도 됐을 때
1: 아, 네.
0: 제가 페스티벌 공연할 때 왔었어요. 저희 처가 가족들이 전부 다.
1: 네.
0: 근데 최연장자와 최연소자가 함께 공연을 본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간지 뉴스에
1: 아, 그런 일이
0: 나왔어요. 가족
1: 있었군요.
0: 사진과 함께.
1: 네.
0: 그것도 저한테 특별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말씀하십시오.
1: 우리나라에도 진짜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산도 있었고 더 글로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0: 예.
1: 좀 야외에서 하는 락 페스티벌은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규모가 큰것
0: 규모가
1: 같아요.
0: 크고 역사가 있고.
1: 네.
0: 펜타포트의 전신이 있었잖아요.
1: 예, 네, 트라이포트.
0: 트라이포트 1999년.
1: 네.
0: 예.
1: 그때 가셨습니까?
0: 그때 공연하러 갔는데
1: 예. 네.
0: 이 페스티벌이 결국은 이제 무산됐잖아요.
1: 비가 너무 많이 와서.
0: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1: 네.
0: 가서 그냥 호텔에서 잠만 자고 다음날 왔어요.
1: 저는 이때 일했었거든요.
0: 예. 아, 진짜 거기서요?
1: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걸 태풍이었었고요. 비가 온게 아니고 태풍이
0: 태풍이다.
1: 와가지고
0: 맞다, 맞다.
1: 그래서 악기를 그거나 이렇게 그거를 비닐로 이렇게 하는 작업을
0: 예.
1: 하는데
0: 와.
1: 이쪽 하고 나면 바람에 날아가서 저쪽 다시 하고 그
0: 와.
1: 기억을 해서 밤새도록 비를 막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지금 생각해보면
0: 아찔하죠.
1: 즐거웠어요.
0: 즐거웠다고요?
1: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단합.
0: 그때 생선 작가 나이가 20살 안 됐을 때인가요?
1: 20살
0: 딱 20살 때?
1: 아니죠.
0: 응, 그래요?
1: 21살, 22살이죠.
0: 와.
1: 저 97학번이잖아요.
0: 그니까요.
1: 예. 네.
0: 오, 오.
1: 예. 네. 그때는 저희

0: 알고 있었나요? 그,
1: 이때는
0: 못되면 몰랐을
1: 아니었...
0: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때 초창기에 되게 재밌었는데 언제부턴가 트라이포트가 빠지고 펜타포트가 되면서 아마 인천시나 이런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서 장소가 확정되고
1: 예.
0: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커졌고 아 그러면서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적이 알려졌던 페스티벌이 된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그거 아시죠?
1: 예.
0: 늘 비 오는 거.
1: 그러니까 왜 하기서 뭐 7월 말 8월 초니까요.
0: 네.
1: 뭐 비가 올 때죠 우리나라는.
0: 그렇죠.
1: 와 진짜 바닥 질척질척하고 그래 장화 신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0: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 예전에는 그게 페스티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공터에다가
1: 공터였어요. 네. 지금 이제 송도 네. 그 신시가지가 된 거잖아요. 그때는 달빛, 아무것도 없었고
0: 그때는 지금은 이제 송도 달빛
1: 축제공원
0: 축제공원이 돼서 바닥이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해야죠? 다져진 거죠.
1: 아...
0: 그래서 옛날만큼 그런 뻘은 아닌데. 그리고 더울 때는 소방차고 물도 뿌려주고 그래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락 페스티벌의 개성입니다. 그게 네. 부산 락 페스티벌에서 처음 네. 했었거든요.
0: 네.
1: 무대를 갔는데
0: 네.
1: 저기 이제 무대 쪽 이제 객석 네. 뒤쪽에
0: 네.
1: 소방차가 두 대가 있어요.
0: 네.
1: 처음에 그 왜 왔는지 몰랐거든요.
0: 네.
1: 여기 뭐 불이 난다고 저기 왜 와 있지? 뭐 예를 들면 뭐 119 구급차가 네. 왔으면
0: 그래도,
1: 혹시라도 뭔가
0: 예, 무슨 부상사가 있을 수도
1: 네,
0: 있으니까
1: 누가 아프신 분들 생기면 이동하려고 와 있겠다 싶었는데 몰랐죠. 근데 공연을 하다가 알았어요.
0: 네.
1: 갑자기 거기서 물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와 그거 뭐 무대 위에서 보는 모습도 아주 장관이었어요.
0: 전 진짜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한 무대 위를 모든 관객들이 보잖아요.
1: 예.
0: 그리고 거기는 평지기 때문에 어디 높은 데서 볼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똑같은 기준에서 보잖아요. 네. 공연을
1: 가끔 가다가 여자친구를 네. 목마 태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이야 그런 분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0: 저는 진짜 못해요.
1: 저도 못해요.
0: 저는 제가 아마 그 목마 위에 올라가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전 그래서 궁금해요. 무대 위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1: 무슨 장관이죠. 그리고 페스티벌이 아티스트에게 주는 그 엄청난 자극이란 게 뭐냐 하면
0: 네.
1: 아, 단독 콘서트는 아무리 큰 데서 해도 뭐 수천 명인 거잖아요. 네. 3천 명, 5천 명. 그러면 이제 막 와 하는 소리가 그 낱낱의 소리로 들려요. 그러다가 네. 뭐 멋져요, 뭐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소리가 이제 낱낱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0: 네.
1: 근데 페스티벌은 이게
0: 파도 같아요.
1: 이렇게 한 덩어리로 들려요. 사람들의 이 함성 소리가. 와 끝내주지. 그리고 막 그 한 곳에 양쪽 가장자리 같은 데서 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슬램존을 만들잖아요.
0: 네.
1: 그거 보는 것도 완전 장관이죠.
0: 저는 아마 평생 볼 일이 없겠죠. 그런 관광.
1: 아마도 이자람 밴드를 계속 하셨어야죠. 그러면 봤죠.
0: 아니 그렇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1: 예. 네. 참고로 생선 작가가 아마도 이자람 밴드에서 드럼 연주를 꽤 오래 했었습니다.
0: 네. 아유 뭐 그래도 참 재밌게 잘 했었는데요. 근데 아마도 이자람 밴드는 그렇게 좀 과격한 음악을 하는 밴드는 아니었잖아요. 락 음악을 하는 밴드는 아니었잖아요.
1: 맞아요. 메인 스테이지보다는 서브 스테이지에 갔을 네. 확률이 더 높죠.
0: 진짜 메인 스테이지에서의 그거 있잖아요.
1: 응.
0: 쫙 사람들 와 깃발 막 흔들리고 오빠 멋있어요 막 이런 거 보고 싶기도 합니다.
1: 와 그러니까요.
0: 네 이번엔 안 오십니까?
1: 이번에는 저는
0: 컨디션이 뭐, 안 좋아서 안 못 오실 것 같기도 해요.
1: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0: 아 맞아요. 네. 아쉽다.
1: 또 불독맨션
0: 다음 주
1: 토요일
0: 네.
1: 불독맨션 공연도 있고 하니까요.
0: 네
1: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직접 페스티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0: 네.
1: 한번 만들어 보시죠 라고 하면 어떤 페스티벌을 만들고 싶을까요?
0: 저는 약간 중고생들을 위한
1: 네.
0: 워터밤 만들고 싶어요.
1: 와 흠뻑쇼인데
0: 네.
1: 청소년들을 위한 흠뻑쇼?
0: 네.
1: 와 그러니까 괜찮네요.
0: 너무 그러니까 사실 그 중고등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좀 페스티벌들이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물싸움이라든가 뭐 이런 예. 것들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1: 오오오.
0: 그리고 항상 저 중학교 때 여름이면 물총을 가지고

0: 있었단 말이에요.
1: 왜요?
0: 아, 그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맨날 했단 말이죠.
2: 아, 그래요?
0: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2: 그런 문화가 없어졌어요.
0: 네. 오. 그래서 뭔가 이런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그런 물을 다 같이 젖어가면서 하는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2: 와. 근데 말 나온 김에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페스티벌.
0: 네.
2: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K-pop 그룹들 따로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2: 그런 팀도 나오고 네. 아이들한테 청각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게 적당한 데시벨의 음량으로
0: 괜찮나.
2: 놀이도 막 여러 놀이기구 막 타면서 막 음악을 즐기는 거야.
0: 아, 맞아요, 맞아요.
2: 그래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조금 성인이 아닌 대상들 아니면 그 어르신들은 알아서 잘 찾아서 노시잖아요.
2: 예.
0: 근데 어린이들은 뭔가 보호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조금 안전하고 그렇지만 다 같이 놀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요즘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보살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2: 네.
0: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보다 재미없는 것 같아요.
2: 아이들이?
0: 응.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겠죠. 옛날에 어떻게 놀았는지. 물론 사실 이한철 씨와 저는 야만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2: 우리는 뭐 흙장난하면서 놀았죠.
0: 흙 파먹으면서 놀았잖아요.
2: 네. 네. 엄마 쟤 흙 먹어.
0: 그런 것처럼 뭔가 조금 뭔가 내려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2: 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페스티벌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휴가 떠나시는 그런 주말이실 텐데요. 나는 휴가 못 가는데 하신다면 페스티벌 현장으로 하루라도 가보시면 어떨까요? 아주 특별한 여름의 추억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곡 생선 작가의 추천곡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게요. 어떤 거 들을까요?
0: 네, 술탄 오브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입니다.
2: 아, 나잠수. 나잠수 씨가 음악 진짜 잘하잖아요.
0: 근데 예전에는 나잠수 뭐 여기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분도 계시잖아요.
2: 예.
0: 뭐 윤덕원 씨.
2: 바그다드 뭐 이런 이름 예. 가지고 있는 멤버도 있어. 뭐 핫산.
0: 핫산. 예. 근데 요즘에는
2: 바그다드래.
0: 근데 비슷해. 저 비슷해.
2: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그 요즘에는 김간지.
2: 김간지 씨. 예.
0: 가 너무 유명해져서 슬턴 오브 디스코가 다시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2: 아. 그 김간지 씨가 드럼 치고 네. 뭐 다 그 멤버들이 여전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0: 네.
2: 오.
0: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2: 아, 음악이 아니라 네. 김간지 씨가 요즘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네네네. 유튜브 그
0: 콘텐츠에서
2: 많이 나오던데요.
0: 근데 전 진짜 너무 부럽고
2: 오.
0: 그리고 너무 좋고 너무 잘 돼서 좋고.
2: 네.
0: 아, 진짜 너무 리스펙합니다.
2: 아, 좋습니다. 이게 술탄 오브 디스코 음악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다 좋아요.
0: 진짜 잘 만든.
2: 그리고 한때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도 출연을 했었고
0: 서머소닝에도 갔었고.
2: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요즘 최근에 조금 뜸했죠. 다시 네. 한번 화려한 중흥기를 맞이하기를 응원드립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예, 샤이닝 로드 들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약간 70-80년대 소울 음악의 느낌이 드는 샤이닝 로드 술탄 오브 디스코의 연주와 노래로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자, 술탄 오브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옥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고강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학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이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기 70년을 걸어온 김선홍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여름 자연 속에서 연극과 국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소식입니다. 오는 8월 5일 수요일 저녁 8시 거창 수승대 구연극장에선 제36회 거창국제연극제의 국악극 프로그램으로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의 판소리 쇼스토리 3 현진검 편이 관객을 찾아갑니다. 1989년 시작된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야외 공연예술축제인데요. 올해는 자유로운 몰입, 달달한 상상을 주제로 해외 7개국과 국내 43개 단체가 참여해 모두 78편의 공연을 선보이고요. 거창의 아름다운 수승대 자연을 배경으로 연극과 음악,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국악 공연이 바로 판소리 쇼스토리 3 현진검 편인데요. 이번 작품은 판소리 아지트 노래박스가 꾸준히 이어온 단편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로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현진검의 소설을 판소리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무대에선 운수 좋은 날, 흙인 눈, 정조와 약가 등 세 편의 작품을 1인극과 다인극 형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소리꾼 박인혜, 이혜린, 황지영, 이혜원이 각기 다른 인물들의 삶과 기쁨, 슬픔,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판소리 특유의 깊은 소리와 연기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무더운 여름밤, 자연 속 야외 극장에서

0: 우리 문학과 판소리가 만나 빚어내는 특별한 무대 거창 국제연극제에서 색다른 감동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36회 거창 국제연극제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신명나는 전통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선 제21회 스페셜 아티스트 K흥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만의 흥과 신명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연인데요. 사물놀이부터 전통춤, 사자탈춤, 풍물판구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매력을 한자리에서 신명나게 즐길 수 있는 무대입니다. 공연은요, 풍물구패 소리결의 힘찬 사물놀이와 창작춤으로 문을 엽니다. 꽹과리와 장구, 북과 징이 쏟아내는 시원한 장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역동적인 춤이 더해져 시작부터 객석의 흥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최종실류 소고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진주 삼천포 농악의 벚꽃놀이를 바탕으로 한 경쾌한 춤사위가 펼쳐지고요. 익살스러운 몸짓으로 웃음을 선사하는 사자탈춤,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춤, 동네악춤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춤과 연희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마지막은 역시 풍물판꽃입니다. 쉼 없이 몰아치는 장단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공연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요. K흥과 함께 올여름 우리 전통예술이 가진 에너지를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야금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을 찾는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제13회 의령 우륵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가 오는 9월 5일과 6일 경남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가야금의 시조로 알려진 우륵의 탄생지인 경남 의령에서 열리는 뜻깊은 경연인데요. 가야금 전통을 이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연은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두 부문으로 진행되고요.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까지 전국의 가야금 연주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야금 병창 보존회 사무국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참가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과 가야금 병창 보존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매달 마지막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지냈나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번 7월을 돌이켜보니까요. 하늘이 뚫린 듯 쏟아졌던 비에 대한 기억이 워낙 강렬해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게다가 이번 장마 때는 습도 90% 이상인 날도 많았고요.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날씨 외에 이번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여러분의 7월은 어떠셨나요? 날씨 외에 다른 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건 혹시 이 7월을 잘 살았다는 의미가 될까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번 7월 어떻게 보냈는지 잠시 돌아봤는데요. 우리 모두 평온하기를 비는 마음을 담아